6월 8일 월요일 주현미의 Love Letter 첫 곡으로 현희와 덕희의 순진한 아이 함께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어폰 끼고 Love Letter 들으시면서 일하거나 아니면 산책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하루 종일 이어폰만 끼고 남들 얘기 안 듣다 보면 서로 외로워지니까요. 중간중간 이어폰 빼고 같이 대화하고 함께 노래 들으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선영님께서요. 저도 점심시간 밥 먹을 때 이어폰 끼고 먹어요. 오, 밥 먹을 때만이라도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거든요. 그렇군요. 아, 네. 박현숙님께서는 집에 가는 버스를 동료랑 같이 타고 가는데 동료가 말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 듣는 것이 노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요. 저는 이어폰 끼고 자는 척해요. 미안하지만 그 시간엔 진짜 쉬고 싶거든요. 아, 이거 정말 저는 이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막 일부러 내 감정도 중요한데 근데 이어폰 이거 아주 참 좋은데요? 박현숙님 아주 현명하십니다. 두 분에게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요. 나만의 시간도 갖고 싶고 휴식 취하고 싶은데 예. 으쌰 으쌰 힘내보는 월요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들 보내주시고요. 동네 방네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 일하다 지치고 힘든 이야기, 다 같이 축하하고 싶은 이야기, 혼자 속 터지는 이야기까지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되니까 정다운 추억의 가요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일양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함께 들었는데요. 7932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들으니까 또 달리 들리네요. 이 노래가. 좀 더 애절하게 들려요. 이 날씨가 좀 약간 흐려서 그런가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7093님께서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엄마 생신이거든요. 저희는 강일동에서 가족 다 같이 빵집 하거든요. 현미님이 축하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빵집 분위기 메이커 최미경 여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아 우리 싸우지 말고 열심히 힘차게 일하자. 현미님 오늘 하루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 가족이 하는 빵집 사랑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분위기 메이커인 최미경 여사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선물로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0638님께서는요. 김천 배송하고 올라가는 길에 와 이렇게 일찍이요. 지금 신탄진 휴게소에서 좀 쉬고 있어요. 이제는 햇살이 아주 좋아지네요. 현재 휴게소 풍경은 분주한 편이에요. 다들 바쁘게들 사는 모습이네요. 흐흐 그러시고 하트를 쭉 보내주셨습니다. 아 김천에서 이제 올라오고 계시면은 그쪽 지역은 햇빛이 좋은가 봐요. 그렇군요. 0638님 참 일찍도 일 시작하셨네요. 살짝 커피 타임이신가 봐요. 요소수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맞아요. 아침부터 고속도로를 가나 어디 가면 막 분주하게 시장 특히요. 그죠? 분주하게 지내시는 모습들 보면 괜히 기운도 나죠. 우리가. 강상희님께서는요. 오늘 월차 내고 친정집 와서 부모님 농사일 돕고 있어요. 옥수수 순치기 하며 듣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아 일하기 딱 좋네요. 옥수수 잘 커서 우리 엄마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요즘 부모님 일손도우러 예 고향집에 내려가서 예 일손 도우시는 분들 많아요. 자제분들 아유 좋습니다. 또 이럴 때 명절 때 아니고 이렇게 바쁠 때 와서 얼굴 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은. 강상희 씨 화이팅. 네 해충 솔루션 패키지 선물로 드릴게요. 김동수님 새샘 트리오의 영원한 사랑 신청곡 주셨고 2997님 들고양이들의 생각이 나면 청해 주셨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0959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현미씨. 여기는 평택입니다. 오늘은 가을처럼 쌀쌀해졌어요. 그쵸? 지금 저는 들길을 걷고 있는데요. 모내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들판에는 백로가 와 먹이를 찾아 기웃거리고 농부는 막바지 모내기를 위해 기계를 작동하시는 모습이 정겹게 보입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사연과 음악이 정감 있어서 좋아요. 참 좋은 오늘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바래요.

오, 평택에서 이렇게 들길을 걸으시면서 0959님 사연 주셨는데요. 저도 그 풍경이 그려지네요. 아, 모내기 끝난 그 논에 백로가 날아들고 참 감사합니다. 그 풍경 안에 계시는군요. 행복하신 분이 행복을 또 바래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8647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고3 손녀 합격 기원 등을 달러 갑니다. 현미 씨 한번 크게 합격의 기를 넣어주세요. 아하, 그러네요. 수능이 오늘로 164일 남았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네, 준비 잘 해야 되겠죠. 우리 고3 수험생들, 예비 수험생들, 그쵸?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할 수 있다. 화이팅! 8647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참, 그 가족들의 염원이, 저는 참 소원, 그 소원? 염원? 이게 꼭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절하게, 네, 원하면. 0036님께서는요. 현미님, 지난 토요일 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너무 이쁜 며느리에 많은 지인분들의 축하 속에 잘 마무리했네요. 현명하고 똑똑한 며느리를 제게 선물해준 아들에게 고맙다고 현미님이 전해주세요. 울 아들이 직접 축가를 불렀는데 진짜 훌륭했답니다. 와우, 결혼식 너무 멋있었겠는데요. 신랑이 직접 신부에게 축가를 불러주고, 후후. 얼마나 지금 뿌듯하고 좋으신지 느껴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지난 토요일, 아유, 네, 좋은 잔치 치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윤상철님, 박재홍의 울고 넘는 박달재 청해주셨어요. 오, 좋아요. 박은경님께서는 정재은의 어차피 떠난 사람 신청곡 주셨는데요. 같이 들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박수현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무릎과 손바닥이 까져서 피까지 맺혀서 돌아왔습니다. 애들 어릴 때 뛰다가 넘어지면 약을 발라줬던 것처럼 저는 약을 꺼내서 씻고 나온 남편의 무릎에 발라주며 말했어요. 아휴,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만 좀 해. 이젠 당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치는 거잖아. 아, 당신 나이도 이제 쉰이야. 나이 50에 무슨 족구야. 제가 이렇게 탐

협박을 해도 남편은 말합니다. 잠깐 삐끗해서 미끄러진 것뿐이야. 아직도 내가 나가면 펄펄 날아. 못 믿겠으면 당신도 와서 구경하라니까. 우리 남편의 오랜 취미는 바로 족구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족구에 빠졌다고 했으니까 벌써 30년 넘게 족구를 해온 거죠. 사실 남편 처음 만나서 취미가 족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좀 별로였습니다. 세상에 취미도 많고 운동도 많은데 농구도 아니고 축구도 아니고 야구도 아니고 족구라니요. 제가 기억하는 족구란 복학생 오빠들이 별로 멋지지 않은 자세로 제기차기 차듯 어정쩡하게 공을 주고받으며 모양 빠지게 놀던 모습이어서 남편이 자신 만만하게 족구가 취미라고 했을 땐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연애를 하고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니까 저는 도시락까지 이쁘게 싸서 남편의 족구 동호회가 대회에 참가하는 날 응원까지 갔었답니다. 그때는 남편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팀과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몸을 날려서 수비를 하고 붕 하고 날아올라서 발코차기를 멋지게 할 때면 저도 모르게 물개 박수를 쳤고요. 안정환, 박지성보다 더 멋져 보였답니다. 하지만 그거야 남편이 30대 때 얘기고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 남들처럼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좀 무난한 운동을 하면 좋겠는데 남편은 여전히 족구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나가는 족구 동호회에서 가장 최고참이 바로 우리 남편인데요. 남편은 말해요. 내가 젊은 애들 쌩쌩하게 뛰는 걸 어떻게 따라잡겠어. 대신 노련함으로, 응? 노련함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는 거지.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여기저기 아프면 내가 알아서 은퇴할게. 그냥 나가서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오는 거야. 우리 남편의 족구 인생도 그 종착역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남편도 저도 요즘 어렴풋이 느끼고 있어서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뜯어말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다치고 들어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족구 인생 31년 우리 남편 화이팅!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박수현님의 신청곡 유정석의 질풍가도였습니다. 아유, 사연 참. 네, 김은숙님께서 사연 들으시고, 족구 우리 남편 74세도 잘 하시는데 50이면 아직 한창이네요. 우리 남편 요즘은 쉬고 계시지만 족구 잘했어요. 오, 우리 러블레터 가족 여러분들 족구 동호회 아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 바뀝니다. 0788님께서도요. 저도 50 중후반인데요. 축구하다 지금은 족구를 하고 있어요. 족구가 부상 위험이 없어 좋아요 해주셨고요. 아, 그렇군요. 5776님께서는 남편 나이 50이면 지금 한참 뛸 나이 같은데요. 우리 남편은 73살인데도 아직 여전히 테니스를 칩니다. 치고 오면 힘들어하면서도 쳐요. 아, 계속 꾸준히 하셨다면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2206님께서는 족구가 배드민턴이나 기타 다른 운동보다 부상 위험이 제일 적습니다. 나이 50 넘으면 족구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오, 좀 몰랐어요. 그렇군요. 와, 0966님께서는 족구랑 축구 하시는 분들 보면 다리 상처가 많더라고요. 특히 족구 하시는 분들 보면 승부욕이 장난 아니시던데요. 크크. 어, 그래요? 아이, 서해남님께서는 우리 남편은 숨쉬기 운동만 해요. 숨쉬기 운동. 자기 몸을 너무 아껴서 운동하는 사연자님 남편분 부럽네요. 아, 김수경님께서는요. 취미 생활은 삶에 생기가 생겨서 좋아요. 말리지 마세요. 하셨고, 4383님께서는 운동하라고 등 떠밀어도 소파에만 붙어서 누워있는 남편보다는 낫습니다. 가만 냅두세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 근데 어휴, 네, 70 넘으셔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이 운동하시는 우리 인생 선배님들, 오라버니들 멋지시네요. 테니스도 하시고 족구도 하시고. 아하, 저도 대학교 때 족구하는 선배님들 많이 봤었어요. 틈만 나면 우유팩도 차면서 뭐든 차면서 족구를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예전 같진 않겠지만 저는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1년을 하셨으면 기본기나 이런 그게 다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꾸준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사연 주신 박수현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에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9249님 신청곡 주셨어요. 현미연.

언니, 어제 문득 저에게 무례한 이에게는 선긋기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응? 저도 상대방이 아무리 편한

직장. 아, 그래, 맞아요. 참,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그래요. 9249님. 선 긋기. 참 예민한 문제예요. 이 관계 소통에 의해, 이 관계 소통 이 부분에서는 참 숙제입니다. 네. 너무 딱 단정 짓지 말고요. 오래오래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커피 한 잔도 드리고요. 도로시님께서는 정수라의 어부의 딸 노래 정해주셨는데 이어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골뱅이.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주현미의 러브레터. 7309님 사연입니다. 저는 대형 가전제품 매장에서 안마의자 담당으로 근무하는 60대 중반 윤현주인데요. 원래 이 시간에 딴 방송 들었는데요. 우리 집 아저씨가 소나무 전지 기술자인데 오, 항상 전지하면서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듣는다고 해서 들어보니 너무 좋아서 바꿔 탔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고 현미님 목소리도 좋아요. 지금 이 시간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우리 남편 박주식 씨, 그리고 항상 함께 일하시는 고마운 기룡 씨 응원합니다. 두 분 힘내세요. 아자 아자 화이팅. 오, 윤현주님, 아유 감사합니다. 친절하게도 이렇게 러브레터 들어주신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남편분 박주식님 소나무 전지 기술자세요. 멋진데요. 네, 여의도 공원에도 멋진 소나무들이 엄청 많은데 그 다 이렇게 손 봐주신 거잖아요. 박주식님 같은 분들이.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기룡 씨. 윤현주님이 응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윤현주님 감사하고요.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2903님께서요. 인순이 조PD의 친구요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1부 끝곡으로 같이 들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가 풀려가나 싶더니 오전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남해 제1지선 함안 쪽으로 서마산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다음에 제2지선 김해 쪽으로 서부산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부산 쪽으로는 서부산에서 사상 사이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청북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제천 쪽으로는 남한성 분기점에서 금광 3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동 부근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문학부터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우지 분기점 부근에서도 2, 3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요. 8962님 신청곡 장미리의 말 전해다오였습니다. 허복예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저는 지금 여고 동창 셋이서 몽골 환갑여행 중입니다. 오? 몽골이요. 어젯밤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별들과 함께 미자 오키랑 깊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셋 다 건강하게 살자고 말하고 싶어요. 친구들 사랑해. 아유, 네, 하트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 보게님 그리고 미자님 오키님 환갑 기념여행 지금 몽골 여행 중이네요. 그나저나 몽골에서도 러브레터 이렇게 함께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 분 우정, 아, 네, 영원하시길 저도 빌어드릴게요. 건강하시고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잘 다녀오세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여러분 소식 보내주시면 반갑게 방송으로 소개해드리고요. 오랜만에 들어서 더 반가운 추억의 노래들도 많이 많이 추천하고 신청해주세요. 러브레터에서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0: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0: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김현승 시인의 플라타노스입니다.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노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노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린다. 먼 길에 오를지 홀로 되어 외로울지 플라타노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노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스러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노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나는 길이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이동원의 내 사람이여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김현승 시인의 플라타노스 함께 했는데요. 이 시가 1957년 작품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69년 전에 지어진 시인데도 그 감성이요. 전혀 퇴색되지 않았죠. 그땐 지금보다 사는 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시인은 이런 순수한 감성으로 플라타노스 나무를 바라보았고요. 그 시가 오래오래 남아서 지금 사는 게 팍팍한 우리 가슴에도 푸른 플라타노스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9777님 사연 주셨어요. 아이고, 현미누님, 저는 육아휴직 중인 육아빠예요. 첫째 어린이집 보내고 감기 걸린 둘째 달래가며 겨우 재우고 애들이 먹고 남은 떡 먹고서 이

같이 집안일 하네요. 빨래, 설거지, 집안 정리. 어우, 정말 일이 끝이 없네요. 씩씩거리며 일하면서도 러브레터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진정돼서 저는 꼭 러브레터를 틀어놓아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글 한번 적어보네요. 복직하느라 힘든 와이프 앞에서 힘들다는 티도 못 내겠고 육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육아빠 힘내볼게요. 설거지가 밀려서 다시 집안일 할게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9777님 얼마나 정신없고 힘들어요. 이게 참 정신노동에 육체노동에 집안일이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힘든 시기 겪으면서 또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많이 배우는 거죠. 어떨 땐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을 텐데 아, 이 시기는 꼭 또 겪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러브레터가 이 바쁜 아침에 정신없는 이 시간에 러브레터가 친구해드리니까 아, 네 힘내시고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네요. 더구나 감기 걸린 아기 아유 이거 돌보기 힘들거든요. 9777님 육아빠 힘내세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밥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알았죠? 아이고 오성민님 양희은의 한 사람 청해 주셨고 백현숙님의 신청곡은 노사연의 우리에겐이고요. 2143님께서는 정미영의 그대 작은 품 속으로 청해 주셨고요. 오, 네, 좋아요. 임진호님 2219님께서는 나훈아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들 대방출입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7648님 사연입니다. 성남에서 일주일에 며칠씩 오고 가면서 과실나무 심고 채소 수확하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앵두나무가 네 그루 있는데 어찌나 앵두가 많이 달렸는지 그저께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땄는데 며느리가 깔아준 콩 들으면서 따니까 너무 좋았어요. 힘은 들었지만 앵두는 지인들 나누어주고 액기스 담고 나니 뿌듯하네요. 75세 고옥순 드림. 아니 앵두를 아니 옥순 언니 아니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열렸어요. 풍년이네요. 아 7648님 고옥순님 사연 감사합니다.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3260님께서는요. 현미씨, 저희 손녀딸이 토요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9월에 들어가네요. 아들이 샌디에고에 있거든요. 멀리 미국에 아들과 손녀딸이 사는데 맡은 일을 잘하라고 이 언니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모두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많이 보고 싶네요. 아 그렇군요. 미국 학기가 미국은 학기가 좀 예, 우리랑 달라서 가을에 새 학기가 시작되죠. 그래요. 손녀따님 대학생 되는군요. 너무 멀어서 가보진 못하는 거죠. 3260님 멀리서 예, 그리워하고 또 건강하고 잘 지내라고 이게 부모로서 이렇게 빌어주는 그런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싶다 그러셨는데 아이고 그러게요. 너무 멀죠. 에이 잘 커피 한잔 드릴게요. 0254님께서는요. 현미님 목소리를 매일 즐겨 듣고 있는 7학년 7반 서혜란입니다. 오, 저는 새벽 첫 차인 4시 30분 차를 타고 5시 30분에 일을 시작해서 러브레터가 방송되는 이 시간이면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항상 러브레터 고정해놓고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와우. 첫 차 4시 30분 차를 타시고 출근하시는 네, 우리 서혜라 님. 아직도 일을 하시고 계신데 참 멋지십니다. 일터에서 주현미의 러브레터 지금 잠깐 휴식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차 한 잔 드시나요? 제가요 도넛 세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달달한 거 드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2808님 신청곡 주셨어요. 휴대폰으로 라디오 들으면 데이터 소모가 되고 회원 가입해야 하고 귀찮아서 굴러다니는 라디오 하나 잡아서 켰는데 굴러다니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AM 라디오 603 킬로헤르츠에서 현미님의 달달하고 귀여운 목소리가 나와서 이끌려 듣고 있습니다. 러브레터 들으니 옛 노래들과 추억이 떠오르네요. 저녁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 노래가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신청곡을 주셨는데 네 다행이네요. 그죠? 라디오 들으면 데이터가 소모되죠. 맞아요. 저희 휴대폰으로 들으면 2808님 네 앞으로 친구 해드릴게요. 신청곡 준비해놨습니다. 커피 한잔 드릴게요. 그리고 장재봉님께서는 장은아의 고귀한 선물 정해주셨는데 이어드리겠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옛날에 라디오에서 참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요즘엔 방송에서 듣기 힘들다 보니까 저절로 잊고 사는 노래들, 곡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구리 노총각일 거예요. 개구리 노총각은 정확하게 작곡자가 누군지 모르는 구전 동요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간엔 스코틀랜드의 민요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노래가 앨범으로 처음 발매된 것은 1972년 마니걸스의 앨범인데요. 밝고 경쾌한 화음과 귀여운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바니걸스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었죠. 개구리 노총각은 김남철 씨가 가사를 쓰면서 40이 넘어도 장가를 못 가고 환갑이 지나도록 장가를 못 가는 개구리 노총각의 하소연을 익살스럽게 풀어냈는데요. 1970년대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웃음 짓게 만들었던 유쾌한 명곡입니다. 이 노래는 1970년대 우리나라 가요 중에서 비교적 독특한 소재와 유머 가득한 노래로 사랑받았고요. 다음 해인 1973년에는 혼성 듀엣 논두렁 밭두렁이 데뷔 앨범에서 개구리 노총각을 불러서 또다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사실 노총각 노처녀들에게 왜 시집 장가를 안 가냐고 물어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역시 개구리 노총각도 마찬가지여서요. 장가가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왜 그런 건지 정말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다 같이 공감하게 되는데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1972년에 바니걸스가 노래하고 1973년에 논두렁 밭두렁도 노래했던 개구리 노총각. 오늘은 바니걸스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주현미의 러브레터. 1730님께서요. 오늘 9순 넘으신 부모님이랑 제주도 여행 갑니다. 아직 정정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부모님은 신발은 어떤 게 나으냐, 식당은 잘 골랐냐 하루에도 몇 번 물어보시는 통에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은데요? 어휴, 부모님, 네. 가서 구경도 많이 하시고 요즘 날씨, 네, 비 안 오고 좋을 텐데 가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곳 구경도 많이 시켜드리고 아유 좋아하시겠네요 부모님. 1730님 잘 다녀오세요.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현숙님께서는요. 7순이 다 되어가는 우리 남편이 출근한 지 3일 되었어요. 언제나 각 씨가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남편 화이팅 하셨는데요. 어머, 와우, 우현숙님. 아니, 이렇게 호칭만 봐도 아유, 두 분 아직 정말 알콩달콩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칠순이 다 되어가는 네 남편분 이제 출근하셨다는데 참 좋습니다. 저는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아하, 각 씨가

네. 우현숙님이 각시이신 거잖아요. 아유, 신랑 각시. 두 분 행복하세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신랑 각시. 좋은데요. 1302님께서는요. 우리 시어머니 요양병원 전원한 날입니다. 고관절 골절 수술한 이후인데 잘 회복하셔서 걸으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시어머님이 현면이를 좋아합니다. 아구, 수술하시고 이제 재활하시느라고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오늘 가시는군요. 네. 잘, 이 정말 이게 참 중요해요. 수술하시고 재활하시는 거 열심히 하실 겁니다. 어머니 화이팅. 1302님 흑마늘 진해 어머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얼른 아프신 우리 부모님들, 아유, 안 아프셔야 되는데 참 그러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김용빈의 나 아직도 입니다. 새로운 한 주 좋은 예감으로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건강하고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정체가 곳곳에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 제1지선 하만 쪽으로 서마산 부근에서 난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 쪽으로 물군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광재 일대로는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3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으로 부여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당진분기점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촌 일대로도 작업 여파받아 정체되고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가양대교부터 속도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4849님이 주셨습니다. 아침 공기가 선선하니 이 회사 가기 딱 좋은 날씨네요. 거짓말인 거 티 안 나죠? 티 안 납니다. 예, 팩트죠, 팩트. 예, 보고 뚫고 가도 폭염에도 가고, 예, 혹한기에 귀가 떨어질 것 같아도 가던데 이 정도 날씨면은 예, 진짜 날아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월요일부터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풀어보려는 K 직장인들, K 주부, K 학생 모두 뜨거운 박수, 뜨박 보내드리면서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 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자, 로꼬와 화사의 노래로 시작해 볼게요. Somebody.

0: 박명수의 라디오쇼 6월 8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 끝내주네요. 예, 근데 아주 덥진 않았어요. 그죠? 아주 덥진 않았습니다. 예, 낮부터 좀 햇볕이 짱짱하면 좀 더워질 수도 있는데. 자, 윤성형님도, 예, 아, 연차 끝나고 지금 이제 집에서 쉬면서 라디오 듣고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죠. 볼 것도 많은데, 라디오도 들어주시고, 진짜 고마워요. 예. 전 일찌감치 근처 호수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라고, 오선희님. 함혜진님, 오늘 발음 좋아요. 예, 근데 전 집합 바람이 새는 게 더, 더 좋아요라고 하셨고, 어제 마라톤 잘 뛰셨어요? 라고, 이정아님. 예, 전 어제 저 무도 런 마라톤 했는데, 5km 뛰었습니다. 5km. 예, 5km 뛰고 공연이 있어가지고, 차마 10km까지 못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체력 보충 때문에 5km까지는 뛰고요. 그리고 이제 아 공연을 했던 예 정말 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뭐 한 15,00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로 아직도 잊지 않고 무도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한마디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월요일에는 예 어제 제가 참 기분 좋게 러닝도 하고 공연도 했는데 오늘 또 제가 참 좋아하는 두 분을 또 만나게 됐어요. 전설의 고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분들 오랜만에 뵀는데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의 주인공이죠. 소녀시대의 티파니 영 그리고 배우 김예원 씨 두 분을 모셨어요. 두 분한테 궁금한 점 혹시 응원, 목격담 이런 거 있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5시에 뛰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직도 좀 타이어드 하네요. 예, 광고 듣고요. 두 분 바로 모실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자, 올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이죠.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로 돌아온 두 배우예요. 한 분은 거성쇼 이후로 죄송합니다. 예. 저 사이가 굉장히 멀어진 분인데 소녀시대 데뷔할 때 봤거든요. 예. 제가 SM 선배고 이분이 후배입니다. 예. 티파니의 영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또 한 분은 아 이제 기억이 좀 납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KBS 라디오의 상생과 발전을 논했던 분이에요. 쿨 FM DJ 출신의 김예원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김예원입니다.
0: 기억이 좀 슬슬 나네요. 예, 예, 예. 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2: 맞아요.
0: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1: 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로 돌아온 티파니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0: 아, 이제 저기 소녀시대 안 하는 거예요?
1: 아, 소녀시대는 늘 영원히 제 DNA 제 뿌리 깊이 있죠.
0: 그럼 소녀시대도 여기서 네. 덧붙여서 얘기해야죠.
1: 네, 그럼 너무 뭔가 많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의 김유미 역을 맡은 소녀시대의 빠니빠니 띠빠니가 돌아왔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0: 아,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예, 자 그리고
3: 네, 저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에서 예. 똑같이 김유미 역할을 네. 맡았고요. 예. 예늠 역할을 맡고 있는 김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예, 잠시 후에 한번 또 이야기를 좀 유미의 세포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티파니 네. 영이에요? 티파니 영?
1: 네, 티파니 영입니다.
0: 왜 영이 붙은 거예요?
1: 아무래도 이제 연기 공부를 할 때 이제 예. 풀네임을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풀네임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 티파니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소녀시대 제 뿌리의 이름이고 예. 예. 그리고 영은 이제 예. 미영이의
0: 아 미영이의 영이에요?
1: 네, 그래서
0: 젊음의 영자 아니에요?
1: 영 영원한 영자입니다.
2: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0: 그러면 이제 네. 10년 후에 영 하나 더 붙이면 되겠네. 티파니의 영영.
1: 티파니 예. 영영입니다.
2: 예. 예. 나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0: 티파니 영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걔
0: 딱 붙네. 티파니 형 붙어요. 아, 2016년에 첫 솔로 데뷔 때 라디오 쇼에서 전화 연결 한번 했었고,
1: 네 기억납니다.
0: 거성 쇼에서 제가 이제 좀 우리 소녀시대 모시고,
1: 그럼요.
0: 그 기억나요?
1: 그럼요. 예, 아, 예. 저희가 워낙 데뷔 초반 때 선배님들이랑 네네. 예능을 예. 워낙 많이 했어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너무 기억납니다.
0: 소녀시대까지는 오빠라고 해요, 그죠?
1: 그죠.
0: 예, 소녀시대까지는 오빠라고 하거든요, 저희한테.
1: 네.
0: 예, 너무나 친했고 예, 무한도전을 통해서도 많이 또 봤고
1: 함께했죠.
0: 예예예. 예. 참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티파니 씨는 보니까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얼굴이 더 작아지고 확 줄었어요, 얼굴이. 방건조인 줄 알았어요.
2: 저 얼굴 방건조돼서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0: 누가 옆에서 눌렀나 봐 얼굴을. 얼굴이 더 세모가 됐어.
2: 예, 사랑을 예. 많이 받아서요.
0: 예?
2: 사랑을
0: 아,
2: 많이
0: 그런 거,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늦었지만 결혼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예. 아유. 네. 예. 선물로 뭐 받았어요? 티파니 알겠습니다. 저 이름이 티파니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
2: 네.
0: 그래요.
2: 아, 네.
0: 예.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2: 그쵸?
0: 예, 예, 예. 명품 네. 브랜드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2: 네, 네, 맞아요.
0: 예, 명품 브랜드 쪽에서 좀 모델하자고 연락 없었어요?
1: 연락은 정말 많은데.
0: 좀 뭐가 좀 안 맞았어요?
1: 아니요, 저는 일단은 최대한 작품에 집중하고 있어서 예. 저기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0: 나는 바로 네. 그쪽으로 이렇게 먼저 했을 텐데.
2: 일단은 일단 유미의 세포들이랑 그리고 저의 정규집 집중하겠습니다.
0: 예, 예, 예. 티파니 멋있네. 예. 자, 아무튼 예, 벌써 솔로 데뷔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죠?
1: 네.
0: 아,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10주년 기념 싱글을 냈다고요?
1: 네, 지난달 예. 정규 1집을 앞두고 있는 리드 싱글을 먼저 예. 발매했어요.
0: 리드 싱글?
1: 네, Summer's Not Over라는 예. 예쁜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0: 그래요?
1: 그리고 8월 달에 예. 이제 정규 1집 Edge of Come이라는 예. 타이틀 곡을 들고 나올 예정입니다.
0: 다 영어로 하네. Summer's Not Over.
1: 아 이게
0: 예. Edge of 뭐요?
1: Edge of Come.
0: 컴이요.
1: 평온함의 예. 끝자락.
0: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소절 좀 잠깐 좀 티파니 씨가 원래 노래 원래 저 리드 보컬 아닌가요?
1: 그럼요. 저 테티서의 티인데요.
2: 테티서의 테래.
1: 테티서의 티인데.
0: 아니 왜 발차고 그래?
1: 요즘에 예. 요즘에 얼마 전에 효연이가 예, 예. 오빠 만나고 가셨었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0: 네.
1: 효연이가 요즘에 리드 보컬 타령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뒤질렸나 봐요.
0: 예, 예, 예. 그러면 네. 한 소절만 잠깐 들어볼 네. 수 있을까요? 예.
1: 네 이번에 Summer's Not Over 예, 한 소절 예. 들려드릴게요.
0: 아침이긴 하지만 예.
1: 근사. 예.

0: 오, 뭐야, 미친나 보지. 오기 전에?
1: 와, 너무 좋아.
0: 아니, 왜 그래?
1: 오랜만에 저 노래하는 모습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 그럼 한국 해주지.
1: 저 마지막으로 선배님 봤을 때 왠지 지 부르고 있었을 거.
0: 아니 그런데 아 그럼 그렇게 잘하면 한국 해주지 아침에 아 너무하네 어? 너무 잘해 노래
1: 아 너무 하고 싶다
0: 너무 멋있다 네, 지금 예예예 예, 예,
1: 저희 아니. 차근차근 유미도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야 효은이한테 미안한데 그쪽이 리드 보컬인데 효은이도 너무 잘하는데 효은이 입장도 들어봐야지 뭐
1: 우리
0: 만나서.
1: 효은이 말고 효연이요
0: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어저께 좀 새벽에 뛰어가지고요
1: 아 그러실
0: 약간
1: 수 있어요.
0: 입이 돌아갔어요 새벽 5시에 뛰어보세요 어떤가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티파니 만나서 반갑고 옛날 생각이 나니까 예. 거성쇼도 솔직히 제가 웃기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1: 아, 그럼요. 예, 예. 다 알죠 저희는.
0: 그때 서로 당황하고 막 네. 서로 당황하고 그랬던 거는 재밌게 하려고 제가 제 스타일도 한 거지. 예, 그러니까 또 화제가 되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예원 씨, 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1: 네, 너무 오랜만에.
0: 이제 기억이 좀 납니다.
1: 아, 그러세요?
0: 기억이 나요.
1: 좀 아까까지 예. 좀 기억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0: KBS DJ가 바뀌면 자꾸 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1: 그쵸. 예,
0: 너무 자주 바뀌니까. 저는 11년째 하고 있는데
1: 네.
0: 와가지고 인사하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별밤을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바뀌어요. 예, 그래서 네. 예, 아, 옛날에 기억이 난다.
1: 네, 뵀던 게 2019년이라고
0: 그러니까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0: 아, 그때 제가 밤 12시 방송인데 네. 13시간 일찍 오셨다고 미안하다고 12시 방송인데 저희 방송 나오니 나와야 되니까 네. 진짜 13시간 일찍 온 거 아니에요.
1: 왔다고. 그것 때문에.
0: 그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했던 기억 이제 기억 좀 나네요.
1: 아 저요. 아. 그때 저는 근데
0: 예.
1: 거의 뭐 지금 해수로 8년 전
0: 맞아요, 맞아요.
1: 인 거니까 네, 정확히는 네. 기억은 안 나지만
0: 예.
1: 되게 떨려하면서 안 예. 그런 척 되게 노력은 했는데 네. 엄청 떨려하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뭐 라디오로 계속 한 전 11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1: 네. 예. 알고 있죠.
0: 라디오 얼마 힘든지 알죠.
1: 알고 있죠.
0: 예.
1: 알고 있죠.
0: 알고 있죠.
1: 네네네.
0: 다시 돌아올 생각 없어요?
1: 저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1: 진짜로 진심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예. 다 아실 거예요.
0: 뭘 알아요?
1: 제가 뭐 게스트로 아. 종종 오거나
0: 예, 예.
1: 그럴 때
0: 네.
1: 저는 늘 라디오에 대한 애정이 좀 되게 남달랐어서
0: 되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죠.
1: 네, 저는 되게 잘 맞았었어요.
0: 네, 네.
1: 출근하는 이런 바이브가.
0: 저랑 똑같네.
1: 네.
0: 저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나와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예.
1: 맞아요. 회사원처럼.
0: 출입증은 없어요.
2: 출입증 안 주세요?
0: 안 줘요. 예, 예.
1: 나도 그때 출입증은 없었는데
0: 예.
1: 이 출근하는 그런 느낌이 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저는 매일 오전에 이렇게 가방 들고 출근하는 느낌이라서 나 이게 너무 좋아.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2: 안정적인.
1: 반복되는 예. 루틴 이런 그쵸. 게.
0: 얼굴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직업이라 안정해야지. 얼굴이 불안하잖아. 지금. 예. 아 우리 저 예원 양이 그래도 이제 라디오 돌아오고 싶다라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셨는데
1: 네.
0: 요즘 불경기라서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요즘 불경기라서
1: 네, 뭐
0: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1: 뭐.
0: 없어,
1: 네.
0: 없어 없어 없어.
1: 없나요?
0: 없어.
1: 뭐 있을 때까지 뭐.
0: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라디오에 대한 매력을
1: 네.
0: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워요. 예. 볼륨 할 때 참 좀 기억들이 좀 조금씩 있어요?
1: 그렇죠. 그쵸. 너무 생생하게 아직도 남아있고.
0: 예.
1: 네, 그렇습니다.
0: 그때 그 장기를 이용해서 AI 목소리 녹음도 했었죠. 그게 뭐죠?
1: 저 삼땡의
0: 네.
1: 빅스땡
0: 예.
1: 그 목소리를
0: 예, 예.
1: 제가 했었어요.
0: 한번 그때 보여줄 수 있어요?
1: 뭐 그냥 한 네. 3천 문장 정도 녹음을 해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0: 네, 네. 해봐요, 한번 그래도.
1: 네, 오늘의 날씨는 맑아요. 이런 느낌.
0: 알겠습니다. 예. 괜히 대본대로 했어요. 예, 예. 괜히 대본대로 했어요.
1: 대본을
0: 작가를 믿었는데.
1: 못했던 대본인데.
0: 예, 작가를 믿었는데. 예. 제가 좀 모르는 얘기 됐네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우리 티파니는 또 좋은 소식도 있고
1: 네.
0: 뭐 아주 저 뭐 안으로 바깥으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또 이렇게 앨범도 나오고 또 마침 또 오늘 우리 두 분이 함께 나온 이유가
1: 네.
0: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첫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1: 네. 6월 30일에
0: 네.
2: 네. 네, 6월 30일부터 8월 23일까지
0: 예.
2: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시작하게 되고요.
0: 급했구나. 그 장소까지 다 얘기하는 거니까.
2: 아니요. 저는 뭔가 외워 있어서
0: 예. 아, 그래요?
2: 이게 아무래도 음반 네. 활동을 하다 보면
0: 네, 네, 네.
2: 그 약간 프리미어 날짜랑 어디서 어떻게 하는 뭐, 투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약간 좀 습관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직전까지
0: 맞아요.
1: 이제 네. 연습을 하더라고요.
2: 하죠.
1: 맞아요.
2: 그리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의 전당에 가서 공연을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리처드 3세 황정민 선배님 거랑 이제 리어왕도 보러 갔었을 때 언젠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정말 이렇게 유미의 세포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0: 꿈이 이루어졌군요.
1: 네. 배우들이 웬만하면 정말 예술의 전당에서 꼭 공연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0: 예술의 전당은 다른 데하고 좀 어떻게 다른가?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또 많이 있긴 한데 예술의 전당은 좀 느낌이 좀 다른가요? 거기는 왠지 좀 성악 많이 하고
3: 발레도 정말 많이 보러
0: 연주,
3: 가고
0: 플루트 네. 연주 많이 하고 맞아요. 피아노 연주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은데
3: 네, 클래식이랑 발레가
0: 그러니까 예.
1: 그런 공연장의 그 이름부터가 예. 예술의 전당이니까요. 아. 정말 좀 가고 싶죠.
0: 봄납니까?
3: 봄납니다. 그렇죠. 낮에도 봄나고 저녁에도 봄납니다.
0: 들어갈 때 봄나요?
1: 거기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0: 아, 들어갈 때 배우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배우병?
1: 어떻게 뭐, 들어가요?
0: 왜 이러세요? 있어요.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아, 그래요. 이게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게 이게 어떤 작품인 거예요? 그러면 예. 네,
2: 유미의 세포들은 웹툰 원작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드라마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저희 예.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은 그 웹툰과 드라마의 가장 재밌고 사랑스러운 요소들 플러스 또 없었던 미스테리 세포가 등장하는 아주 재밌고 따뜻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미가 평범한 32살 회사원인데요.
0: 예.
2: 사랑과 일에 두 갈래의 길에 놓여져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따뜻하고 화려한 넘버들이 많아서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함께하면서 유미의 세포들이라서 아니 드라마를 왜 또 하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드라마가 끝났던 끝난 거 아니에요?
3: 드라마는 그렇죠. 끝났죠.
0: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드라마를 왜 갑자기 옛날 드라마를 왜 갖고 나와서 그런 거지?
2: 옛날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도 했습니다.
0: 저는 어제도 전까지. 옛날이에요. 저는 두 시간 전도 옛날이에요. 예, 옛날. 예, 예, 예. 아니 그래서 나는 유미의 세포들이 드라마가 했던 이게 이제 뮤지컬로 네. 만들어지는군요. 네. 예, 이게 이제 처음 공개되는 초연작이죠.
1: 맞아요. 네.
0: 부담들이 많이 될 텐데 드라마가 워낙 터져가지고 웹툰도 터지고.
1: 맞아요. 근데 이게 부담이라기보다는 예, 예. 워낙 또 뭐 기대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뭔가 무대로 옮겼을 때는 또 같지만 굉장히 다른 네, 그런 또 에너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0: 예, 예.
1: 좀 만들어가는 입장으로서는 되게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0: 일단 그 대본 잠깐 네. 좀 떠나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2: 네.
0: 두 분은 한 분은 배우시고
1: 네.
0: 물론 뭐 티파니도 배우를 하고 있지만 또 리드 보컬도 가수기 때문에 뮤지컬 하는 데는 크게 부담은 없었을 것

0: 돼요. 왜냐면 안무도 언제나 연습이 되어 있고. 그죠? 어,
1: 네,
0: 노래 되어 있고.
1: 네, 항상 뭔가 되게 오랫동안 공연하고 네. 뭔가 긴장 속에서 살았던 게 익숙해서.
0: 예.
1: 하지만 이번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은 창작이기 때문에 또 아. 새로운 긴장감과 떨림이 아. 있긴 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어, 노래나 춤이나 뭐 무대 서는 거는 익숙하지만 그래도 이 모르는 또 새로운 창작의 예, 예. 묘한 기운들을 받아서 또 새로운 게 탄생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게 너무 재밌죠. 재밌고 신나고
1: 그냥 이런 기회가 온 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는 만들어져 있던 거 또는 누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를 만들었던 시기라면 이 한 19년 차에서는 어,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예, 좀 책임이고 예. 새로운 거를 더 앞서 나가서 만들려고 어, 책임감도 가지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0: 뮤지컬 이 작품이라는 게 이제 어, 예술의 전당에 살 정도면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인데 보통은 오디션을 보잖아요. 두 분 어떻게 섭외가 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티파니 씨.
1: 저는 네. 어, 일단 대본과 스코어를 받고
0: 먼저
1: 네. 어, 유미 저는 어떤 역할인지는 모르고 다 예. 읽어보고 다 준비를 해보고
0: 유미 아니면 세포들 아니에요?
1: 아, 사랑 세포 어. 역할도
0: 아 세포 역할?
1: 네 너무 프라임 세포여서 오. 우리 이제 유미 월드 안에서 좀 스타거든요. 그래서 예. 사랑 세포 역할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어, 다양하게 읽어보고 하다가 이제 컴퍼니와 대표님과 그리고 또 저한테는 어, 최정훈 선배님 언니께서 어,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기 예원 양은 유미의 세포예요.
2: 유미죠. 아까 말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0: 어떻게 네. 어, 그 작품을 하게 되신 거예요?
2: 어, 전 워낙 이 원작의 팬이었었고,
0: 예.
2: 한데 이제 어쨌든 제안을 너무 예. 좋은 제안을 주셔서
0: 아.
2: 네. 뭐 그냥 망설임 없이 고민 없이 그냥 네 합류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유미 제가 이제 물어본 건 옛날 연극 다시 물어보고 유미 아니에요 지금
2: 네.
0: 둘 다?
2: 네 맞아요.
0: 더블 캐스팅이네?
2: 네 맞아요.
0: 오호 오라 네.
1: 오늘 아. 그렇습니다. 오늘 유미의 세포들의 첫 번째 또 홍보로 예, 저희 예. 둘이 이렇게
0: 네. 잘했네.
2: 첫 번째
0: 네,
2: 라디오입니다.
0: 그래 다른 네. 나가봐야 별 볼 일 없어. 한 번만 하고 끝내. 네. 둘이 그럼 더블 캐스팅이면 어 둘이 경쟁하겠네.
2: 근데 경쟁이라기보는
0: 뭘 경쟁이라고 부르냐 경쟁이지.
1: 경쟁을
2: 근데 근데 아니, 이게 어떤 틀이 있을 때 이제 거기에 내 색깔을 입히는 게 아니라 처음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의견을 엄청 주고받아서 같이 만들어.
0: 아 물론 그렇긴 하겠죠.
2: 저희 몫이거든요.
0: 네, 네. 저도 이제 이 바닥 35년이라서 네. 그렇게 뭉뚱그려서 가지 마시고요. 당연히 이제 초연 작품이니까 서로 이제 뭐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서 서로 네. 이렇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서 좀 노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상이 다 하잖아요.
2: 네.
0: 그러나 티파니가 나오고 어, 우리 예원 형이 나왔을 때 관객들의 어떤 그 느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저희 안 넘어가죠. 아~ 지금 계속 얘기하시고 있는데 티파니, 저희 지금 계속
0: 티파니 아니, 네? 시대 지났어. 이제 그런 시대 아니야.
1: 아니 근데 진짜로
0: 속으로도 좀 경쟁은 되잖아 그래도.
2: 아, 찐으로 뭔가
0: 좀 된다고 해봐.
2: 각각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색깔이 네. 있는 건 나도 알아.
2: 지지 않아.
1: 아니 오히려
0: 네.
1: 그러니까 저희는 한 팀이고 이제 다른 캐스트랑 무대에 섰을 때 내가
0: 안 넘어오네.
1: 이 노래를
2: 저희 짝꿍이에요.
1: 네 맞아요. 네.
0: 아,
1: 한 팀이에요 저희는.
0: 애들 짜고 왔네 짜고 왔어.
1: 네 짜고 왔습니다.
0: 아니 성적으로 생각해서 더블 캐스팅이면 티파니 편이 있고 예원 편이 있을 텐데 관객 수도 있고
2: 네 보통은 그럴 수도 있는데
0: 그렇게 딱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일 수도 있겠지.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경쟁할 게 없어.
0: 알았어 하지마 경쟁하지마. 나 다 해먹어라 그냥. 아유. 여기
2: 저희는 서로 윈윈하겠습니다.
0: 아, 마음대로 하세요. 아유, 너무 안 남아.
1: 감사합니다.
0: 윤정호님이 그러는데 티파니 옛날에 SM 주차비 받았다고 서운했다고 했는데 기억나요?
1: 아 그럼요.
0: 주차비
1: 서운하자기? 저 아까 전에
0: 아니 솔직히 SM
1: 아까 전에 언니랑 오빠 네. 출입증 없다고 한 거 좀 네, 네, 놀랬잖아요.
0: 네, 네.
1: 아니 11년 다녔는데 출입증 없는 거에
0: 아.
1: 그런 약간 살짝 서운함. 아, 왜냐면 저도 이제 아무래도 SM에 13년에 있다.
0: 건물 세운 거 아니야. 우리 티파니 때문에.
1: 아, 소녀시대와 함께.
0: 아, 그러니까. 네. 그 얘기예요.
1: 그 얘기인가요?
0: 그 얘기죠.
1: 네.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15주년 프로젝트 네. 때 돌아갔는데 네. 저한테 연습 끝나고 나갔는데 네. 주차 어떻게 제가 아, 그거 결제하시면 돼요라고 했을 때 약간
0: 아, 너무 웃기다.
1: 너무 좀 섭섭하더라고요.
2: 이틀만.

0: 아, 근데 저는 출입증이 없어도 얼굴 보고 그냥 문 열어주세요. 예.
1: 저는 제 그치? 얼굴 봤는데도
2: 아는데도
0: 어. 그러면
1: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하셨어요.
0: 그럼 고소하셔야죠. 예, 예. 아, 너무너무 두 분이서 그렇게 경쟁이라는 걸 떠나서 작품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네. 너무 이뻐요.
1: 감사합니다. 예.
0: 제가 이제
1: 저희 유미 기대해 주세요.
0: 아, 기대가 네. 너무 돼요, 지금. 홍보를 너무 많이 했어, 지금. 1부에서 끝낼게요.
1: 네.
0: 벌써 끝났어요. 2부에서는 네. 좀 넘어가라.
1: 네.
0: 얘기하면 좀 넘어가고 있는 얘기 좀 해줘.
1: 알겠습니다.
0: 아, 애들이 빡빡하네.
2: 뭐가 없는데.
0: 얘기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4: 네. 우리 티파니와 우리 또 티파니 씨와 예원 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5: 왜 저만 예원 양인가요?
4: 미혼이잖아요.
5: 아.
4: 저는 그런 걸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5: 그
4: 티파니야
5: 그 건가요?
4: 티파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아오. 예. 티파니 씨랑 해줘야죠.
5: 아오.
4: 예. 전 배운
5: 받아드리겠습니다.
4: 배운 사람은 아닌데 예, 그런 예의를 갖추고 있고. 자, 1부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카오스 상태였어요. 서로 간에 네. 의견 충돌이 있었고.
5: 혼돈의 카오스.
4: 예, 뭔가 네. 좀 그 감추고 있고 밝히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 이제는 편하게 내려놓고 우리 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좀 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유미의 세포들이 뮤지컬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두 분 다 더블 캐스팅 유미를 하고 있는데 노래를 아. 할 거 아닙니까?
5: 그렇죠.
4: 그러면은
6: 해야죠.
4: 이제 둘이 경쟁이에요.
6: 네. 그럼 같은
4: 아, 뭐 상관없어요. 뭘 아, 하셔도. 네네. 예. 근데 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해 주는 그 모습을 볼게요. 아시겠죠?
6: 네.
5: 알겠습니다.
4: 사람 하나 망치는 건 쉬운 순간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깨끗하면 가요. 네.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쪽도 가고 나도 가요.
5: 그럼
4: 예,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5: 매를 먼저 맞도록 하겠습니다.
4: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 봐봐. 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봐봐.
6: 그럼 이제 주먹 쳤어요.
4: 누가 먼저 할 거예요? 누가? 왜?
5: 제가 매를 먼저 맞을까요?
4: 예원 양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 소개해 주세요. 어떤 대목인지를.
5: 이거는 유미가 이제 첫 등장을 하고 나 김유미 하고 나서 이렇게 시작하는 넘버거든요.
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에코 똑같이 바람도 똑같이 해줘야 돼.
5: 네.
4: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도 너 누구 좋아한다고
7: 음악의
4: 돌리면 안 돼,
7: 첫 넘버 주인공이라는 곡입니다.
4: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예원 양 한번 들어볼게요. 예, 길게 하셔도 괜찮아요.

0: 네, 배우입니다.
1: 왜 이렇게 노래 잘해?
2: 뮤지컬 배우이기도.
0: 뮤지컬 배우이기도 합니다.
1: 옛날에도 했어?
0: 네,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1: 오, 그렇소. 갑자기 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아니네. 네. 아, 타짜네. 뭐야? 타짜면서 이렇게 내성 돌고 있어, 지금까지.
0: 2013년도에 데뷔했습니다, 뮤지컬. 감사합니다.
1: 어, 멋있다. 아니, 느낌이 달라. 이번에는 우리 저 파니파니 형.
3: 예. 네, 예. 어, 예원 언니가 1막 넘버를 했으니까 좋은데, 저는 이분이? 2막 감사합니다. 넘버에 오, 예. 어, 이제 작가를 꿈꾸는 유미의 넘버를 담은 탭탭이라는 넘버인데요.
1: 아, 같은 부분 안 하고?
3: 같은 걸로 할까요? 아,
1: 아니요. 다르게 하세요. 그거 좀 비교되는 거죠.
0: 또 들려드리고 싶어요.
1: 그래.
0: 홍보가 더 잘 되니까.
1: 알았어요. 예.
3: 네, 갑니다.
1: 예.
3: 자.

0: 이게 빅프레스 밴드 사운드여가지고 저는 네. 조금 많이 비어 있지만
1: 비브라토 좋네. 비브라토 좋아.
0: 아, 감사합니다.
1: 아, 좋아.
2: 네, 공연 때는 이제 엄청 이 꿈에 대한 이야기여서 예, 예. 되게 더 신나고 더 벅차오르면서
1: 알았어요. 가서 볼게. 네. 알았어요. 네. 그만해 이제. 야, 잘한다.
2: 약속해 주세요.
1: 두 분이서
0: 너무 다르죠.
1: 좀 다른데?
2: 네.
1: 뭔가 좀 달라.
2: 네.
0: 너무 달라.
2: 그래서 제 말씀드린 거예요. 색깔이 확실히
1: 두 번 봐야 되겠네, 그러면. 네.
2: 어, 봐주세요.
1: 그럼 내가 혹시 가면 예원님 거 보고 티파니 거 보면 삐질 거 아니야?
2: 네.
1: 두 번 가야 돼?
2: 네.
0: 네.
1: 어차피 일도 없는데 뭐.
0: 좋습니다. 와주세요.
1: 뮤직비디오 보고 나도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다.
0: 아, 감사합니다. 두 번 보고 싶을 만큼 너무 다양하게 예. 재밌는 네. 세포들이 나오기 때문에.
2: 맞아요.
1: 서로를 한번 좀 이렇게 금방 들으시고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서로의 장점. 예, 예. 우리 저, 예.
2: 파니는 정말 그 유미를 했을 때 그 예. 유미의 색깔이 입혀질 때 파니가 되게 예. 은근히 단단한 모습도 있고 예.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있고 근데 또 엄청 사랑스럽잖아요. 그게 되게 잘 묻어나서 예. 파워풀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유미예요. 네.
1: 반대로 또 우리 예원
3: 양은 결단력 있는 예. 예늄 언니의 장점은 예. 정말 옷구슬이 굴러가는 너무 예쁜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약간 공주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앞에 넘버를 불렀을 때도 네. 그 누구보다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유미의 그런 갈등이 그 감정신들이랑 이런 감정이 흐물어질 때 언니의 이 연기신들이 너무 좋아요.
2: 아,
3: 그래서 항상 연기신들은 언니 거 공부하고 있고 다시 듣고 있고 그냥 그 서로 맞아요. 진짜 좋은 점들만 이렇게 맞아요. 모아서 유미를 만들고 있어요.
2: 음악을 저는 또 파니한테 되게 배우고 있고.
1: 아, 네. 그래요. 이제 서로 좀 이제 더 그만 칭찬하세요.
0: 아, 네.
1: 배기 싫었어요.
0: 아니요. 아니, 진짜 이거 팩트여서 그래요.
1: 아니, 알았어. 그만해. 김예원 양은 이제 네. 우리 예원 양은 이제 2013년에 이제 디셈버로 네. 시작을 했고.
2: 맞아요.
1: 티파니가 좀 빠르네. 페임? 네. 2011년?
3: 저는 페임.
1: 아, 올해.
3: 그랬습니다.
1: 뮤지컬계에서 좀 잔뼈가 굵었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 예원이가 이렇게 노래 예원 양이 노래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2: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사과드릴게.
2: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네,
2: 제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응원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1: 그랬어요.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0: 들어야 되겠다.
1: 예, 예. 티파니는 뮤지컬 시카고에서
3: 네.
1: 록시 하트 역을 맡았죠. 이게 그 경쟁률이 엄청나다면서요. 경쟁률이.
3: 네, 경쟁률이 네. 엄청나고
1: 얼마나 돼요?
3: 보통 10년에 한 번 캐스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서
1: 그
3: 락시를 맡게 되면 정말 아이비 선배님께서는 6번
1: 그러니까.
3: 이제 거의 한 십몇 년을
1: 예,
3: 하셨고
1: 예, 예.
3: 그리고 저도 이번 이제 두 시즌을 했고 이번에 하게 되면 세 번째 시즌인데 횟수로 벌써 한 6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큰맘 먹고 제 영혼을 갈아 진짜 그때 이후로
1: 재밌어
3: 그렇게 뜨거웠던 뭔가 경쟁 그때는 경쟁 좀 많이 했습니다.
1: 예, 예, 예.
2: 네. 근데 진짜 정말 배우 뮤지컬을 계속 꿈꾸는 사람들한테 되게 꿈의 뮤지컬이에요. 예, 예.
3: 네.
1: 아까도 보니 얼굴 이렇게 작아졌냐 이렇게. 뭐 했니? 누가 옆에 눌렀니?
0: 저 앞머리 오늘 유미여서 앞머리 누가, 붙이고 와서
1: 누가 옆에서 눌렀나 봐. 누가 깔고 앉은 거 아니야? 얼굴 이렇게 확 얼굴이 왜 이렇게 푹 작아졌니 이렇게. 제발.

0: 집 막내 아들에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1: 감사합니다. 저의 드라마 데뷔였죠.
0: 아, 그럼 봤는데 나는 티파니 너만 보여. 애기 같아서. 옛날부터 맞아요. 봤으니까. 옛날부터 봤으니까 나 때부터. 너무 좋은 거야 그게.
1: 감사합니다.
0: 예, 예, 그것도 봤었고. 우리 예원 양은 또 제9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신인상을 또 받기도 했고.
2: 네, 또 오래된기는 예. 했지만 네. 김포에서 너무 영광스럽게 또
0: 김포.
2: 네, 김포에서. 예, 예, 예. 받았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네. 순간 제가
1: 순간 제가 김포라고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 김포.
0: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2: 네.
0: 어.
2: 네. 아,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네.
0: 미스틱 미스틱 스토리에 이번에도 새롭게 들어갔다면서요?
2: 맞아요, 맞아요.
0: 종신형 사람 좋아요.
2: 맞아요, 은영 선배님 너무 제가 팬인데, 네, 또 저는 또 노래도 할 수 있고 선배님 노래 연기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또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0: 제가 저 35년 했지만 예 몹쓸 인간들도 되게 많거든요. 윤종신형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예, 예.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래요? 야 밥 먹고 가. 뭐라고 해요? 야 내가 곡 사줄게. 뭐라고 그랬어요, 종신형이. 예.
2: 저. 예. 놀랍게도 아직 뵙질 못했는데요.
0: 아 예의가
1: 제가 얼마 전에 뵀었는데
2: 진짜 아니 이게 미스틱 스토리가 이게 그 배우 쪽 회사가 좀 분리가 있고. 되어 있어서
0: 그렇구나.
2: 네, 곧 뵙기를 듣고 계시다면
1: 선배님 유미슬퍼들 두 번 보러 오셔야 되겠습니다.
2: 그래도 저기, 와주세요.
0: 종신형 그런 사람이 아닌데.
2: 그럼 선배님과 같이 보러 와주시면 안 돼요?
0: 아니 그 연락을 자주 안 해요.
1: 우리가 연락을, 같은 날 이렇게
2: 제가 또 안부 전화 예, 전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좀 이렇게 질문도 좀 볼까요?
2: 예, 네. 예.
0: 아 유미들의 세포들의 댄스도 있냐고 최세원님이 주셔. 댄스 있습니까? 댄스?
2: 있습니다.
0: 아, 티파니 난리 나겠네요.
2: 있죠.
0: 예,
2: 이게
0: 우리, 예.
2: 진하게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2: 있죠.
0: 재밌겠네. 이게 너무 토크만 하고 노래 부르면 사람이 자더라. 뮤지컬이 내가 저 옛날에 정준호 하는 거 봤거든. 중간에 잤어요.
2: 저희는 그럴 틈이 없어요.
0: 그래요? 네. 그 잘했어.
2: 진짜 틈이 없고.
1: 되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유미의 감정이어서
2: 맞아요, 맞아요.
1: 정말 활발했다가 슬펐다가 네. 갑자기 막 은큰 파티도 열렸다가 네. 막 엄청납니다.
2: 이게 왜냐면 그 드라마나 이제 원작에서는 유미가 되게 일상적인 캐릭터로 나오게 되는데 네. 무대에서는 그 예. 세포들이 또 실제 배우 너무 매력적인 배우분들이 세포로서 막 엄청 에너지를 내주시거든요. 네. 거기에 또 맞춰가면서 유미도 에너지가 엄청 세고 예. 전체적으로 엄청 신나고 또 예. 화려합니다. 네.
0: 그 주민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영화 써니에서 예원 언니 너무 인상 깊었다고.
1: 예원 언니가 예. 영화 써니에서 또 소녀시대 리더잖아요.
2: 맞아요. 저희 데스티니예요.
1: 이것도 데스티니예요.
2: 데스티니예요. 그러니까.
1: 저희가 또 언니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언니 우리 운명이에요.
0: 예. 써니에 또 소녀시대 써니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예.
2: 소녀시대와 함께하고
0: 참고해
2: 있습니다.
0: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 토크가 중구난방인데 재밌다고 하셨어요. 이거 자랑해. 제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토크가 중구난방인데 재밌다는 건 김문영 씨의
2: 오히려
0: 칭찬이에요,
2: 좋아요.
0: 뭐예요?
2: 오히려 좋아요.
0: 그, 이렇게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대본대로 하면 그냥 똑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2: 맞아요.
0: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자, 이제 티파니하고 예원 양에 대해서 한번 티파니 네. 씨하고 좀 알아볼 텐데 네.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2: 네.
0: 예,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다 되고 있어요.
2: 시간 너무 빨리 가요, 진짜.
0: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구난방이라서
1: 재밌어서요?
0: 아니,
2: 재밌어서
0: 아니 중구난방이라서 예,
2: 중구난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0: 티파니 형은 곡 속의 고수다. 예 아니요
1: 예
0: 야 소녀시대에서 곡 속의 담당이라면서요.
1: 네
0: 보통,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 보통 인터뷰 담당이어서 예. 오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유미의 세포들이 언제 어디서
0: 예.
1: 어떻게 하고 어떤 넘버고 어떤 작품이다 이런 소개 담당을 보통 제가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그 소녀시대 해외 공연 갔을 때도 영어로 하는 거 티파니가 다 하지 않나요?
1: 네, 근데 한국어로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0: 아니,
1: 네.
0: 아니 그러니까 외국 갔어.
1: 아, 네, 외국 가서는 뭐 저 혼자 하고 있죠.
0: 티파니가 SM 빌딩 세웠네. 티파니가 세웠어. 야, 진짜 거기 저기
1: 수첩이 이제 20주년 때 받지 마세요.
0: 임원 중에 한 명이 저 반지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반지.
2: 진짜 예, 예. 몇 층 정도 쌓아
0: 그러니까.
2: 올린 거 아니에요?
0: 아, 티파니가 잘했네.
1: 곡 속의 담당 맞습니다.
0: 중학교 때 LA 저기 한인 축제 갔다가 SM 영화 받았다면서요?
1: 네.
0: 한인 그렇습니다. 축제 왜 갔어요?
1: 제가 한인 축제
0: 눈에 띄려고?
1: 아니요.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0: 진짜?
1: 나이가 안 된다고
0: 아이고.
1: 그러니까 만 15세였는데
0: 네네네.
1: 16세부터 가능하다고.
0: 예.
1: 근데 이미 노래를 부르고
0: 예.
1: 너무 들뜬 마음으로 끝났는데
0: 예.
1: 아쉽게 집에 가려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0: 예.
1: 그때 명함을 받았어요.
0: 아, 그럼 뭐야?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저 노래는 잘했는데 나이가 안 돼.

0: 그래서
1: 그 축제는 참여 못 하고
0: 아이고.
1: 바로 세 달 뒤에 SM으로 떠났죠.
0: 진짜 네. 와 대박. 그게 진짜 오늘의 티파니를 만들었네 그분이.
1: 그럼요.
0: 그분 진짜 고맙다고 하세요.
1: 네 이정아 언니 감사합니다.
0: 예, 예.

0: 이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런 스타일의 진행도 있고 카메라는 여기 있고
1: 그러니까
0: 저는 아무래도 음악이랑 노래만 이제 그거밖에 모르다가 예능이라는 월드는 사실 선배님들 통해서 좀 맞아요. 접하게 되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1: 근데 그 거성쇼 할 때는 아 이게 되게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기억이 나요?
0: 아니 어딜 가도 저 이제 선배님이랑 만났던 걸 이야기하니까 정말 잘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딜 가도 너무 재밌게 봤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해서
1: 좀 병맛으로 보는 느낌으로 제가 진행을 했던 거고 티파니가 그런 생각 가졌다는 게 너무 고맙네요. 자
0: 그럼요.
1: 이번에 예원 양인데 예원은 날 봐 연애의 고수다 맞습니까? 자 가만히 계셔보세요. 연애 예능의 한역을 그은 프로그램이죠. 환승연애 환승연애
0: 네.
1: 시즌 1부터 4까지 고정 패널 쭉 함께 하고 있어 지금.
2: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1: 맞죠?
2: 네.
1: 그 연애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2: 그렇죠. 남의 연애에 관심을 쭉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예예. 예. 시즌 4까지 고정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재밌어서 자기가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2: 맞아요. 재밌기도 하고요.
1: 예.
2: 저희가 패널이 4명 다 바뀐 적이 없어요. 네. 이 저희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고
1: 바뀐 적이 없구나.
2: 네네네.
1: 그렇구나.
2: 네, 쭉 가고 있습니다.
1: 호흡이 잘 맞으니까.
2: 네.
1: 딱 그 VCR 딱 보면은 저 커플 된다 이런 느낌이 와요 이제 초기 와요?
2: 아 그런 최종 커플까지는 아니지만 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 순간에 이 출연자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는 좀 잘 캐치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
1: 그 시즌 4까지 함께 하는데 예원 씨라면 전 남친 환승연애 찍기 가능합니까? 왜냐면 또 그런 생각 해보잖아 나도.
2: 네네네 맞아요.
0: 가몰입.
2: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1: 현재 당연하지.
2: 네 저희끼리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쯤 되면 정말 저 안에 있는 모습도 궁금하다. 어떨지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떨지 궁금하다. 그래서 뭔가 어쨌든 좋은 만남이었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엑스 그런. 전 남자친구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를 최근 그렇게 좀 생각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1: 얼마 전에 제가 저 할명수에서 좋은 짝의 기준이 뭐냐고 질문 받았는데 좋은 짝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짝이 돼주려고 노력해라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0: 멋있어요.
1: 우리 저 티파니 씨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 너무 동의합니다.
2: 맞아요.
1: 동의하죠.
2: 진짜
0: 찾기보다도 내가 먼저 좋은 사람, 좋은 파트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먼저 해줄 수 있고 이제 시간을 잘 활용해 드릴 수 있는 그게 파트너십이니까.
1: 내가 남한테 두 개를 빼먹으려면 내가 하나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0: 아무것도 안 배워가고
1: 그러니까
0: 싶어요.
1: 제 얘기는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0: 멋있어요. 그 말은 멋있어요.
1: 사랑을 빨리 줘 이렇게 하지 말고
2: 맞아요.
1: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 저도 이걸 정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전 또 유미의 세포들 하면서 또 그 전달하는 바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나의 존재로서 이렇게 딱 존재할 수 있고 나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 후에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짝이 될 수 있고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나. 네 그게 진짜
1: 시집 갈 때 된 것 같은데
2: 일단
1: 깨우쳤는데?
2: 유미의 세포들 먼저 할게요.
1: 알겠어요. 네. 하고 가. 그럼 유미의 세포도 하고 가.
2: 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먼저 진행 중구난방이었지만 결과는 재밌다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티파니 형 그리고 우리 저 예원 양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0: 네. 오늘 이렇게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중구난방의 매력 다시 한번 빠져봤고요.
1: 개그계 중구난방.
0: 네,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그리고 또 유미의 세포들의 첫 홍보로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1: 예쁘다 우리 티파니. 그리고 우리 예원이요?
2: 네. 뭐 라디오 이렇게 종종 올 때마다 너무 좋고요. 또 오랜만에 선배님 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여기 피디님이 김세수라 피디님이 또 되게 저의 라디오 첫 시작을 함께 했던 피디님이었거든요.
0: 싹풀피디.
2: 그래서 너무 또 반가웠고 네 유미의 세포들 이제 6월 30일부터 하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두 분 멋진 공연 기대하고요. 앞으로 계속 발전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0: 네. 두 번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패드.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0: 지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6: I love coffee, I love tea.
7: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라카미 하루키를 조명하는 대규모 기획전이죠.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우리 이기용님이 주셨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많이 웃었어요. 뮤지컬 대박나세요. 예, 설점식님이 점심이 아니고요. 점식님. 예, 중구난방 토크쇼에 너무 푹 빠졌다. 생방송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믿으세요. 따라오세요. 재미 드릴게. 내가 재미 드릴게. 예, 티파니 영의 Summer's Not Over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도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오늘은 준영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준영이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이 좀 더웠지만 유명산 숲속은 시원해서 준영이의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턱이 없는 평탄한 데크길, 숲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숨을 크게 쉬었던 건강한 여행이었네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동호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를 앞두고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 일대로는 작업도 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남사 진위 부근 4, 5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맞은편 부산 쪽으로도 2일대로 정체 매우 심합니다. 이후 남이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안녕하세요. 6월 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행복이란 게 지금 좋은 일이 있으면 물론 행복하고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낙관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 이거 마치고 맛있는 밥 먹어야지. 또는 뭐 밖에 나가서 걸으면 기분 좋아지겠지. 이번 달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품는 순간부터 우리 행복해지잖아요. 미래의 행복을 당겨와서 오늘 미리 누리는 거죠. 사람의 몸은 시간을 초월해서 갈 순 없지만 마음은 언제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리 이미 행복함을 당겨서 누렸으니까요. 이번 주는 찌는 듯한 더위는 없고요. 딱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예보돼 있죠. 산책하기 좋은 아침 기온에 녹음도 딱 좋습니다. 별거 아닌 거지만 기대하면 좋잖아요. 미쳐의 본전인데 마음껏 설레면서 보내보죠.
1: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0: 안다다시 이걸 예전에 문다더시 뭐 그랬었죠. 겨울에 들으면 약간 추워지는 Samuel E. Wright의 안다다시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는 첫 곡이었습니다. Samuel E. Wright는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입니다.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서 그 세바스찬으로 목소리 연기를 했죠. 이 노래도 불렀고요. 아카데미 주세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미정 씨가 세바스찬 하셨네요. 네, 세바스찬 역으로. 개였죠, 개. 네. 9330님이 오프닝 하트 주신 대로 다 받았어요. 코주바 아저씨가 하트 날리신 것 같아요. 무척 귀여우셨어요. 하셨어요. DJ 천이는요, 여러분들의 코주바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고막 친구 다 해드립니다. 네. 1535님, 날씨는 그레이하지만 저한텐 좋은 날이에요. 두 달 동안 쉬지 않고 하던 일이 끝나서 꿈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모두 행복한 날 되세요. 어우, 힘드셨겠네요. 두 달 동안. 윤성혁 씨군요.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연차 내고 라디오 들으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 임백천 아저씨 라디오 잘 듣겠습니다. 네, 성혁 씨. 고혜경 씨군요. 경남 창원은요, 보슬비가 오락가락해요. 우산 쓰고 친한 언니랑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사화공원 산책하고 왔습니다. 오, 그랬군요. 비 오는 날 산책. 큰 비 아니라면 뭐 좋죠. 분위기 있고. 김한경 씨, 하늘은 맑고 바람은 살랑살랑. 걷기 딱 좋은 날씨. 밥 먹고 걸어야지 하셨네요. 그러세요. 아, 백뮤직은 항상 입이 위로 올라가요. 지은희 씨,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월요일 어떻게 잘 시작하셨나요? 몸이 좀 피곤해도요, 이번 주 기다리는 게 뭐 있다든지, 뭐 기분이 좋다 그러면 한 주 시작하는 마음이 좀 가볍죠.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설레고 좋은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같이 기분 좋아지게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축제가 또 열리죠.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있습니다. 개최국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죠. 6월 11일 네, 이제 개막이 되는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레시죠.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A조 조별리그죠. 체코하고 우리가 이제 1차전이 있습니다. 우리 조에 속한 팀이 이제 체코, 또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태국 전사들의 화이팅을 염원합니다. 즐기시죠,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뭐 대단한 일 아니어도 되잖아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우리가 피식 웃었던 일, 그냥 웃고 털어버리자 했던 일 다 좋습니다. 사연 주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시간 내서 생각하시고 글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소개되면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도전해 보세요. 문자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전세계 어딜 가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0: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거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밴드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그 전 노래는 그 CCR 원곡이죠.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오늘은 스핀 닥터스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미국 밴드예요. 스핀 닥터스. 맑은 날 내리는 비처럼 밝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슬픔과 불안감이 있어요라는 그런 내용이죠. 김우연 씨, 오늘 아들이 공군 제대하는 날이라 가족이 모두 연차 쓰고 아들 맞이하러 충주에 왔어요. 아들 민간이 된 거 축하해 하셨네요. 온 가족이 환영하는군요. 좋겠습니다. 7803님, 사랑하는 아들, 손주, 저희 3대가 처음으로 동해바다 갔다 왔어요. 태어나 처음 바다를 본 손주입니다. 참 좋더라고요. 바닷가에 손주 안고 있는 사진 주셨는데, 아유, 아이가 어쩜 이렇게 귀엽죠? 네. 손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안고 있는 아빠 같습니다. 아주 젊네요. 네, 멀리 바위섬도 보이고, 파도 저 멀리 이제 작은 배도 보이고 그러네요. 아, 여기서 보니까 작은 배지, 거기 큰 배겠네요. 그죠? 아이가 처음으로 아마 바다도 보고, 모래밭 아마 처음 걸어봤을 거예요. 그죠? 아주 신기하죠? 네. 그게 이제 물컹물컹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죠? 8821님, 백디, 우리 농장에 있는 신발장에 딱새가 털을 잡아서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에 신발도 못 놓고 있어요. 살짝 엿보니까 다섯 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고, 엄마 아빠 새가 화살같이 벌레를 잡아서 먹이고 있네요. 모성에 강한 엄마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로켓이 되고, 아빠는 소심해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3단계 돌다리를 두들긴 다음에 들어가네요. 누구네 집 부부 같네요. 백디네? 하시면서 보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아이고, 불편하실 텐데 걔네들 보니까 행복하군요.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행복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행복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예쁜 얘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8821님,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9766님도 사진을 주셨는데, 어우, 이렇게 귀여운 개구리가 어딨어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이쁜 개구리가 출몰했어요. 며칠 키웠는데 아무래도 자연으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어제 풀숲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잠깐이지만 정이 들어서 아쉽더라고요. 잘 살아라 인사해줬어요. 백천님도 한번 보세요. 이쁘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글쎄, 이쁘죠? 물론. 근데, 아유, 정말, 조마조마해 보여요. 얘가 가서 숲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아유, 참, 걱정이 앞서네요. 하지만 뭐, 자연의 섭리죠. 자연으로 돌아가야죠. 걔네 집이 거긴데. 잘하셨습니다. Above Envy의 The One이라는 노래 준비해요. 미국의 어쿠스틱 혼성 팝 듀엣인데요. Above Envy. The One이라는 노래는 세상이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 당신을 절대 잃지 않을 거예요 라는 얘기고요. 이어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영국 밴드죠. Eye in the Sky. 너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다 꿰뚫어보고 있거든. 더 이상 너한테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노래예요. Above Envy의 D1, 이어서 Alan Parsons Project입니다. Eye in the Sky.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이태성 씨군요. 저희 아내가요, 손재주가 참 없는 편인데요. 아니 어쩌려고 이렇게 천기 누설을. 이번에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업 때마다 작품을 덜 깎아와서는 나머지는 저보고 깎으래요. 조각화를 쥐어주면서 내일까지 꼭 완성해야 돼, 알았지? 이럽니다. 아, 직접 해야 실력이 늘지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하기 싫대요. 아니 근데 왜 배우는 거죠? 오늘도 손에 상처 났다고 징징대서 제가 조각화를 잡습니다. 수업은 아내가 봤는데 제 실력만 늘고 있어요. 그저 웃죠. 부부는 일심동체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수영밖에 되면 수영도 같이 해야 되고 에어로빅도 같이 해야 되고 좋네. 1323님, 염색약으로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하고 있었어요. 밝은 갈색으로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카드 배달 왔습니다. 곧 도착하는데 댁에 계시죠? 아, 네. 아, 근데 그냥 현관 앞에 두고 가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카드라서 본인 수령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급하게 머리에 비닐을 쓰고 수건으로 감싸고 문을 열었더니 배달 오신 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현관의 거울을 보니까 제 이마에서 검붉은색 물이 주르륵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기사님 눈에는 제가 끔찍한 사건 관계자로 보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대낮에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웃죠. 곧 이어서 경찰 출동하지 않았나요? 택배하시는 분들은요, 다 경험이 있으셔서 알 겁니다. 김진숙 씨,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 5분도 안 돼서 헐레벌떡 집으로 다시 왔어요. 여보, 내가 휴대폰 좀 줘. 화장실에 있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 전화하지 그랬어. 내가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저 왜 이럴까요? 부끄러워서 웃어요. 아, 맞네. 전화하면 되지. 남편도 순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7408님, 엄마랑 30분가량 통화했는데요. 엄마는 통화할 때마다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오늘도 20년 전에 하늘의 별이 되신 아버지를 왼수왼수 하면서 화를 쏟아내시는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엄마 편을 들어드렸죠. 그랬어? 아우 그랬구나. 아유 아빠 왜 그랬대. 솔직히 속으로는 슬펐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흉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니까요. 엄마는 자식이 많아도 늘 저한테 하소연하세요. 그 얘기를 다 들어줘야 하는 큰딸의 무게감이 조금 버겁습니다. 엄마 그때 일은 제발 잊어버리세요. 오늘도 그저 웃습니다. 제가 안어 전공이잖아요. 해석 들어갑니다. 엄마의 그 안드로메다어. 너희 아버지가 많이 그립고 보고 싶구나 그거예요.

제이슨 데룰로, 밀벨 리드맨 블루스 가수입니다. Kiss the Sky.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노래였어요. 김홍관 씨가, 아, 수입산 세타령? 세이야, 세이야, 세이야. 이러니까, 그죠? 1032님은 다큐를 받으셨군요. 핸드폰이 없는데 어떻게 전화를 해요? 그렇죠.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잖아요. 자, 오늘도 그냥 웃죠 사연 재밌었습니다. 모두에게 햄버거 세트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뭐 대단한 일 아니어도 돼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 다 좋습니다. 지금 보내셔도 되고요. 아, 김미영 씨, 손재주가 없어 학교 다닐 때 가정 가사 시간 자수나 수예 작품은 엄마가, 신혼 때 요리 재료 쓸 때 칼질은 남편이, 근데 지금은 일취월장 칼질 싹둑싹둑 잘해요 하셨습니다. 김미영 씨,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군요. 이제 도움을 좀 주고 사세요. 차영숙 씨, 요즘 산스장이 핫하다길래 한번 와봤는데, 산스장이 뭔가요? 고수들이 많아서 뭘 못하겠어요. 아, 산 속에 있는 체력 단련장을 요즘 산스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산 헬스장. 산스장. 삼각 김밥 먹으면서 고수님들 운동 감탄하면서 구경 중이면 진짜 무거운 거, 엄청 무거운 거 막, 예? 막 드는 분들, 근육 뿔뚝뿔뚝 난 사람들, 와, 진짜, 경외감이 느껴지죠. 그죠? 저는 그거 들지는 못하지만 한번 들었다가는 며칠 알아야 될 거예요. 2815님, 오라버니, 저 어제 부산 사직 야구장에서 야구 보고 왔어요. 무려 24년 만에요. 야구 응원 문화도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애들 어릴 땐 제가 케어했는데, 그땐 아주라 그거 했었죠. 거기서, 그죠?

예, 파울볼이나 홈런볼 나오고 누가 잡으면 그 옆에 있는 아주라 아주라 했잖아요. 이번엔 애들이 저를 케어하고 다녔습니다. 다 키워놓고 보니까 좋은 게 많네요. 비록 경기는 롯데가 졌지만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프로야구 이제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효림 씨, 백천 아저씨, 친정엄마랑 캐나다 서부 로키 여행 왔어요. 여기서 콩으로 들어요. 신기하고 너무 편안하고 좋네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니, 효림 씨, 그 대자연에 가가지고 콩으로 라디오 들으세요. 와, 감사합니다. 아무튼 엄마 잘해드리시고요. 진짜 그 빙하 호수막, 그죠? 에메랄드빛 거기 그 눈 덮인 산도 보일 거고 못 가봤지만 사진으로는 봤어요. 존 덴버가 좋아했던 그 로키 마운틴, 그 캐나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로키 쪽, 미국 쪽 로키가 있고 정말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산맥이죠. 큰 산맥. 좋은 데 가 계시네요. 인간이 아직 참 보잘것 없어 보이죠. 그런 데 가면. 8821님이 케니 로저스의 Coward of the County 정하셨어요. 케니 로저스의 Coward로 시작하는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죠. 이 노래예요. Coward of the County. 네. 그러니까 마을의 겁쟁이라는 제목인데요. 주인공이 이제 톰이라는 남자인데 동네 사람들한테 겁쟁이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살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약속입니다. 진짜 남자는 꼭 싸워야 되는 건 아니야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베키라는 여자인데 어느 날 아주 못된 그 형제가 주축이 된 불량배. 진짜 어디 가나 제일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죠. 그야말로, 그죠? 걔네들이 베키를 엄청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불량배들을 다 때려 눕힌다는 그런 얘기예요. 미국 칸츄리 대표 선수죠. 케니 로저스, Coward of the County.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수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882님이 듣고 싶다고 하셔서 Kenny Rogers의 Coward of the County 들었고요. 6069님이 Newton Family의 Smile Again 청하셔서 들었어요. 헝가리 가족 그룹이죠. Newton Family. 7명의 대식구입니다. 동유럽에서는 헝가리의 아바라고 그렇게 불렸죠. 아주 인기가 많았죠. Smile Again.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추억과 사랑을 간직하며 살 거라는 노래였습니다. 박묘숙 씨가 스마일 어겐 들으시면서 이 노래 너무 듣고 싶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났었어요. 감사합니다. 김해 비 오는데 잘 어울려요 하셨습니다. 네, 꼭 영어로 맞춰 스펠링 뭐 꼭 맞게 할 이유가 없고요. 그냥 우리말로 스마일 어게인 뭐 스마일 하는 거 들려주세요 하시면 돼요. 김수연 씨군요. 모든 게 귀찮아서 눕방 중. 출근하기 싫어요. 1시쯤에는 가고 싶길 하셨네요. 월요일 누구나 피곤하죠. 수연 씨 일어나 보세요. 제가 뭐 하나 드릴게요. 네, 일어났죠? 벌떡 일어나셨죠? 수박 주스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씨가 처음으로 방송 듣습니다. 반가운 목소리 임백천님 반갑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하셨고 남궁분 씨도 처음인데 팝송 들려주네요. 편안한 음성이 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요. 좋은 음악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자, 1부의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옆구리를 콕 찔렀는데요.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그대로 2부로 저와 함께 가시죠. 자, 1부 끝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에릭 허친슨의 노래 Best Days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최고의 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I'll be 금방 back.

0: 7분 교통정보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도로 정체는 주춤해졌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도동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칠곡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더 가서는 남사 진위 일대로 정체입니다. 이후 동대구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천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2일대 7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이후 서양양 부근 2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구리 암사대교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노노노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얼마엔 이렇게 끝나는 노래. 마이클 잭슨이 혼자 부른 게 아닌데 혼자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마이클 잭슨과 그 에이콘이라고요. 세네갈계 미국 가수입니다. 같이 불렀는데 Hold My Hand. 마이클 잭슨 사후에 그러니까 한 1년 5개월 시점에서 공개가 된 노래예요. 듀엣곡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도 서로 손을 꽉 잡고 함께 이겨내자. 마이클 잭슨과 에이콘이 노래한 Hold My Hand였습니다.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를 시작하는 곡이었어요. 마이클 잭슨이 지금 사후 지금 6주기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2009년인가요? 6월 15일 날 하늘의 별이 됐으니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마이클 잭슨은 우리한테 킹 오브 팝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뭐 탁월한 노래들을 많이 발표했죠. 살아있다면 지금까지 계속 좋은 노래 많이 불렀을 텐데 그죠? 아쉽습니다. 윤성애 씨가 백디 안녕하세요. 주차하고 문자 보냅니다. 우리 안방 같은 편안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방같이 느껴주시는군요. 그냥 건너방이라도 좋은데 감사합니다. 용유미 씨 병원 다녀왔어요. 월요일에 환자가 많더라고요. 그죠? 주말 지내고 월요일에 환자 많죠. 홍영미 씨 제주 애월 우리 동네에도 드디어 아주 소심하게 비가 내리네요. 제주는 늘 비가 온다고 막 그렇게 예보가 돼서 애월도 많이 오는 줄 알았더니 비가 그쪽에 안 왔던 모양이죠. 월요일 공기는 확실히 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죠. 사람들 마음도 좀 경직돼 있는 것 같고 농담도 잘 안 통합니다. 농담이 또 잘 나오지도 않고요. 월요일에는 그 장난이나 농담 잘못했다가는 좀 썰렁해지죠. 왜 저래? 이런 안 좋은 반응이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입 꼭 다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말 거는데 별 반응이 없어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먼저 말도 좀 걸어보고요. 점심 뭐 먹었어요? 물어도 보고. 커피도 한 잔 본인이 타주고. 네. 그러니까 먼저 좀 본인이 좋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상대가 뭐 좋게 반응해주면, 그러니까 웃거나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땡큐고, 뭐 반응이 안 좋으면 아유 힘든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되는 거죠. 왜 저래 하는 것보다. DJ 천이도요, 여러분들이 주신 적극 참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따라 분위기가 안 산다 싶으면 많이들 바쁘신가 보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래도 짬날 때마다 신청곡 보내주세요. 귀만 활짝 열어두셔도 물론 감사합니다. 신청곡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적재적소에 배달합니다. 오늘도 문자 참여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연속 100원, 콩 가입하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하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이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뭐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이 저 월드 행사인 석별의 정으로 우리는 이거 불렀잖아요. 이 멜로디를 샘플링한 노래입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10, 9 뭐 이때 이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민요죠. 이게 스코틀랜드 전통 민요입니다. 그죠? 그 노래를 샘플링한 두 밴드가 노래한 거예요. Walk of the Earth라는 캐나다 밴드하고 루카스 그레이엄 덴마크 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이 노래한 Love You Right. 실수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널 사랑하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 노래는 김홍관 씨가 검은 개처럼 검은 개처럼 씹어야 되나요? 하시면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였죠. 너는 충분히 멋지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니 사랑을 받아들여 라는 노래. 아, 미국의 그 인디언 혈통 멤버들로 구성된 밴드죠. 레드본 네 명입니다. 체로키, 아파치, 야키, 쇼쇼니. 요 그 인디언 부족 네 부족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레드본. 네. 이 레드본은 김민호 씨가 레드본 빨간 뼈다귀 그러셨는데 레드본을 그 그러니까 인종이 섞인 사람 얘기죠. 이제 원주민, 멕시코, 뭐 백인, 흑인 등이 섞인 네, 그런 인종을 말합니다. 레드본. 박광호 씨도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 처음 장면이 생각난다고 네, 코믹적인 춤이 인상적인 그런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기 흘렀었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레드본 음악이. 추미옥 씨가 백지 설거지에 옆 밀린 빨래에서 놀고 있어요. 주말 신나게 놀고 밀린 집안일 하느라 참여도 못하고 그래도 알쥬 잘 듣고 있다는 거. 아유 제가 노동요를 계속 틀어드리고 있었군요. 추미옥 씨. 근데 이 빨래에서 놀 정도의 그 지금 날씨는 괜찮은 거예요. 홍영미 씨는 어제 세차했는데 비가 오네요. 이따가 마트 가야 되는데. 아주 필요한 거 아니면 비그친 내일 가시죠. 너무 아깝잖아요.

노경민 씨 첫 문자 환영합니다. 형님 점심시간마다 잘 듣고 있어요. 이 시간에 라디오 들을 기회가 되면 형님 방송만 듣고 있습니다. 아유 노경민 씨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탁선이십니다. 이윤경 씨 저는 3시부터 일해요. 아직 2시간 가까이 남았다. 아싸. 그럼 늦게 끝나겠죠. 아유. 0390님 백디 오늘로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13개월이 지났어요. 13개월이면 베테랑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모르는 게 많고 동료 직원들한테 지적받고 주눅들고 위축되는 일이 많네요. 1년 지난 거잖아요. 1년 지나서 어떻게 베테랑이 돼요? 저는 방송을 40몇 년 해도 이제 겨우 조금 알겠는데요. 기죽지 마세요. 우정현 씨, 우리 댕댕이가 아침에 일을 저질렀네요. 식탁 위에 있던 샤브샤브 국물을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지 뭐예요. 우리가 들을 땐 귀여운데 혼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걔는 천국의 맛이었겠죠. 아니 이런 거를 나를 안 주고 자기네들끼리 먹었다고 뭐 그러면서 첩첩거렸을 거 아니에요. 아유. 이제 식구들이 식탁에 앉아서 뭐 먹을 때 개 와가지고 계속 끙끙거릴 것 같네요. 박영선 씨 우유 날짜 지난 거 있어서 화분에 뿌려줬는데 파리가 난리가 났네요. 이건 파묻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화초 잘 자라는 거 맞겠죠? 처음 해보는 거라 긴장돼요. 이게 뭐라고. 백디는 화초 잘 기르시나요? 저는 키우는 것마다 다 죽어나갑니다. 저는 똥손이라 아예 안 키웁니다. 박영선 씨, 네, 저는 똥손 중에 똥손이에요. 영선 씨, 꼭 금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래 세 곡 이어드릴 거예요. 전설의 비지스 멤버죠. 로빈 깁의 솔로곡입니다. Boys to Fall in Love란 노래예요. 남자들이 센 척하지만 사랑에 빠지고 상처도 잘 받아요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미국의 디스코 가수, 디스코의 여왕이죠. 도나 서머의 Hot Stop. 나 너무 외로워요. 뜨겁게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페리토리코 출신의 세계적인 라틴 팝 가수죠. 리키 마틴의 She Bangs. 그녀는 너무 매력적이고 강렬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라는 노래예요. 로빈 깁, Voice to Fall in Love. 도나 서머, Hot Stop. 리키 마틴, She Bangs.

제목하고 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좋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듣고 싶다고 신청하세요. 리키 마틴, 쉬 뱅스, 도나 서머, 핫스탑, 로빈 깁의 Boys to Fall in Love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방혜숙 씨가 백디 음악은 다혈질인 나를 순한 양으로 만든다고 문자 주셨어요. 이도훈 씨가 공부하다 잠시 쉬려고 들어왔는데 목소리 좋네요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0076님은 30대 남성이시군요. 항상 임백천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음악이 나올 때마다 처음 듣는 곡 들을 때마다 우울했던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라고요. 리키 마틴 노래 Live in La Vida Loca를 신청하셨는데 쉬뱅스, 오늘은 쉬뱅스로 예, 만족하시고요. 언제든 또 준비하겠습니다. 0076님 예, 쉬뱅스도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더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꽃가루도 뿌려드리고 폭죽도 막 터뜨리는 시간이에요. 노래로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또 생일 축하하신 분들 모두 모이세요. 제가 뻐근하게 축하해드리겠습니다. 6968님 오늘 17번째 생일을 맞은 딸 지민이한테 백디 축하송 전하고 싶어요. 아빠가 3년 동안 몸이 아파서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투정 한번 없이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고 미안하다. 이게 다 나아가니까 이제 다 나아가니까 앞으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자. 사랑해 내 딸 하셨습니다. 아유 지민이가 정말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대개 중학교 한 1학년서부터 고1 뭐 이때까지 사춘기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반항할 그런 때인데 아빠가 좀 편찮으셔서 그런 내색 없이 잘 지낸 거 아니에요. 지민이 아주 참 괜찮은 친구네요. 엄선희 씨, 저랑 28년 같이 산 우리 자기 김형보 씨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3474님은 안녕하세요 백천형님. 부천시 별빛 마루 도서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책 배달해 주시는 상호대차 업무팀 최윤수쌤 생일입니다. 건강하시라고 전해주시고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8376님은 아들의 47번째 생일입니다. 새벽밥은 먹여 보냈는데 축하는 여기서 괜찮을까요? 이름은 조영준입니다 하셨어요. 꼭 아이한테 한 말 같죠? 김정화 씨, 큰딸 미진이 생일입니다 하셨고 7093님은 저희 엄마 최미경 씨 생일입니다. 곽수영 씨는 어제 짝꿍 정상택 씨 생일이었어요. 밤낮으로 일하는 짝꿍 사랑합니다 하셨죠.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영준 씨, 미진 씨, 미경 씨. 어제는 상택 씨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부천 별빛 마루 도서관의 최윤수 씨가 Disturbed 버전의 The Sound of Silence를 청하셨어요. 와,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이 Disturbed 버전 Sound of Silence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저는 이게 다른 노래인가 그랬어요. 이게 원래 Hello darkness my friend, I've come to tell you.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이 디스터브드 버전은요. 이게 무슨 뮤지컬 하는 것처럼 기승전결이서 쫙 올라갑니다. 예. 디스터브드는 미국의 헤비메탈 밴드예요. 보컬 데이비드 드레이맨인가요? 그 사람의 아주 강렬한 저음. 이 묵직한 사운드가 사람을 압도하죠. 네. 디스터브드 버전의 The Sound of Silence.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최기랑 씨가 디스터브드 버전의 The Sound of Silence 들으시면서 오 묵직하니 색다르네요. 오이지 담그며 돌멩이 얹은 느낌. 정경화 씨, 이 버전 좋아서 가만히 듣고 있다 저장했네요. 8886님, 제 깨톡 아이디가 디스터브드입니다. 예. 엄청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자만 오면 듣고 자. 예. 귀신 나올까 봐 무스부가 푸뜩 잠들어. 예. 여름에 좋으시겠네요. 그죠? 정권호 씨, 날씨는 축 처져 있지만 백디가 보내주는 노래 들으며 오후도 화이팅 합시다 하셨습니다. 네. 디스터브드 버전의 The Sound of Silence. 원작자 그 폴 사이먼도 공연을 보고 극찬을 했다고 그러죠. 이어서 윤성혁 씨가 시아의 스노우맨 청해서 같이 들었는데요. 호주의 싱어송라이터죠. 자기 본인 머리로 얼굴을 가려 복면을 해가지고 노래하는 가수죠. 아주 개성 있는 목소리와 그 뭐랄까 개성 있는 그 화장, 뭐 개성 있는 얼굴, 뭐 그렇죠. 언젠가는 눈사람처럼 사라질지라도 지금 이 사랑을 꼭 붙잡고 싶다는 시아의 스노우맨이었고요. 김춘화 씨는 호주의 배우 출신인데 이제 가수가 된 나탈리아 임브롤리아의 톤 신청하셔서 들었어요. 원곡은 미국 락밴드죠. 에드나 스와비라는 밴드의 노래인데 나탈린 브롤리아가 아주 멋지게 불렀어요. 나는 완전히 찢겨졌어요. 사랑을 잃고. 터온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지영 씨가 백디 스노우맨 듣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았나 계산해보니까 딱 200일 남았네요. 여름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겨울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겨울을 기다려봅시다. 예. 예, 그렇게 사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사람이. 자, 오늘 끝곡 전하면서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모두 피곤하셨을 텐데요.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내일 화요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서 못다한 얘기 노래 나누죠. 미국 밴드예요. Pretty Poison의 노래 Catch Me, I Am Falling이라는 노래인데요. 난 사랑에 빠져서 불안해요. 날 꼭 붙잡아주세요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례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안전운행에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도로는 대체로 수월한 가운데 작업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북부간선로 종암분기점 방향입니다. 하월곡에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작업하면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여파로 묵동나들목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쪽으로도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촌 부근입니다. 2차로 막고 보수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내촌 나들목 일대 5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 인제 부근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 차로 좁아져 있어서 길인 3터널부터 인제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9112님께서요. 청소 일을 하다 보니 땀으로 옷이 젖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유독 더위를 많이 타는 제겐 이 여름이 그닥 반갑지만은 않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파이팅 해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하루 종일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땀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겨울에도 비지땀을 흘리시면서 일을 하실 텐데요. 저도 벌써부터 여름이 걱정이에요. 우리 반째분들 더위에 지치고 힘드실까봐요. 은디가 파이팅 외쳐드리고요. 시원한 아이스커피도 쏘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실 수 있도록 상큼한 트로트로 문 열어볼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송가인의 사랑의 만보로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놀러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더우시죠? 이제 진짜 뭐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 없고 부채질 안 하면 땀이 주주주주주주 흐릅니다. 신계수님께서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우리 가족들도 땀을 많이 흘리네요. 맞아요. 창문 열어놓으면 시원했었는데 아 이제는 창문 열어놓으면 더운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김두래님께서 저도 갱년기라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재봉틀 열기도 뜨거워요. 우리 힘내요. 갱년기이신 분들 또 이게 열이 막 올랐다가 갑자기 막 그냥 화가 막 뻗쳤다가 그리고 또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졌다가 이 기분 때문만에라도 이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막 이러면은 또 열이 오르거든요. 9099님께서 저도 그래요. 하루 종일 바삐 일하다 보면 날씨가 제법 선선해도 땀나요.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겠죠. 맞아요. 그냥 집에 청소기 한번 씩 돌려도 그래도 땀이 시원하게 좀 보내야 될 텐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1부는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하죠. 은디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제분들 사연에 이어서요. 은비트 일일 드라마 시간 자기와 함께할 거고요. 2부는요. 요즘 가요가요라는 곡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트롯 요정. 보기만 해도 뭐 기분이 좋아지는 가시죠. 전유진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응디 옆에 찰싹 붙어서 너무 더워서 좀 떨어지라고요? 그래도 찰싹 붙어서 함께해 주세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 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8: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8: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8: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박서진의 나랑 가요 였습니다. 강정림님께서 오늘은 그나마 날씨가 살만하네요.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방성경님께서 응디 창문 열어놓고 있으니 싸늘해서 문 닫았어요. 오, 진짜 서늘한가 보네요. 오늘 아침에 아침에는 왜 보통 막 그 해가 쨍쨍하게 뜨기 전에는 이게 더운지 안 더운지 약간 판가름이 서잖아요. 안 그래도 저도 창문 열어놨었는데 약간 바람이 좀 불길래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이 생각했었는데 0995님께서 저는 춥고 남편은 덥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남편이 진짜 더위를 많이 타고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땀을 주주주주 흘려요. 근데 저는 진짜 심하게 좀 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집에서 껴입고 있어요. 에어컨을 안 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땀을 그렇게 흘리는데 제가 또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틀어주고 저는 껴입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그 전기장판 있죠? 전기장판도 요즘은 그렇게 된 거 나와요. 반 그 열 할 수 있고 반은 또 안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저쪽에만 틀어놓고 이빛나님께서 전유진 씨 혹시 언제 온대요? 다른 일 하다가 못 들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밖에 전유진 씨 기다리시느라고 뭐 난리가 났어요. 예, 2부에 나옵니다. 2부. 그러니까 지금 2시 14분 48초 지나고 있는데요. 3시에 나옵니다. 3시. 1056님께서 응디 병아리 10마리가 태어났어요. 어미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같아서 뭉클하기도 해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떤 병아리? 병아리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키웠었는데 아마마! 아마마마마마마 아이고 이건 콩나물 사진. 아이고 엄마 닭이에요? 엄마 닭이 너무 이쁘다. 근데 병아리는 노랗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얀 병아리도 있구나. 엄마가 하얀색이면 애기들도 하얀색인 건가? 아닌데? 닭은 노란색이 없잖아요. 아무튼 너무 귀엽네요. 엄마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유. 저 옆에 누구예요? 손주예요? 손주도 같이 찍어서 보내주시지. 아유. 아무튼. 또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쁘게 컸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짝이분들 잘 만나봅니다. 빈예서의 신기루 사랑 그리고 주현미의 이정표

빈예서의 신기루사랑, 주현미의 이정표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이소영님께서, 우리 앞집 병아리는 회색돌 검정돌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회색도 있구나. 근데 병아리는 진짜 사진 보내주셨네요. 어머머머머머. 아유 통통해라. 살이 오르대로 올랐네요. 어머머머머. 아유 이뻐라. 아 이렇게 병아리 잡아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엽다. 아 병아리가 검정색도 전 검정색 병아리는 처음 봤어요. 왜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는 왜 노란색이었던 거지? 노란색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기억으로는. 아유 검정색 병아리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4265님께서 이성우님께서, 응디도 이런 경험 있죠? 젖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주었는데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왼손에 붙었다 오른손에 붙었다 혈압 상승.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거 있죠. 예. 이렇게 뭐 주었는데 이게 특히 스티커 같은 거 버리려고 이렇게 뭐 컵에 붙은 거 있죠. 새로 사면은 스티커 같은 거 붙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띄다가 이게 뭐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그걸 마저 뗐어. 근데 그런 게 또 안 떨어져요, 손에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여기 약지 손가락에 붙고 또 이렇게 중지 손가락에 붙고 에이 이러면서 이쪽 손으로 딱 하면 또 이따 붙었다가 새끼 손가락 붙었다가 아우 증마 이러면서 어디다 문 떼야 돼. 예. 유보사

님께서 가은님 다음 달에 제자가 결혼식 올린다고 하는데 주례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언제 커서 벌써 결혼식을 올리는지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길 소원합니다. 제자가 결혼을 하시는군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뭐 줄에 맡아주시면 안 될까 선생님 이러면은 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고 아유 진짜 언제 이렇게 커갖고 잘하고 오세요. 2191님께서 응디 월요일부터 사랑하는 언니가 연차를 내고 바쁜 저를 위해서 일손을 도와준다고 왔네요. 점심에는 비빔국수 먹었어요. 언니 고마워. 비빔국수 맛있겠다. 정경아님께서 응디 남편이랑 부산으로 화물 운송 가는데 너무 졸려서 껌을 계속 씹었더니 입이 아파요. 은비트 들으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네요. 아이고 부산까지 또 이렇게 함께 일하러 가시는군요. 아, 또 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많이 졸리실 것 같아요. 서로 노래도 불러주고 옆에 있는 조수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른 거 알죠? 아시죠? 노래 띄워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보내주시고요.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정경아님께는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잠 좀 깨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자기야 시작할게요. 김용빈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는 아들이 한 명 있어. 아들이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자기는 알지. 근데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가고 싶은 학원 있으면 등록을 다 해줬거든. 아유, 근데 우리 아들 말이야,

0: 다녀왔습니다. 어머, 아직 왔어? 근데 왜 벌써 왔어? 지금 학원 갈 시간 아니야?
1: 엄마, 나 그 학원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0: 응? 그만 다녀야 된다고? 왜? 너 학원 다닌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1: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학원 갈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학원 안 갈래요. 그렇게 아세요, 엄마.
0: 아들, 그래도 한 달치 수강료를 끊었으니까 한 달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번 학원도 네가 가고 싶다 그래서 엄마한테 통 사정을 해서 엄마가 다른 거 아끼고 아껴서 겨우 보내준 거야. 그걸 알아야지, 응?
1: 아, 싫어요. 학원 가기 싫어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엄마는 돈이 더 중요해요. 내 건강이 더 중요해요. 진짜 너무해요, 엄마.
0: 아들아, 엄마가 진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지난달에도 학원비 결제하고 딱 네 번 나갔잖아. 그러고 나서 새 학원 등록해달라 그랬지?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1: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아파서 그런 거라고요. 엄마는 왜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 방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저 학원 안 다닐 거예요. 꽝!
0: 진짜 어른 형편에 겨우겨우 학원 보내놨더니 왜 자꾸 그만둔다는 거야? 자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좀 알려줘, 제발!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장민호의 정답은 없다 였습니다. 오늘은 네잎클로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아유, 어려운 형편에 겨우 가고 싶다 그래서 또 우리 아이는 소중하니까 하고 싶은 걸 다 시켜주고 싶어서 학원을 보냈더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안 가고 싶어요. 한 달치 수강료 다 끊어놨는데 머리가 아파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지난달에도 학원비 결제하고 이제 딱 가라고 그랬더니 딱 네 번 나가고 새로운 학원 가고 싶어요. 2365님께서 아들이 짱구네. 우리 아들도 어릴 때 그래서 안 하고 싶다는 건 안 보냈는데. 근데 뭐 학원은 그런 거 없어요? 뭐 그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경험해 보는 거. 하루 이렇게 가보고 결정하는 거. 그런 거 없나?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무조건 결제를 하고 가야 되는 건가? 요즘은 물건을 팔아도 그런 거 많잖아요.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 보장 뭐 이런 거. 학원은 그런 거 없나? 김경수님께서 아드님이 너무 귀여워서 꼬집어주고 싶은 귀요미. 그러니까요. 아 근데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머리가 아프다는 건 핑계 같고 갔는데 재미가 없었나? 아니면은 난 좀 이런 때는 또 이럴 때는 이런 걱정돼. 혹시나 거기 다니는 친구가 뭐 좀 마음에 안 들게 했거나 괴롭혔거나 막 그럴까 봐. 나 또 그런 걱정이 또 되네. 미소가언니께서 저도 외동딸이에요. 공부에 취미가 없는 친구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해보세요. 그런 고민하다가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원을 다녔던 것 같은데 속셈학원에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미술학원, 바이올린학원 이 학원은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수학 이런 거 있죠. 속셈학원 무슨 뭐 하여튼 머리 써야 되는 거 그런 거 제가 주판학원도 다녔었어. 그런 거 다녔었는데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가는 척하다가 안 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 갔으면 엄마한테 연락이 갔겠죠. 근데 그냥 안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좋아하는 것만 추려가지고 보내셨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근데 이걸 결제를 미리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꼭 환불해주시나? 김명희님께서 조금 쉬었다 보내세요. 가기 싫어하면 안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가기 싫었는데 막 억지로 거기 가서 막 앉아있고 막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최선희님께서 응지 너무 연기 잘해요.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1402님께서 어머니가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때그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 어머니가 원칙을 세우고 결정을 하셔야죠. 진짜 어렵다 이거는. 그죠? 김원숙님께서 노래 제목과 똑같은 정답이 없죠. 아이들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아니면은 좋아하는 친구가 거기에 다니다가 다른 학원으로 갔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혜경님께서 아들 왜 그래? 엄마 말 좀 들어. 말 안 들으면 학원 다 끊어버리세요. 그럼 학원 보내달라고 하고 잘 다닐 거예요. 청개구리 아들님 너무 귀여워요. 유지수님께서 엄마는 너 땜씨 머리가 아프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이인희님께서 학원비 너무 비싼데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면 환불해 주겠죠? 그 냈던 거는 환불이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안 나갈 건데. 변덕이 힘에 심한 건지 진짜 어디가 아픈 건지 뭐 참 말을 안 하고 그냥 머리만 아프다 그러니까 어머니 진짜 답답하시겠어요. 얘기를 좀 뭐 잘 해봐야죠. 그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이 성향이 뭔지를 좀 관찰을 잘 한 뒤에 신중하게 학원을 결정하고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은간의 빛나는 토론토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오승은의 오케바리아, 그리고 심수봉의 미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박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작업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북부간선로 종암분기점 방향인데요. 하월곡에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작업하면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여파로 묵동 나들목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촌 부근에서도 2차로 막고 작업합니다. 내촌 나들목 일대 5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 인제 부근에서도 작업하면서 기린 3터널부터 인제 나들목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더 지나 남양주 요금소 부근으로도 3차로 막고 작업하는데요. 일대 3km 정체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태인 부근에서는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똑똑 빛나는 트로트에서 공연 선물 준비했어요.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나아갔던 새 특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헤이그에 가실 분들 지금부터 문자로만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요. 성함도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아, 공연 보실 날짜는요. 6월 14일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서울에서 공연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4일 일요일에 관람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 중 두 분 뽑아서 티켓 두 장씩, 각 두 장씩 보내드려요. 당첨자는 오늘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사에서요, 개별 연락하니까 기다려주시면 돼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전유진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4: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오늘 모신 이분은요, 일단 노래를 잘하고요. 그리고 밝아요. 성격도 털털하고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예의도 참 바르지요.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은 가수 전유진 씨와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유진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짝이 여러분들, 가수 전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왔어요.
1: 네, 와. 너무 오랜만입니다, 진짜.
0: 뭐야? 작년 2월에 나오신 거예요?
1: 네, 거의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0: 응. 지금 몇 월 달인데? 이거 어머머. 왜 이렇게 오래됐지?
1: 너무 오래됐어요. 아, 그러면 진짜.
0: 제 결혼식장에서 보고 안 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1: 그때 그 언니가 결혼식 초대를 해주시고, 네. 결혼식에서 한번 뵈고, 네. 처음.
0: 그럼 네. 그 뒤로 안 봤어요, 우리?
1: 한 번도. 거의 한 번. 뵌 적 없이.
0: 어머머머머머. 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 오.
1: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진짜.
0: 아, 그렇군요. 네, 러블리 현정님께서 유진님 어서 와요. 와이리 이쁘게 하고 오신 건가요? 스튜디오 전체가 화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오랜만에 보니까요. 지금 네. 할 말이 참 많고요.
1: 많습니다.
0: 오구공님께서 전유진이 예쁘다. 그러니까 좀 예뻐진 것 같아요.
1: 아, 감사해요. 제가 좀 살이 좀 빠졌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들어서.
0: 제가 보자마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뭐 힘드냐고 그랬더니.
1: 힘드냐고 언니가. 아,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네. 얼굴살이 빠지더라고요.
0: 젖살이 빠지는
1: 네,
0: 거구나.
1: 네, 젖살이 좀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0: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1: 지금 21살입니다.
0: 아, 21살밖에 안 돼?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럽다!
1: 21살.
0: 에이, 와, 21살이면 뭐. 아유, 저는 34살 때 젖살 빠졌어요.
1: 아, 그래요?
0: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더 빠진 거예요.
1: 아, 더 빠지는구나.
0: 네. 근데 통통할 때가 예쁘지. 그 살 차오르는 거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난리인데, 나이 들면.
1: 아, 그래요? 아, 빨리 빠졌으면 좋겠어요.
0: 그쵸? 네.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볼살 이게. 살 빼려고 여기다가 전기 충격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허리가 안 빠지는 거야, 이 볼살이.
1: 그러니까, 여기가.
0: 응. 근데 이제 그거 폭 꺼질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워질 거예요.
1: 아유, 충분히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0: 이소영님께서 어서 오세요, 전유진 양 이뻐요. 아직은 양이라는 호칭에 어울려요. 아기 같아요. 아기 같아.
1: 아, 아기 같아요.
0: 아기 같아요, 진짜.
1: 같나요? 아, 근데 약간 그래도 요즘은 네. 전유진 씨라고 불러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0: 이제 성인이니까.
1: 네.
0: 이제 성인 정인 학생일 때는 우리가 전유진 양 이렇게 했는데.
1: 네, 맞아요.
0: 이제는 시죠, 씨. 네. 전유진 씨. 어떻게 씨. 마음에 들어요?
1: 마음에 듭니다.
0: 들어요?
1: 마음에 들어요. 전유진 씨. 네.
0: 예, 예. 자, 오늘 전유진 씨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할 건데요. 유진 씨에게 궁금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문자 네. 보내실 곳, 샵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제가 인터뷰 중간중간에 보내주신 질문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뭐 SNS 보면은 유진 씨 챌린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1: 네, 열심히 또 네. 신곡 가요가요라는 곡을 냈는데
0: 예, 예, 예.
1: 이 곡 또 챌린지를 열심히 또 찍고 있습니다. 네.
0: 그래서 뭐 박서진 씨, 이수연 양, 빈예서 양, 김태현, 태진, 태진 선배님도 했어요?
1: 태진아 선배님과, 네.
0: 김수찬, 박성호, 손태진 등등 뭐 엄청 많이 뭐 챌린지를 했는데
1: 네.
0: 그 제가 챌린지 네. 네. 같이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분 한 분도 아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소개시켜 주세요. 저 열심히 찍고 있는데 사실 네. 찍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0: 누구요?
1: 바로 저희 은가은 언니.
0: 아, 제가 추천. 아, 추천해 주세요. 내가 은가 언니에 연락을 했는데. 딱 걸렸네. 네. 저 찍어도 네. 돼요? 저 찍어도 됩니까?
1: 너무 감사하죠.
0: 아, 그래요?
1: 같이 찍으면. 네, 언니.
0: 제가 출산하고 와가지고 몸이 네. 그렇게 유연하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1: 에이,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0: 네, 쉽나요?
1: 정말 쉬워요. 금방 하실 수 있어서 네. 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0: 좋습니다. 네. 그럼 방송 끝나고 어떻게 한번 찍어봐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올려놔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1: 기도 많이 해주세요.
0: 네, 네. 자, 이제 가기 전에 이거 한 적 있어요? 30초 셀프 홍보 타임? 아, 그때 안 했었죠.
1: 그때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그쵸? 처음인데.
0: 맞아요. 막 생겼어요.
1: 잘할
0: 그 사이에.
1: 수 있을지 한번.
0: 신곡 홍보해 주셔도 되고요. 예. 네. 네. 자, 준비됐으면 갑니다.
1: 떨리네요.
0: 30초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뷔 6년차 가수 전유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월 달에 가요가요라는 신곡이 나왔는데요. 챌린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요가요가요 노래가사처럼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저기 앞에 우리 텐텐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계신데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대박나시고 화이팅하세요. 아직 안 지나갔네.
0: 이게 네. 시간이 남으면 이런 소리가 네. 나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1: 아 그렇구나.
0: 아니 30초가 왜 이렇게 길지?
1: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0: 아니 근데 되게 짧거든요. 근데 전진 씨 5번만 다 했어. 지금 여기 앞에 오신 분들도 얘기하고 신곡 얘기도 하고 데뷔 6년 차라고 얘기도 하고 막 다 했는데 네,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빨라서 그런가?
1: 25초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30초 말고.
0: 네. 5076님께서 씩씩하다 전유진.
1: 씩씩.
0: 그러고 보니까는 가요가요 노래 설명을 안 들었어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요. 어딜 간다는 거야? 같이 가자는 거야?
1: 아, 네. 이 곡이 사실 좀 이렇게 약간 설명 이제 하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신곡 네. 소개하라고 하면 네. 좀 약간 하기가 애매한 게 약간 반어법이에요.
0: 어.
1: 이 곡이 이제 네. 뭐 그
0: 약간 가라고 에, 나 싫으면 가라고. 아, 근데 가지 말라고?
1: 네, 그런 느낌이라서.
0: 가지 마. 그런 약간, 느낌?
1: 네, 맞아요. 사실 좋은데 이제 가라고 약간 계속 하는 느낌이라서 약간 새침한 그런 노래입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나는 네가 가는 거 싫은데 반어법으로 가 그냥 가 그렇고 가 이렇게 하는데 가지 마 이런 속으로는 그런 느낌이구나.
1: 맞아요. 언니 진짜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 진짜.
0: 좋습니다. 네.
1: 맞습니다. 그런 곡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들어봐야죠?
1: 네.
0: 네, 이 곡 라이브로 들려주실 거예요?
1: 네, 라이브로
0: 좋습니다.
1: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가요. 자,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반지분들 신곡에 대한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주제는 바로 나는 땡땡 신동이었다. 유진 씨가 트롯 신동으로 유명했잖아요. 우리 반지분들은 어렸을 때 무슨 신동으로 유명했는지 지금부터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TV를 너무 좋아해서 TV 편성표를 다 외우는 TV 신동이었어요.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우리 아이 자랑 사연 되나요? 우리 딸은 100일 되기 전부터 모비를 보면서 현란한 댄스를 선보였어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꿈이 아이돌이랍니다. 이런 가족 자랑 사연도 환영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사연 기다리면서 전유진 씨의 신곡 가요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전유진 씨의 신곡이었어요. 가요 가요 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8006님께서 어머나 노래도 좋고 이쁘다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뻐요 그냥. 김윤숙님께서 의상이 시원하구나. 1103님께서 노래가 정량하구나. 다들 뭐 파님께서 유진양 못하는 게 뭔가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1: 없습니다.
0: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서인아님께서 오렌지 상큼상큼 유진양 하트. 아유 얼마나 이뻐요. 제가 딸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유진양 보면은 아 우리 딸 저렇게 이쁘게 커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
1: 아, 고맙습니다 진짜.
0: 이쁘게 커가지고 아유
1: 저보다 더 이쁘게 크지 않을까요?
0: 아유 유진양만큼만큼에는 소원이 없겠어요.
1: 고맙습니다.
0: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요 전유진 씨에게 궁금한 질문은 최대한 빠르게 물어보고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에요.
1: 네
0: 외쳐볼게요. 바쁘다 바빠 100초 인터뷰. 빠밤이 좀 빨라서 급해요 지금. 자 주어진 시간 딱 100초입니다. 제가 질문을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답변을 잘 소화해보세요.
1: 네, 두 번째.
0: 100초 시계 주세요. 대학교 생활은 어때요?
1: 휴학 중입니다.
0: 대학에서 미팅이나 과팅, 소개팅 등등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0: 작년엔 최애 음식이 닭발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1: 여전히 닭발입니다.
0: 지금 21살입니까?
1: 네.
0: 20살로 돌아가고 싶나요?
1: 아니요.
0: 가장 잘 나온 학점은?
1: 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0: 음악방송 대기실에 가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1: 연습과 셀카 찍기?
0: 작년에는 손태진 씨가 이상형이라 그랬어요. 아, 요즘 그랬어요? 유진 씨의 이상형은 네. 누굽니까?
1: 아 저의 이상형은 네 바뀐 것 같아요.
0: 누굽니까?
1: 아 누군지 정확하게는 뭐 얘기할 수 없고
0: 자, 넘어갈게요. 네? 쉬는 날 뭐 하시나요?
1: 아 쉬는 날은 저는 항상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뭡니까?
1: 요즘 저 백예린님 노래 꽂혀가지고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0: 전유진 씨 여동생 있죠?
1: 네.
0: 여동생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1: 뭐 배달시킬까?
0: 통화가 좋아요? 문자메시지가 좋아요?
1: 전 통화.
0: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여행 가는 게 좋아요?
1: 여행 가는 거.
0: 가족들 말고 친구랑 여행 가본 적 있나요?
1: 네.
0: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은 나에게 땡땡이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
1: 일탈이었다.

0: 건강에서 우승한 지 어느새 3년 차가 됐습니다.
1: 네.
0: 가장 크게 바뀐 점이 있다면?
1: 아, 여유?
0: 가장 활동하면서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은?
1: 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긍정적인 유진 씨는 어떤 순간 스트레스를 받나요?
1: 아, 노래가 생각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0: 스트레스 해소법은? 와, 지금요. 질문이 30개인데 반은 넘겠어요. 반은
1: 많이 넘게. 했어요. 저번보다 훨씬 많이 한 것 같아요.
0: 네. 반은 넘겠어요.
2: 네.
1: 진짜 자. 너무 다행이다.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저번보다 많이 못할까봐.
0: 아, 이게 조금 약간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저번에도 그렇고.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
1: 네,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 네.
0: 자, 다시 한번 집어볼게요. 궁금한 거 이거. 대학교 생활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휴학을 했어요?
1: 네, 휴학했습니다. 올해.
0: 아, 그랬구나. 네. 근데 그 사이에 미팅이랑 소개팅 다 해봤어? 할 거 다 하고 나왔네? 할 거 다 하고 나왔어.
1: 이제 할 건 해봐야 되니까 이제.
0: 미팅을 해봤어요?
1: 아, 꽈팅을 딱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0: 꽈팅이 뭐예요? 여자들 이렇게 남자들 해서 다른 과끼리 만나는 거?
1: 네, 다른 학교 뭐 다른 과끼리 이제 과끼리 이제 만나는 건데 제가 정동여대 실용음악과 이제 세 명과 다른 학교 이제 남자
0: 무슨 과였어요?
1: 사회학과였던 것 같아요.
0: 네네.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이 나왔나?
1: 네, 3대 3으로 이렇게.
0: 그래가지고요. 어때, 마음에 드는 친구 있었어요?
1: 근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네. 진짜 약간 놀고 친구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냥 진짜 딱 한번 이렇게.
0: 근데 전유진 씨 안 알아봤어요? 알아봤을 것 같은데?
1: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잘 몰라요. 제 또래 분들은 잘 몰라서.
0: 맞지. 네. 근데 오히려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었겠다.
1: 맞아요. 그냥 저는 네, 그때 재밌게
0: 그치?
1: 편하게.
0: 그럼 커플은 안 되고 그냥.
1: 네.
0: 그냥 놀다가
1: 그쵸 그냥 네. 친구 네
0: 맞아요 네. 우리가 시장 가면은 난리 나지만 저기 젊은 친구들 가는 데 가면은 진짜 편하게 다니거든요.
1: 맞아요 완전 저는 그래서
0: 아, 자, 작년에 최애 음식이 닭발이었는데 올해도 닭발이에요? 계속해서 닭발이네.
1: 네, 닭발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0: 아직도?
1: 네, 아직도.
0: 그 네. 가장 잘 나온 학점이 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죠?
1: 저는 제가 학점을 안 챙겨가지고 그 제가
0: 기억이 안 난다 그랬나?
1: 네, 단인 1년 동안 네, 학점을 챙긴 적이 없어서 가장 잘 나온 학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대답 못했습니다.
0: 그리고 또 작년에 손태진 씨 이상형이라 그랬더니 방금 대답을 그랬어요? 라고 손태진 씨 섭섭해 이거 들으면요.
1: 아, 여전히 이제 오빠 이상형인데
0: 네네.
1: 약간 그 인물을 얘기하기보다는 요즘은 좀 약간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0: 어떤 스타일?
1: 좀 제가 너무 이제 감정 기복도 좀 있는 스타일이고 좀 막 되게 좀 주절주절 얘기도 많고 약간 그래서 안정형
0: 벌써 이걸 약간 안단 이상... 말이야? 벌써 이거를 느꼈단 말이에요? 네. 안정적인 사람?
1: 네, 안정적인 사람?
0: 감정 기복 없이 잔잔한 사람?
1: 네. 편한 사람?
0: 편한 사람?
1: 네. 이런 분들이 이상형이 바뀌었어요.
0: 얼굴은?
1: 얼굴이요? 네. 얼굴은 약간 제가 키가 좀 있다 보니까 좀 키 좀 크시면서 좀 키 큰데 좀 귀엽게 생기신 분? 좋아요.
0: 귀엽게 생긴 스타일.
1: 네,
0: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는 거. 애교 부리고 막 이런 것도 좋아해요?
1: 아니, 그건.
0: 왜냐면 제가 아는 전유진 씨는 막 오글거리는 거 이런 거 좀 싫어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 맞아요. 좀 힘들어요.
0: 그니까. 쉬는 날 뭐 하나요? 했을 때.
1: 아, 쉬는 날. 요즘은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PT도 좀
0: 그렇구나. 어쩐지 자세가 몸매가 되게 예뻐졌어요. 운동을 해서 그렇구나.
1: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그 말을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0: 근데 운동하는 사람은 티가 나요. 예쁘게 빠지니까
1: 엄청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함께 떠난 여행이 나에게 일탈이었다. 뭘 했길래 일탈이었다. 어디 갔는데 뭘 했길래
1: 제가 20살 때
0: 네
1: 20살 한 여름쯤? 거의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친구랑 일본 오사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0: 부럽겠다.
1: 그냥 그 여행을 이제 둘이서 네. 간다는 것 자체가 네. 해외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일탈이었었거든요.
0: 친구들끼리 하긴 네네. 저는 진짜 그 나이 때에 해외는 꿈도 못 꿨거든요. 근데 일탈 맞겠다.
1: 맞아요. 그땐 진짜 처음이어서 너무 이래도 되나? 내가 해외를 막 이렇게 친구랑 둘이 가봐도 되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0: 지금 자취예요?

0: 아니 자취는 안 하고 있습니다.
1: 어 엄마랑 같이
0: 동생이랑
1: 동생이 네, 둘이서 동생이, 네. 아 그래서 아까 뭐 네, 했을 맞아요. 때 밥 먹을까 동생한테 집 어 여동생한테 자주 하는 말이 밥 시킬까 밥 먹을까
0: 아 배달 시키는 걸 좋아해서
1: 아 여동생 그렇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빛나는 투르투를 위해서 준비한 개인기가 있나요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나갈까요 어떻게 뭐 할게 있나요?
0: 아 개인기를 말씀하셔서 네.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그 손을 네? 그 돌릴 손을. 수가 있거든요.
1: 이거 또 이 라디오인데 또 이거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아, 어떻게, 네네네. 이 앞에 뭐 아, 어떻게 나? 어떻게, 어, 이 앞에 서 아, 해야 되겠다. 앞에서, 아, 네. 앞에서. 뭐를 손을 아, 어떻게 돌린다고요? 손을
0: 여기서 이 손을, 정도는 돌릴 수 있잖아요.
1: 네 손을
0: 여기서 이렇게까지 돌려.
1: 세상에 지금. 자 여러분 예, 책상에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을 붙이고 어머머
0: 어때요 여러분?
1: 진짜 돌아가네 완전 손이 지금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0: 네.
1: 어머머 잠깐만 너무 신기해 나도 되나 한번 해볼까? 앞에서 어, 이렇게
0: 여기서?
1: 예, 있다가
0: 여기서?
1: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어, 이 정도는 되는데
0: 어, 언니 이, 너무 잘하시네 어,
1: 이게 왜 되지 나는? 이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0: 아 이게 사실 다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여기서 할까 말까 아~ 고민을 했는데 이게 선보였을 때는
1: 아, 미안해요.
0: 굉장히 그 신기하시길래 제가 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1: 그런 개인기네. 해보면 되는데 처음에 보면 오 이렇게 놀래는
0: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반응이 좀 없어가지고 아, 지금 살짝 네네.
1: 해보면 안 된다고 해야 되겠다.
0: 네네. 되네, 따라하지 마세요.
1: 이게, 이게 되는구나. 아, 죄송해요. 제가 개인기로 뺏어가지고.
0: 아유 괜찮습니다.
1: 자 그러면 뭐 이 다 할 수 있는 개인기 말고 전유진 씨만 할 수 있는 개인기 한번 합시다.
0: 네.
1: 라이브 한 곡 들어야죠.
0: 아 좋습니다.
1: 네 뭐 불러주실 거예요?
0: 어 다음 불러드릴 곡은요. 제 처음 라이브 하는데 얼마 전에 네. 그 주말 드라마
1: 어, 네.
0: 주말 드라마 OST를 했는데요.
1: 어, 네. 네,
0: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OST인
1: 아~
0: 어, 나의 사랑 나의 운명이란 곡 네, 들려드리도록
1: 아, 좋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자 랩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반질분들께서는요 계속해서 나는 땡땡 신동이었다 라는 주제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OST 노래 오늘 처음 부른대요. 자 전유진의 나의 사랑 나의 운명 라이브로 지금 바로 청해드릴게요.

0: 전유진의 나의 사랑 나의 운명 듣고 왔습니다. 강경님이님께서요. 와 진짜 은비트 라이브 맞네요. 유진양 아아 목폰 소리 다 들려요.
1: 아 정말요? 아 몰랐어.
0: 그럼요. 마이크 열려있는데.
2: 아 이런.
0: 어떤 분들은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마이크에. 아, 이게
2: 말을 하면서 아, 노래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0: 맞아요. 네,
2: 이렇게 목을 한번 네. 풀어줘야 됩니다.
0: 네. 막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백선미님께서 네. 어쩜 이렇게 감미롭게 노래 부르는지 얼굴도 목소리도 너무너무 이뻐요. 이 노래 너무 좋다 근데. 목소리가. 네, 네 너무 좋아요.
2: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개인적으로도.
0: 네. 정승현님께서 오 저 이 네. 드라마 매주 보는데 전유진님이 이 노래 불렀는지 처음 알았어요. 노래 너무 아, 좋아요.
2: 많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0: 미소가은님께서 유진야 라이브 처방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라고도 해주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자 이번에는요 반지분들이 보내주신 나는 땡땡 신동이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 네.
0: 이동욱님께서 저는 어릴 때 눈치 신동이었습니다. 엄마가 화났는지 안 났는지 설거지 하실 때 소리만 들어도 알았어요. 유난히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면 그날은 엄마가 화가 많이 나신 날이었습니다. 아 이거 약간 있잖아요 우리 설거지 할 때. 네, 집에서 설거지 하시잖아요.
2: 네, 하죠.
0: 어, 그 동생이 좀 밀어놨거나 뭐 이러면 이제 화나가지고 막 탱그락 탱그락 거리면서 막 설거지 할 때도 있고.
2: 응, 일부러 약간 그렇게 과장되게.
0: 그니까요.
2: 네, 할 때가 있죠.
0: 어, 나 화났어, 맞아. 이거. 야, 1395님께서요.
2: 어, 저는 막춤 신동이었어요. 수학여행 때 댄스로 이름 좀 날렸죠. 아, 물결. 아.
0: 저희 어, 수학여행 때 꼭 나와가지고 춤을 점령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2: 접니다.
0: 전유진 씨 네. 장기자랑에 무조건 나갔어요?
2: 저는 항상 네. 어. 약간 관심 많은 걸 좋아했어가지고 어, 장기자랑 가려고 이제 수학여행 갔었었거든요.
0: 아
2: 저는
0: 진짜요?
2: 항상.
0: 네.
2: 아. 춤추는 걸 좋아해서
0: 아 그렇구나.
2: 네 항상 또 센터
0: 센터 역시
2: 네.
0: 아. 네 무슨 점 쳤어요 그러면 그때?
2: 그때 저 때 유행했던 춤이 어, 청아님의 아~ 벌써 12시.
0: 아, 다다다다다, 12시.
2: 맞아요. 그런 섹시한 춤만 좀 항상 좀 추려갈 텐 것도 생각해보면.
0: 아니, 약간 그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약간 섹시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아니, 나는 항상 전유진 씨가 어디서 춤추거나 뭐 어디 갔을 때 하는 거 보면은, 아, 이 친구 섹시하고 싶어 하네.
2: 아, 이거 느껴졌어. 아, 느껴지면은 안 섹시한 건데.
0: 그니까. 아 약간 그렇지, 어. 그런 것도 욕심이 있구나 이러면서 보고 있거든요.
2: 네 요즘 어허. 또 열심히 네.
0: 그랬구나.
2: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0: 그랬구나. 조정량님께서 저는 네. 고통 참기 신동입니다. 학교 때 친구들과 구렛나루 잡아당겨서 참는 내기했는데 제가 1등 했습니다. 비록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거려도 절대 소리 지르지 않고 참았답니다. 고통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2: 그니까.
0: 그, 우리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요. 이거 구렛나루가 남자들은 여기가 땡기면 진짜 아프대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별로 안 아프잖아요.
2: 저도, 괜찮은데?
0: 근데 남성분들은 구렛나루 땡기면 진짜 아프대요. 그래서 이거 잡아 땡기기 노래를 많이 한대요. 참나.
2: 아, 진짜요? 네. 엄청 그 고통이 느껴지시는구나.
0: 그러니까, 그렇대요. 여기가 무슨? 아프대요. 남성분들은.
2: 아, 신기하다.
0: 그래서 여자들은 네. 잘 이해 못하는 놀이.
2: 그쵸.
0: 네. 안유라님께서.
2: 안유라님께서 저는 구두 닦기 신동이었어요. 아빠 구두를 반짝이게 잘 닦아서 용돈을 많이 받았답니다. 동생은 못 닦아서 매번 제가 했답니다. 어?
0: 이거 어릴 이건, 때 아, 네. 누구나 해봤어요? 네.
2: 구두 닦기 안
0: 해봤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구두 닦아놓으면은 용돈을 줬는지 뭘 했는지 치킨 시켜줬나? 하여튼 뭔가 하여튼 그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반짝거린 거 닦아놨다가 놔두면 조금 있다가 안 반짝거릴까봐 네. 아빠가 보시기 직전까지 닦았어요. 아빠가 보기 직전까지 반짝반짝거리는 거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먼지를 네. 닦으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다시. 네. 그 먼지 한 톨이라도 혹시나 있을까봐 그게 안 반짝거릴까봐. 계속 아빠 보기 전까지 이거 좀 닦아가지고.
2: 저 어렸을 때 읽어보라고. 저도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특히나 좀 칭찬받으려고 막 이렇게 일부러 더 막 했던 기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청소 같은 것도 하고.
2: 네, 청소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예.
0: 맞아요. 어릴 때는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2: 네.
0: 신한기님께서요.
2: 신한기님께서 저는 번호 신동이었답니다.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등 번호란 번호는 한번 보면 다 외웠답니다. 오.
0: 아. 전화번호 같은 거 잘 외워요?
2: 저는 암기를 좀 잘해요.
0: 어, 진짜요? 네.
2: 숫자는 잘 못하는데 이런 가사나 이런 걸 좀 잘
0: 그거는 진짜 편이. 가수로서 너무 좋은 거다.
2: 근데 옛날엔 그랬는데 좀 요즘에 또 약간
0: 기억력이 없었어요?
2: 네, 암기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0: 21살인데?
2: 벌써부터 그래서
0: 가장 머리가 잘 들어갈 때 아닌가?
2: 그러니까 왜 안 되지? 요즘에 조금 잘 헷갈리더라고요.
0: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2: 그 여유가 없는 건가요?
0: 그치, 가부 온 거지.
2: 아, 그렇구나.
0: 저는 원래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 전 제 전화번호도 겨우 외웠어요.
2: 아, 정말?
0: 지금도 그래요.
2: 번호, 아, 정말요?
0: 번호를 한번 바꾸면 네. 제 전화번호 번호가 뭐예요 하면 뭐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 가면 쓰잖아요. 어, 잠깐만요. 이래서 제 번호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나 전화해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2: 아, 자주 바꾸셔서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못 외우신 거예요?
0: 진짜 잘 못 외웠어요. 번호 외우고 뭐 사람 이름 외우고 이런 것도 잘 못해야겠더라고. 이거 진짜 신동인 거예요.
2: 진짜 그니까 진짜 신동. 그러니까요. 번호 신동 인정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오성민님께서 저는 인사 잘하는 신동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인사를 잘해서 칭찬 많이 받았어요.
2: 진짜 인사
0: 안녕하세요.
2: 잘하는데?
0: 맞아. 근데 특히나 인사성이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2: 네, 맞아요.
0: 우리 남편 같은 사람 90도로 인사해요. 진짜로 진짜. 어디 가면.
2: 인사 잘하는 게 가장
0: 맞아요.
2: 그 인성이 보이는
0: 그럼요.
2: 하시더라고요.
0: 첫 어른들이. 인상도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5539님께서요.
2: 혹시 예전에 동그란 딱지 아세요? 제가 딱지 신동이었어요. 동네에서 절 이길 자가 없었답니다. 그 시절이 그립다. 에휴 세월아.
0: 딱지 신동. 옛날에 딱지 많이 했지. 딱지 했어요?
2: 저 딱지 했습니다.
0: 오, 그런 시절인가? 아닌데?
2: 아니 제가 되게 시골에 그 있었어가지고 자랐어가지고 그때 딱지 같은 것도
0: 구슬치기 이런 것도 하고
2: 구슬까지는 안 가고 공기놀이는 했습니다.
0: 공기놀이하고 네. 고무줄놀이도 했어요?
2: 고무줄놀이는 아직 거기까지는
0: 안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구나. 근데 딱지를 했다는 게 그래도 신기하다. 네. 9101님께서 저는 어렸을 때 힙합 신동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TV에 나오는 힙합하는 사람들 따라하려고 열심히 혀를 굴렸던 기억이 나요. 열심히 랩해서 전국노래자랑 예선을 보게 됐는데 긴장만 잔뜩 하고 울면서 내려왔어요.
2: 그랬어요.
0: 랩을 좀 하세요.
2: 랩이요? 랩을 좋아는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네요. 저 듣는 건 되게 좋아해요.
0: 랩하면 이제 잘할 것 같은데.
2: 랩.
0: 상상했어.
2: 이걸 선보이고 싶은데 약간 그러니까, 약간 흑역사가 될 것 같아요.
0: 괜찮아요. 제가 말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그럼 또 네. 트롯 신동 말고 유진 씨는 네. 뭐 어렸을 때 나는 또 이것도 잘했어 이런 거 있어요?
2: 저는 진짜 제가 댄스 신동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0: 진짜?
2: 정말.
0: 근데 춤을 좀 잘 추긴 해요.
2: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벨리 댄스를 예전에 초등학생 때 배웠었는데.
0: 할 수 있는 섹시한 거 다 하고 있는데. 네, 벨리 댄스를.
2: 벨리 댄스를 배웠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선생님께서 네. 되게 잘한다고 이제 그 안무. 그 안무 팀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 한번 들어올 생각이
0: 어머!
2: 없냐고 제의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공부하고 막 이런 댄스 이런 것도 사실 막 그런 게 없어서 일가견 없어가지고 네. 그냥 공부하겠다 하고 이제 거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그냥 뭐 방송 댄스를 뭐 배우기는 배웠었는데 네. 이렇게 제 노래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댄스로 저는
0: 그렇구나.
2: 네, 직업을 하고 싶을 정도로.
0: 진짜요?
2: 너무, 네.
0: 그래서 지금 네. 저기 피디님께서 네. 섹시 댄스를 출 수 있는 음악을 준비해 주셨대요. 그래서 뭐 지금 난리가 났어 팬분들.
2: 안돼 안돼.
0: 벨리 댄스 조금 보여줘요. 벨리 댄스.
2: 벨리 댄스 옛날에.
0: 그렇지. 그자 일어나면 음악을 드릴게요.
2: 예전에.

0: 음악 준비됐죠?
1: 벨리 댄스를 이렇게.
0: 네,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All that I have is all that you've given me. 죄송합니다. 지금 유진 씨는 음악이 안 들리는 상황이에요.
1: 음악이 안 들리는 거예요.
0: 아, 음악을 이렇게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 음악 멈췄어요, 유진 씨.
1: 아,
0: 음악 멈췄어요.
1: 아, 그렇군.
0: 아, 진짜 밸리 댄스 이렇게 네. 오, 골반이 굉장히 유연하시네요. 네.
1: 살짝 보여준 겁니다, 맛보기.
0: 어, 그니까요. 네. 아, 그 팀에 들어오라고 할 정도면은 어마무시한.
1: 어, 그때는 굉장히 저한테 큰 약간 그런.
0: 그러니까요. 네.
1: 사건이었어요, 저한테.
0: 잘 봤습니다. 예. 자, 어찌됐건 유진씨 왔으니까.
1: 네.
0: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로고송 한번 부탁해야죠.
1: 당연하죠.
0: 응. 어. 신곡 가요가요로 개사를 해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한번
1: 해보겠습니다.
0: 네.

0: 나레이션
1: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0: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아 왜 이러시는 거야 피디님 작가님.
1: 아 지금 벨리 댄스를 해가지고 지금 네. 약간
0: 아니 지금 또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어요.
1: 아 또 요청이
0: 로고송을 랩 버전으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이게 가능하냐고요. 랩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1: 아 이거
0: 그러니까요. 지켜줍시다.
1: 벨리댄스도 지금 제가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나서 굉장히 힘들
0: 그러니까요.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아, 반짝반짝 반짝이와 함께
1: 국민들과 함께 들어요.
0: 아니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제가 지켜드릴게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네. 무슨 노래 듣고 올까요?
1: 아 무슨 노래 듣고
0: 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가라고.
1: 네.
0: 이 노래 듣고 와도 돼요?
1: 전유진의 가라고
0: 좋습니다.
1: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전유진의 가라고 네. 듣고 올게요.
1: 신나게 즐겨주세요.

0: 알고 듣고 왔습니다. 9461님께서 네. 유진이 양 노래 듣는 동안 이불킥 한 거 아니죠? 뭐래도 귀엽고 상큼하고 사랑스러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오늘 무리를 좀 많이 해서
0: 오늘 많이 힘들다. 네. 5975님께서 초대 손님 지켜주는 은디 멋있다.
1: 진짜 가은 언니 덕분에.
0: 네. 김혜선님께서 유쾌한 유진님과 함께하니 즐거워요. 두 분 캡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괜찮아요. 이뻤어요. 뭘 해도 이쁘지 뭐.
1: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0: 자, 유진 씨가 예전에 인터뷰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어린 후배들이나 동생들이 먼저 다가와서 언니 멋있어요, 언니 좋아요 라고 할 때가 있다고.
1: 네, 가끔. 네.
0: 아, 그럼, 아, 맞네. 그러면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유진 씨도 후배들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후배들이 생겼습니다.
0: 어때요? 마음이?
1: 되게 신기하고. 네. 뭔가 이제 그 선배들이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해줬던 말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 지금 보면은.
0: 그래서 또 후배들한테 또 그거를 또 알려주고 싶고.
1: 왜 그런 말을 이제 하셨는지도 좀 이해가 되고.
0: 네. 맞아요.
1: 맞아요. 조금.
0: 근데 그런 말 해주는 새롭습니다. 선배님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을 해줄 때 되게 이렇게 가슴에 기억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아 진짜 뭔가. 맞아. 바쁘신데도 이렇게 맞아요. 말씀해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마음을 더 먹게 됐어요. 동생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네.
0: 그렇지. 유진 씨 송가인 씨 보고 트로트 가수의 꿈을 키우셨잖아요.
1: 네.
0: 송가인 씨 직접 만난 적 있어요?
1: 네. 송가인 선배님 자주는 못 뵀는데 가끔 방송 스케줄이 겹칠 때가 있었어가지고 그때마다
0: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1: 아니 저는 성격이 언니가 약간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표현을 요즘은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맞아요. 너무 사랑합니다. 여기서라도
0: 근데 좀 약간 원래 마음에 있는 말을 좀 약간 못하는 스타일이죠?
1: 네 제가 좀 반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가요 노래처럼.
0: 아 진짜? 아 반대로 얘기한다고요?
1: 네, 반대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하면은 잘 말 못하고 근데 이 성격을 좀 고치려고 요즘은 되게 노력하고 있어.
0: 아니 좋아하는 거를 말은 못하는 건 알겠는데 굳이 반대로 말할 필요도 없잖아. 그럼 왜 그런 거지?
1: 아 반대로
0: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 아 그건 아닌데 이제 막 너무 좋으면 막 약간 팬분들한테도 표현하는 게 조금 부끄럽고 약간 남사스럽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0: 네. 부끄러워서
1: 부끄러운 느낌?
0: 근데 네. 팬분들한테는 좀 부끄럽긴 해. 그렇죠.
1: 제 마음 알죠?
0: 너무 네. 잘 아시는 네.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1: 네.
0: 요즘 트로트 가수분들이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예능도 잘하고 연기도 하잖아요. 전유진 씨는 연기나 뮤지컬 뭐 이런 거는 도전해볼 생각이 없어요?
1: 아 이런 뭔가 질문을 많이 받기는 받았었는데 연기 도전해보고 싶고 뮤지컬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0: 부끄러워요?
1: 부끄럽긴 한데 뭔가
0: 근데 만약에 해야 돼 막 뮤지컬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유진 씨가 제일 싫어하는 막 오글거리는 말을 막 해야 돼. 내 마음속에 너가 별처럼 떠서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연기면 오히려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제 정말 그 해야만 해서 하기보다는 네. 진짜 뭔가 제대로 준비해서 뭔가 네.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 뭘 하더라도 약간 이런 느낌이
0: 연기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1: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0: 유진 씨 성격이 다들 방송에서 되게 밝게 나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되게 털털하고 밝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수줍어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이런 성격이니까
1: 맞아요 네 엄청 네
0: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성격이
1: 아 친구들 사이에서는
0: 완전 인싸일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서는 막 골목대장처럼 막 자기가 막 다 데리고 다니고 이럴 것 같은데
1: 어떻게 아셨어요?
0: 아 그래요? 네.
1: 좀 이렇게
0: 그러면 낯을 많이 가리는 거네.
1: 아 낯도 예 네, 많이 가리고 네. 말할 때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0: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1: 친구들하고
0: 됐어요.
1: 저도 제가 저를 너무, 잘 모르겠어요.
0: 에, 제가 너무 아 근데 그때 나이 때는 약간 내 성격이 뭐지? 내가 어떤 성격이지? 이런 고민 많이 해요.
1: 맞아요. 요즘 되게 자아성찰도 많이 하고 그치? 나는 어떤 사람인지

0: 가에 대해서 약간 심오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1: 맞아요.
0: 있어요.
1: 저도 그날 때 한참 그랬어요. 아니야, 네. 제 2의 사춘기가 오는 시기거든요.
0: 약간 사춘기인 것 같아요. 맞...
1: 자 그러면 유진 씨의 그동안 수식어가 트롯 신동, 트롯 요정이었는데 이제는 뭐 20살도 됐고
0: 네.
1: 자아 성찰도 많이 하고 있는 시기고 앞으로는 네네네. 나는 이런 수식어를 듣고 싶다 하는 거 있나요?
0: 아, 저는 뭐 트롯 신동, 트롯 요정보다도 이제 네,
1: 이제는
0: 이제 자아 성찰도 하는 어른이니까 네. 트롯 여신?
1: 여신.
0: 네, 감사하게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트롯 여신
0: 도전해 볼게요.
1: 아,
0: 트롯 여신.
1: 트롯 여신. 막 어울려요.
0: 퀸.
1: 아 트롯 퀸.
0: 퀸.
1: 아 근데 트롯 여신보다는 저는 퀸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여왕
1: 약간
0: 퀸.
1: 여왕은 좀 너무 이제 나중에 노래를 쭉 하고 나서 몇십 년 뒤에 이제 듣고
0: 퀸
1: 퀸으로 갑시다.
0: 네.
1: 퀸.
0: 퀸으로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1: 팬분들 들으셨죠?
0: 네. 도전.
1: 이제 트롯 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KBS 라디오.
7: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전유진 씨와 함께 했는데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8: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7: 네, 어떠셨나요?
8: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아니, 사실 뭐 약간 라디오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언니랑 지금 편하게
7: 수다 떠는,
8: 네,
7: 느낌.
8: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네. 너무 즐거웠어요.
7: 지금 아까 오셨을 때부터 밥은 못 먹어가지고 배고프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빨리 끝나고 밥 먹을 생각밖에 없죠?
8: 네.
7: 빨리 식사하러 가세요.
8: 네, 가요 가요.
7: 네, 감사합니다. 자, 유진 씨와 인사 나누면서 저도 인사 드리겠습니다. 손태진, 전유진의 이제 내가 지킬게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반짝이들 외치면 오늘도 은빛나게 함께 해주세요. 반짝이들. 네. 오늘도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이후 하월곡에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앞시간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대가 다소 혼잡한데요. 묵동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5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청담대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지금 청담에서 한강대교까지는 25분 정도 생각하셔야겠고요.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한번 no, no.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좋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1: 아,
0: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오
0: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소비량이 많은 나라라고 하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1인당 연간 405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1년이

모일이니까 매일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셈이에요. 한 통계업체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 중에 오늘 월요일에 마시는 커피를 가장 맛있게 느낀다고 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답게 피로가 쌓이는 속도도 빠를 테고요. 무엇보다 주말 모드에서 다시 평일 모드로 나를 바꾸는데 커피만한 부스터가 없어서래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하십니까? 아, 누가 나 좀 끼워줬으면 하고 계실까요? 월요일 오후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10cm의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 왔다고 좋아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월요일입니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일주일 중에 커피가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왜 월요일에 유독 커피를 많이 찾을까 생각을 노래 나가는 사이 해봤는데 주말과 평일에 리듬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심리적인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고 습관? 아무튼 뭐 주말에서 평일로 넘어가는 몸과 마음을 깨우기 위한 한 잔의 커피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유독 많이 찾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이 시간까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여러분들 즐기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이 열릴 거예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지금 밖이라면 어디 가는 길이신지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김경수님, 저는 아침부터 공복에 아이스커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인혜님은 오늘 밥은 안 먹었는데 커피는 두 잔째 마시고 있습니다. 오, 빈속에 커피 두 잔을 벌써 마셨다고 문자 주셨네요. 그래도 속을 좀 달래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혜님. 또 우미숙님은 식후에 마시는 커피 제일 맛있어요. 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김은주님. 콜레스테롤이 높아 커피를 줄이라는데 세상 어렵네요. 세상 어려워. 우리 만난 커피가 이렇게 안 좋은 에일 리가 없어요. 그쵸? 하셨습니다. 지나치게 마시지만 않으면 과유불급만 아니면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요.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신 거죠. 황진남님, 오전에 아메리카노 두 잔이나 마셨는데도 정신이 안 듭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디하늘맘 비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첫 출첵을 해봅니다. 처음 들리셨어요. 아, 참 늦게 오셨다. 오후 4시는 저에게 가장 청량한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디하늘맘 비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출첵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늘맘님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아이랑 하원 중에 같이 듣고 있습니다. 커피를 못 마셔서 정말 땡기네요. 방송에 제 사연이 나오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하시면서 3999님이 보내주셨어요. 하원 중에 지금 아이랑 같이 듣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 또 커피를 못 마셔서 땡기신다고 하셨으니까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쁜 아이도 건강하고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6542님 안녕하세요. 이보님 공항버스 기사인데요.

방송을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7월에 결혼하는 예비 부부인데 멋진 이모님께 축하를 받고 싶어 미리 사연을 보냅니다. 동료들에게도 라라랜드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6542님 좋은 날 기쁜 날 앞두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미리 어우 저 이모니 앞장서서 축하를 해드려야죠. 7월에 결혼 소식이 있으시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두 분 모두 행복하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버스 기사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792님 날씨가 너무 좋은 월요일입니다. 여의도 하늘은 어때요 콩디? 아주 맑고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오늘 저녁은 잔치국수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애호박과 달걀로 고명 만들어서 듣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듣고 계시다고 맛있겠네요. 7792님 보내주셨습니다. 김한면님 주말에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체력은 정말로 놀라워요. 지칠 줄을 모르죠. 나도 체력만큼은 자신 있던 때가 있었는데 점점점 세월이 야속해요. 세월이 야속해.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좀 덜 떨어지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한면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2679님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 자전거 타고 라이딩 다녀왔습니다. 북한강을 바라보며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오, 북한강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라라랜드 귀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물멍하기 좋은 오후입니다. 2679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재영의 유혹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속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633님, 콩디누님, 경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열혈 KBS 애청자입니다. 감히 제가 1등 문자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셨어요. 오, 도전하셨는데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2633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분에게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쉼표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이 쉼이라는 요 글자 한 글자가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태가 여유가 있지 않아도 이 쉼을 보면 되게 편안한 것 같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네요. 문득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긴 아산에 있는 농장이에요. 사과에 보호봉지 씌우며 듣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행히 날씨는 좋습니다. 반가워요 콩디 하셨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또 생각나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5248님 언니 저 내일 신혼여행 갑니다. 신혼여행가 어디로 갈까요? 신나시겠다. 설레고 너무 신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어떡하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해놓고 가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마음은 벌써 비행기 탔습니다. 떨려요 하셨어요. 떨리는 만큼 좋은 추억, 설레는 추억,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또 박영웅님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보님 반가워요. 김해는 날씨가 꾸무리합니다. 꾸무리해. 예쁜 우리 콩디 목소리 듣고요. 기분 전환하려고 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5610님 콩디 저는 오늘 커피를 냉면 사발로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마셨다는 게 아니라 마시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회사 왔더니 밀린 업무에 서터레스가 쌓였어. 퇴근하면 또 집안일로 다시 서터레스. 삐뚤어지고 싶네요. 흥 하시면서 5610님 보내셨습니다. 우리 서터레스가 아주 많이 쌓인 5610님 제가 커피 선물 하나 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터레스 게이지가 조금 낮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최영미님 헬요일입니다. 헬요일이야. 오늘 하루 보고 드립니다. 오전엔 졸음과 사투를 버리고 점심 먹고는 잠시 업무를 처리한 뒤 현재는 이번에 라라랜드 청취에 집중 중입니다. 첫 인사를 해봅니다. 최영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김미정님, 콩디, 저는 드디어 퇴근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찌나 길던지 너무 신납니다. 사장님이 기분 안 좋다고 소리 지르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우리 또 사장님이 기분이 또 왜 이렇게 업이 되셨어. 라라랜드 들으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리셋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김미정님, 퇴근하신다고 굉장히 샤랄랄라한 기분으로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의 연예인 원픽 사랑합니다 콩디. 1960님이셨습니다. 원픽이 좀 제대로네요. 여기는 부산. 오전에 비가 오더니 지금은 흐립니다. 나른하게 커피 생각나는 오후네요. 저 이 서두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전해드리고 커피를 안 싸드리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죠. 나른하게 커피가 생각나는 오후네요. 알지요 하셨습니다. 암요 알다 받아요. 1960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옥님도 찾아와 주셨고 문자 잘 받았습니다. 황승현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은정님 반갑고요. 정승기님, 신유건님도 콩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걸어주셨습니다. 김미진님, 여기는 김해인데 비가 옵니다 하시면서 날씨 정보 보내주셨고, 임정임님, 뽀니님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김옥현님도 오셨습니다. 지금 엄청 커피 한 잔이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너무 피곤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내 마음의 은신처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저는 오늘이 휴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월요일날 쉬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편안하게 달달한 삼박자 커피 여유롭게 마셨습니다. 잘하셨네요.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얘기도 좋습니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그리고 정우, 유연성님, 그리고 손호준님이 함께 부른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만을 느끼며.

문은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간이죠.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이상은의 담다디가 되겠습니다. 이상은의 담다디 이 곡은요, 1988년도 강변가요제 대상 수상곡이죠. 이 곡으로 가요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가요제를 통해 알려진 가수와 노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뭐 뮤직매직 오늘 주제가 아 이런 거겠구나 라고 감이 오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워낙 빠르셔서 추억의 가요제 수상곡을 한번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가요제도 있죠. 있었죠. 그리고 강변가요제 그리고 유재하 가요제 등등등 여러분이 기억하고 좋아하는 가요제 수상곡들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준비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상은의 담다디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이어지는 곡입니다. 전다솜님. 88년 대학가요제 대상곡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빠질 수 없죠. 아, 우리들의 진정한 마왕 신해철님의 목소리가 참 그립습니다. 9869님 보내주셨고 무한궤도의 그대에게가 아, 나왔습니다. 전주부터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해모니카님이 또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죠.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85년 대학가요제 대상곡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가 생각납니다. 4714님 또 5423님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오늘 날씨와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콩디 하셨습니다.

백서은님, 가요제 하면은 강변가요제 86년 대상곡이라고 합니다.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가 생각난다 하셨고, 여름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저희 엄마가 지금도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는 노래입니다. 8214님,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신청합니다. 우리 모두 젊음의 노트를 마음에 품고 살았잖아요 하셨습니다.

대학가 유지하면 이범용, 한명운의 꿈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친구랑 항상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이번 주말에 만나서 노래방 한번 가야겠습니다. 이성배님, 3040님, 이 노래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범용, 한명운의 꿈의 대화.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033님, 뽀니 언니, 맨날 몰래 듣다 처음으로 문자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몰래 들었어요. 가요제 하니 25년 전 대학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의 첫사랑을 만난 통기타 동아리 말이에요. 그 선배는 트리오였는데 여운의 홀로 된 사랑을 기막히게 불러 제 마음을 앗아간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쯤에서 잘 살고 있을까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문자를 보내봅니다. 불현듯 생각이 나셨어요. 8033님. 그리고 7376님, 안녕하세요. 유보님,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배달 대행 라이더입니다. 86년 대학가요제일 겁니다. 금상 이정성님의 첫눈이 온다고요. 신청합니다. 더운데 시원하게 음악 팥빙수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날씨가 더운데 첫눈이 온다고요. 들으면 시원하겠네요. 진짜 눈꽃 빙수 같겠다. 7376님 보내주셨고, 챈들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친구랑 울진 바닷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울진 바닷길 멋지죠. 노래들이 딱입니다. 그리고 이윤태님, 무한계도 그대에게, 이 곡은 정말 앞부분만 딱 듣고 대상이구나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이영주님, 바닷가에 놀러와서 차 안에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9784님,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도 있습니다. 5094님은 대학가요제 대상곡은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생각났어요. 엉뚱한 듯하지만 이상하게 매력있는 노래여서 대상 받겠다 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우, 촉들이 아주 좋으십니다. 95년 강변가요제 금상이랑 인기상 받은 팀이 기억납니다.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7154님 보내주셨어요. 4059님, 가요제라고 하시니 작품 하나에 난 아직도 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며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고요. 6847님, 민재영님, 7911님, 이순미님, 김정은님, 고규봉님, 그리고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생각난다 하셨고, 조혜진님, 김인호님은 이선희의 제이에게, 박은하님, 오한진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도 구리 방향 원효대교 부근인데요.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2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성수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원효대교부터 여파받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인천 부근에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향받아 인천 요금소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 일대로는 앞시간 작업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양주 요금소부터 덕소 3패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내장산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1, 2차로 2개 차로 막고 1시간가까이 처리 작업 이어지는데요. 뒤쪽 2km 정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김송림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손자 육아 3년차 할머니예요. 제가 처음에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손자 육아를 한다니까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남는 건 꼴뱅뿐이라고요. 근데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린이집도 가게 되었고 어린이집 하원하면은 저랑 같이 손자를 육아하는 할머니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할머니들과 서로 수다도 떨고 육아정보도 공유하면서 서로 놀거든요.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잘 어울려 놀고요. 신나게 뛰어놀고 와서 저녁을 먹이면 우리 하준이가 너무 맛있게 잘 먹는답니다. 손자가 이제 4살인데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돌봄하는 할머니로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우리 하준이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할머니가 항상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어줄게. 우리 하준이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오후 이 시간에 라라랜드 잘 들을게요. 콩디 사랑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은요. 신승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야 듣고 왔어요. 오늘의 라방 김송림님이 목소리로 꾸며주셨습니다. 먼저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송림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자

0: 육아 3년 차 할머니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큰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첫 조카죠. 조카가 생겼을 때 우리 엄마는 한방에 거절하시던데. 아무튼 우리 김송님 할머님의 목소리 잘 들어봤고요. 콩디 제 목소리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김송님님 방송 듣고 또 이렇게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목소리 들으시니까 목소리가 너무 고우시죠?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한지원님 할머니 사랑의 손자도 쑥쑥 잘 클 듯요. 파이팅. 그리고 서해남님은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 사랑이 듬뿍듬뿍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이영주님 아까 이름만 소개를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새싹이신데 매일 현장 일할 때만 듣다가 수술 후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지금 어쩔 수 없이 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소개가 되니 우울했던 마음이 너무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이영주님이 보내주셨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나 봐요. 수술 후에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지금 쉬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라디오에 이번에 라라랜드에 사연을 보내셨던 거군요. 어디를 다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영주님 빠른 쾌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이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오늘 봄풀리 주제는 싱어송라이터 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싱송라 플리가 되겠죠.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사랑이 담긴 사박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여러분들 이 문자 폭탄 조금 주춤합니다. 주춤. 어우 싫다. 너무 싫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송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폭탄 저 이번은 맞고 싶습니다. 매일.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싱송 라플리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의 노래들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사랑이 듬뿍 담긴 사박주스 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태주님, 어릴 적에 팥빙수 한 그릇이면 더위가 도망갔는데 지금은 가격표 보고 제가 먼저 도망갑니다. 그래도 윤종신의 팥빙수를 들으면 그 시절 여름이 다시 생각납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김근신님, 믿고 듣는 싱어송라이터 윤종신의

팥빙수 가시죠. 압력 가야죠. 2672님 싱송라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파요 콩디 하셨습니다. 다 함께 들어볼까요? 팥빙수.

싱어송라이터 하니까 이무진 님이 팍 떠올랐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신청합니다. 방성경 님, 매일 몰래 듣다가 문자 보냅니다. 몰래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이무진의 신호등 8948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제

박복경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슈퍼스타입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취업 준비 중인데 취업하는 게 마음 같지 않아 답답한 하루입니다. 답답해.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아 속상해요. 어우, 이러시면 아니 돼요.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싶어요. 8823님 신청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봄플리는요, 노래를 만들고 쓰고 부르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싱송 라플리였어요. 김광진의 동경소녀, 윤종신의 팥빙수, 이무진의 신호등, 이한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와 함께 퇴근합니다. 월요일 퇴근길 많이 막히네요. 그래도 라라랜드가 있어서 힘이 납니다. 아, 그래? 5786님 보내셨고, 우리 선아님, 우와, 팥빙수 간절했는데, 이렇게 노래로 한 그릇 뚝딱 합니다. 아우, 노래로 뚝딱, 시원하게 끝났죠? 그리고 9633님, 윤상님의 한 걸음 더요. 노래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프로듀서 능력도 좋고, 아들은 아이돌,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2632님, 스위스로우의 하이파이브 신청합니다. 콩디. 그리고 홍하미님, 유나, 사건의 지평선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신청하셨습니다. 싱어송라이터는 진짜 천재 같아요. 그리고 강하루님, 적재 별 보러 가자. 신청하셨고. 4423님, 산울님, 김창환 아저씨요. 한국의 비틀즈라 생각합니다. 창문 너머 어렴풋이 생각이 나겠지요. 생각난다 하셨고. 5264님, 자우림의 일탈, 고딩 때 많이 들었습니다. 5539님은 콩디, 문자 폭탄, 일조하려고 확 뛰어들었습니다. 내 맘 알죠? 하셨습니다. 알지, 알지. 생송라,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도윤서님, 저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면 악뮤가 생각납니다. 특히 이찬혁이 만든 멸종위기사랑.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애창곡이랍니다. 어쩜 이런 노래를 만드나 몰라요 하시면서 도윤서님도 보내주셨고 볼빨간사춘기 여행 듣고 싶다고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직장인 우리 최기수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작곡도 잘하고 잘생긴 로이킴 생각났다 하시면서 송혜진님 1545님 역시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그리고 김선정님 하미님은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신청하셨고 그 외에도 박종순님도 대구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정환님도 참여해 주셨고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은요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준비했습니다. 오늘 봄플리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자 이번은 어떤 가요 준비하겠고요.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서 뽑아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책상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묶음을 찾았다.
1: 이게 뭐지? 하늘색 편지 봉투인데 군대 때 받은 건가?
0: 뜯기지 않은 채로 봉투가 여러 개 겹쳐 있는 모습에 그 정체를 궁금해하다가 아! 하는 느낌표가 머리에 떴다. 20대 연애 시절 당시 만나던 그녀에게 주려다가 만 편지였다.
1: 와, 이게 아직도 있었네. 헤어지고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걔한테 미련이 넘쳤구나. 버리자, 버려, 버려야지.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 그지? 잠깐만, 버리기 전에 한번 읽어나 볼까?
0: 편지 속에는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이 구구절절 쓰여져 있었다. 많이 좋아했다는 마지막 한 줄에 그때가 머릿속에 영화처럼 플레이됐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건 학교 농구장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농구를 할 때마다 그녀가 우리를 응원했던 기억이 난다. 친구 중 한 명과 아는 사이였던 그녀는 꽤 자주 우리와 어울려 놀았다. 내가 그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친구들의 도움으로 나는 그녀와 연인이 될 수 있었다. 오늘은 애들이랑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그럼 나도 수업 끝나고 거기로 갈게. 같이 놀면 더 좋잖아. 나 술 마시고 싶은데 둘이 마시면 돈만 더 들지 뭐. 그냥 같이 보자. 알겠지? 우리는

0: 사귄 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다 같이 어울려 놀았다. 친구들이 나와 그녀를 놀리면서 우리를 자꾸 엮어주는 게 솔직히 좋았다.
1: 에이, 커플인데 좀 붙어 앉아봐.
2: 야, 너희는 손을 안 잡았어? 뽀뽀도 안 했어?
1: 아, 이거 원샷 안 하면 지금 둘이 뽀뽀하는 겁니다.
2: 아니, 무슨 커플이 이렇게 스킨십이 없어. 빨리 붙어봐.
0: 친구들의 놀림에 그녀와 처음으로 손을 잡던 날이 생각난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던 게 그녀도 나를 좋아해서라고 믿었다. 사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사실은 친구 무리 중에 다른 애를 좋아하고 있다면서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 그 애한테 고백하고 싶어. 너랑 사귄 것도 솔직히 걔 때문이거든. 너랑 만난다고 하면 걔가 나를 좀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 너랑 손잡았을 때 걔 눈빛이 흔들리더라. 나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까지만 하자. 미안. 그녀는 뜻대로 그녀의 사랑을 잃었다. 미안하다라는 친구의 말에 나는 왜 바보처럼 웃으며 괜찮다라고 했을까?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괜히 쓱 웃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위에 이어서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듣고 왔습니다. 정민규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가요? 꾸며드렸습니다. 먼저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7559님 친구들과 같이 보자고 할 때부터 수상했네요. 그지. 그때서부터 조금 싸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자분이 좀 나름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쁜 기집애 하시면서 강미숙님 보내주셨어요. 진짜 나쁜 애 하시면서 김정숙님, 이기적인 그녀네 황종국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어우 따끔하시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끌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었다는 거에 저는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전 가끔 그 시절에 주고받은 연애 편지들 버리지 말 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절 내 삶이잖아요. 궁금하더라고요. 김은주님 보내주셨고 고혜경님 울집 남의 편이랑 남의 편 연애할 때 저한테 보낸 편지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고혜경님도 참 멋지신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한 번씩 보면서 웃음을 짓곤 합니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콩디 스트레칭 시간이네요. 나도 따라해야지 하셨어요. 2시간 동안 앉아있으니까 또 스트레칭 중간중간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 안병숙님 늦은 출첵하셨대요. 그래서 어서오세요 오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토요일에 주말에 접촉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병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휴휴 그래서 이제서야 콩디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우 또 어찌하시다가 우리 안병숙님 어여어여 나으시기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그리고 정현모님 우리 이보 누나 물 드시는 모습도 여전사처럼 멋지시대요. 아니 도대체 물을 어떻게 마셨길래 아 여전사처럼 보였어요. 참나 우리 참 이런 사연 받기도 참 드문 내용인데 우리 현모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김원준의 짧은 다짐 그리고 조성모의 다짐 이렇게 두 곡 감상하시죠.

0: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2: 4500님,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나오는 노래들은 저를 화려했던 20대로 데려다 주는 듯해요. 감사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 이분이 감사합니다. 우리 신수빈님, 어우 성도 이쁘고 이름도 이쁘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고, 맨날 몰래 듣다가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신대요 하시면서 파이팅이라고 8033님 주셨고, 오정민님, 다들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네요. 저는 신혼이라 아기 준비 중인데 무자식이 상팔자일까요? 다들 힘들다 하시니까 겁이 납니다 하시면서 오정민님 주셨습니다. 정답인 답안지가 없잖아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뜻대로 나아가지도 않고 또 아이들마다 성격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꿈도 다 다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죠.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정민님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자가 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하나06님,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으니까 도전 한번 해보셔야죠 정민님. 그리고 이하나06님, 안녕하세요 콩디. 제가 10대 사춘기 시절에 이보님 열렬 팬이었다고 지금까지 응원한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뽀누나, 저 이번 주 일요일날 생일입니다. 8728님 보내주셨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입니다. 박민경님도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시간이 없어서 몇 분 소개를 못해드렸고요.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 볼까 띄워드리고 저희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늘 감동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이어집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동호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4차

차로 막혀 있어서 한강대교부터 여파 받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고덕 토평대교 부근에서 앞시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일대로 주춤하고요. 경부선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이후 신갈분기점 일대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대쪽 수원 부근 짧게 막히고요. 죽전휴게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는 7km 길게 정체인데요.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막힙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7km 어렵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더 지나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다리를 꼬는 자세 편하긴 하지만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체형이 틀어질 수 있고요. 맵고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물론 맛있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슴슴한 음식이 몸에는 더 좋죠. 이렇게 불편하고 좀 맛이 좀 덜한 것들이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어쩌면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걱정과 불안이 없는 아주 평온한 상태는 나를 현재에 안주하게 만들지만요. 내 마음을 불편하고 괴롭게 하는 이 근심과 고민들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지쳐도 이게 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가장이다 생각하면서 버텨보시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첫 곡으로 다비치의 타임캡슐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3244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맞아요. 인생의 진리죠. 좀 불편하고 좀 피하고 싶은 것들이 결국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들죠.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공부, 뭐 숙제, 시험 이런 거 진짜 하기 싫었는데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겠죠. 다 커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공부, 과제, 또 시험. 왜냐면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매일매일 시험에 드는 거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참 그렇네요. 가수로서도 뭔가 새로운 앨범을 내거나 공연 준비할 때는 이 창작의 고통, 더 나은 무대, 더 나은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연습도 연습, 이게 맞나 싶으면서 엄청 괴롭거든요. 결국 결실을 맺었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뿌듯해야죠. 아, 그렇네. 다 만말이네, 오늘 오프닝이. 자, 문나이님. 단 초콜릿 먹으면서 다리 꼬고 앉아있다가 살포시 풀어봅니다. 아, 진짜 스틴. 나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다리 꼬고 있거든요. 맞아. 골반 틀어져. 이현주님, 슬픈 거 하나 말해줄까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다리도 안 꼬아져요. 거기다 이제 싱겁게 먹는 게 자연의 맛이라 좋더라고요. 아, 여러모로 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건강 친화적으로 변해가는 우리 현주님, 좋네요. 예. 김혜미님, 전 저도 모르게 항상 고개와 허리가 구부정하게 돼 있는데 맨날 잔소리를 들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인디는 2시간 동안 어떻게 고든 자세를 유지하시나요? 하셨어요. 삐딱한 자세로 있다 보면 아프잖아요. 예, 아프면 사람이 정신 차리게 돼요. 아, 허리 통증이 매년 온다. 아, 자세 때문이다 하면서 항상 저도 바른 자세, 그리고 또 생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보이는 라디오로 제가 스트레칭도 간혹 하지 않습니까? 제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는 뭔가 아픈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스쿼트를 또 안 했더니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예, 생방 중에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편한 길로만 가지 말고요. 일부러 좀 나를 힘들게 하는, 헬스도 그렇다. 헬스. 그래, 헬스도 맨날 가벼운 무게로 막 백날 해봐야 그거 PT쌤 돈만 갖다 주는 거잖아요. 예, 무거운 무게로 근육에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줄줄이 할 말이 너무 많네. 좋아요. 오늘도 스탠딜과 이렇게 수다 떨면서 좋은 음악과 함께 2시간 생방송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가 열리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꼭 이동 중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 집에 계셔도 한번 연락 주세요. 사연 소개되시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안송이님, 아 나는 아직 덜 아픈 거구나. 끄덕끄덕. 예, 건강할 때 지키세요. 예, 부럽다. 박민선님, 아파서 스트레칭한 거였구나. 예. 김근화님, 슬픈데 웃긴다. 맞아요. 제가 뭐 좀 부정적인 거나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늘 좋아 보여야 하는 연예인의 삶이거든요. 하, 힘들어요. 예, 이렇게 살아.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만납니다. 7899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다. 와, 파란의 첫사랑.

6월 8일 월요일 현재 시각 6시 15분 50초를 방금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김혜정님, 동생이 제육볶음 먹고 싶다고 해서 퇴근길 마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열심히 하는 동생이 맛있게 먹고 힘내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다 알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군요. 그래요. 제육볶음 좋다. 네, 오랜만이다 제육볶음 저녁 메뉴. 이재원님, 부지런히 퇴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감기 걸려서요. 주말에 병원 다녀왔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집 앞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려고 해요. 아들이 아픈데 먹고 싶은 게 있다니 뭐 별이라도 따달라면 그렇게라도 하고픈 마음입니다. 감기 걸렸는데 아이스크림. 그렇지. 예, 약간 기관지가 좀 안 좋으면 우리 옛날에 편도선, 아, 편도연? 편도염? 그럴 때 차가운 거 먹으면 나으니까. 아이고 그래요. 얼른 나아라 하더라. 방선경님, 해가 긴데 오늘은 일을 일찍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많은 일을 해서 몸이 집을 원하더라고요. 씻지 않고 식탁에 앉아서 물 마시며 듣습니다. 밖이 근데 너무 헌해서 이상해요. 그죠? 유난히 해가 길어져가지고 말입니다. 그나저나 방성경님 월요일부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 그래요, 이제 마음껏 편하게 하고픈 것만 하세요. K3003님,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차량용품을 구경하다가 기분 전환 겸 또 날씨도 점점 더워지기도 해서 조금 상쾌한 향의 방향제를 데려왔어요. 내일부터는 운전하는 길이 한층 더 상쾌해지겠죠? 인디도 차량용품 구경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예, 잘하셨습니다. 일단 너무 잘하셨고요. 그 저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코튼, 그 면, 그러니까 빨래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 무슨 뭐 서머 브리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고. 그러니까 차량용품 구경하는 걸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마트 가면 거기서 사지도 않을 건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1211님, 인디, 고3 딸아이 둔 엄마라 요즘 입시 설명회 가는 중이에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니까 정보를 머리에 입력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한 명도 힘든데 셋, 넷씩 아이 있는 집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시작됐군요, 입시 설명회. 그래요, 이것저것 또 매년 같지 않고 달라지는 게 있어서 또 외워야 되는 게 많아지죠. 그래요, 따님이 좋은데 지망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였습니다. 홍성리애 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듣고 왔습니다. 조금 더 만나봅니다. 우리 이선욱 님께서는 잉디 이전 퇴근 중인데요. 친정에 들려요.

들려요. 반찬 가지러 가는 거 아니고요. 친정집 분리수거 날이라 도와드리려고요. 저 오늘 착한 딸 할 거예요. 반찬 가지러 가시네. 분리수거 뭐 얼마나 힘들라고. 진짜 아유 말씀도 귀엽게 하셔. 예, 맛있는 반찬 싸오세요. 한지원님, 저번 주부터 쉬지 않고 일을 했더니 주말 끝 월요일 시작이 아니라 그냥 쭉 이어지는 평일의 연속 같았어요. 피곤함에 사무실에서도 졸다가 퇴근했다니까요. 근데 그저 퇴근하니까 귀신같이 지금은 쌩쌩해요. 2시간 수드인 잘 탑승할게요. 맞습니다. 진짜 100이면 100 그럴 거예요. 우리 지원님. 아유, 그나저나 이렇게 쉬지 않고 주말에도 계속 일하신 것 같은데, 아이고, 뭔가 쉴 때 잘 쉬셔야 돼요. 예, 너무 쌩쌩하다고 또 몸 막 힘들게 뭐 그러시지 마시고 좀 누워 계세요. 예,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선웅님, 지원님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가게. 자, 오늘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인음악가게는 어떤 주제로 문을 여냐면요. 파밤! 제목을 잘못 아는 혹은 제목이 헷갈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래 제목이 좀 긴 것들 헷갈리죠. 예,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 이건 너무 쉽잖아. 이건 쉽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숨겨왔던 나의, 이게 노래가 제목이 숨겨왔더니 아니고 쉬죠. 쉬. 예, 이렇게 힘든 거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리쌍 노래 있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잘 안 헤어지는 거, 뭐 헤어지지 못하는 남자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여자 남자.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노래들, 이렇게 제목이 뭐였더라 싶은 노래들. 예, 아무리 들어도 자꾸 제목이 틀리는, 헷갈리는 그 노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보내냐고요. 그죠? 예, 보내주시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겠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대충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내주셔도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알아서 틀어드립니다. 자,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 노래입니다. 클래지 콰이의 She Is. 예. 그리고 이찬혁의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이 노래는 5055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저기 저 거시기 그저 그거 있잖여 뭐였더라 가물가물 알쏭달쏭 알듯 말듯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제목을 잘못 아는 노래들 하나씩 파헤쳐봅니다. 문나이님이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저는 이거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라고 계속 말합니다. 아, 맞

The beginning. 9765님께서요 가수 제목 헷갈리는 루머스의 스톰이요. 에, 알 것 같아요. 스톰의 루머스인가? 약간 아로하의 조정석 같은 거. 오, 맞아. 좋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요. 그리고 유인음악 가게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특급 우대해드리는 거 아시죠? 스트인 꿈나무상. 자, 1부 끝곡은 새싹 청취자를 위해 비워두니까 이참에 저랑 인사도 나누시고 선곡이랑 선물까지 다 챙겨가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시윤님이 지붕 뚫고 하이킥 그 엔딩 노래 그거 있잖아요. Cause you are my girl 그 노래요. 카페 로고 뜨면서 나왔던 그 노래. 맞아요. 우리 전국민이 그 노래 제목은 전혀 몰랐었어요. 그냥 카페 그거 있잖아 그랬죠. 김조한의 You are my girl 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송 끝난 거 아니에요. 유아마이걸 아 끝나냐고 참 예 아니에요. 자 K229님께서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아 이렇게 여럿을 나열해 놓으니까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0: 할 것 같아요. 그죠? 김혜민님께서 김혜연의 참아주세요. 요 노래도요. 저는 제목이 뱀이다 뱀이다 맛도 좋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인 줄 알았어요. 가사가 이상했네. 자, 김영수님은 진우션의 에이오요. 에이오가 제목인지 힙합 빠삐용이 제목인지 늘 헷갈려 인디. 아, 저도 정답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2탄 가야겠는데요. 다음에 또 해야겠는데. 그리고 김정현님이 드렁큰 타이거의 몬스터요. 자꾸 그거 발라버려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다 아는 매직. 그죠? 밤밤밤밤밤밤 발라버려. 네. 몬스터였구나. 아니, 근데 몬스터의 드렁큰 타이거 이것도 헷갈려요. 아까 루머스의 스톰 같이. 네. 스톰도 가수 이름 같잖아. 제목이 루머. 아, 더 헷갈려. 오수진님, 저는 가지볶음 먹고 버섯 맛있다고 해서 엄마가 벌써 헷갈리는 거냐고 어쩌려고 그러냐고 했는데 노래는 오죽하랴. 가지볶음 맛있게 먹어놓고 오, 버섯 진짜 맛있다. 옛날엔 그렇게 안 먹었어, 그지? 이래서 가지볶음이야. 내가 뭐라 그랬는데 방금?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그지? 이렇게 헷갈리는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 너무 웃겼어. 0616님, 저는 코요태의 모든 노래가 제목이 엄청 헷갈려요. 워낙 두 글자 제목 히트곡이 많아서 순정, 만남, 파란, 비상, 열정 등등. 그중 최애곡 비상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코요태 분들도 헷갈릴 거예요, 그죠? 큐시트, 그러니까 공연 큐시트 찰 때도 헷갈릴 거예요. 예. 좋습니다. 오늘 선곡된 분들께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셨으면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물방에 오셔서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자, 스팅 꿈나무상은 광고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광고 주세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이영

0: 오타!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회계관리
4: 4만원
3: 재고관리
4: 4만원
3: 생산관리
4: 사업성공
2: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6: 키움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해

0: 위한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오늘의 새싹 스트인 꿈나무상의 주인공은 네?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를 청해 주신 도정원님이십니다. 저는 바보가 바보에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 그렇네. 도치법이야? 라고 이제 명수 형이 그럴 것 같아.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서 바보에게 바보가. 아, 맞네. 바보가 바보에게. 더 헷갈린다잉. 자, 바보에게 바보가 박명수 씨 노래 청해 주신 정원님께 꿈나무상 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잘 들으시고 우린 2부에서 또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에서 녹천교 진출하는 쪽인데요.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퇴근길 교통량 맞물리면서 성수분기점 연결로부터 여파를 크게 받고 있고요. 파주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으로 서양주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진출로 요금소 막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수단선 경기 서쪽 판교 방향으로 안현분기점과 수암터널에는 각각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판교분기점 일대 주춤합니다.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성 부근에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합니다. 4차로와 갓길 통행 어렵고요. 더 지나 대저분기점에서 덕천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안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스윗드라이브윤호진입니다. 월요일 2부 첫 곡은 SS 501의 You Are Man. I'm Your Man으로 맨날 불려요. 이 노래 제목 제대로 아는 사람 없을걸요 하신 3611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웃겼어. SS 이 노래는 정말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 그 있잖아, 따라다따 오늘도. 그죠? 제목 말고 딴 걸로 많이 불려요. 김은지님, 알지 알지, I'm your man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You are man이에요, You are man. 그리고 노래 끝에 가사가 참 이렇게 좋아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아부지도 몰라요 이런 가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디였는지 모르겠네. 아프지도 몰라요인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중독성 있는 노래. 우리 스탠들이 지금 고3 수험생들은 잠시 듣지 마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SS501이 오늘 데뷔 날이군요. 6월 8일 데뷔 21주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랑 스윗소로우랑 데뷔 연도가 같아요. 근데 6개월 일찍 데뷔하셨지. 선배님들이시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저희 데뷔할 때 같이 방송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죠? S본부에서 SS501이 영생씨, 규종씨, 뭐 DJ하고 있을 때 게스트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유 참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자, 스윗드라이브 윤호진입니다. 이제 2부 시작되었고요. 잠시 후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풍경사진도 좋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좋아요.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윤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트바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7: 쇼리 실라

0: 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누가 럼버스를 해?
1: 스피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짜장라면 쿠폰 짜라쿠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음을 잡고요.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2개월의 넘버원이었습니다. 너무 쉬웠죠? 김현미 님이 오 라면 쿠폰 처음이네요. 신박하다잉? 그쵸? 되게 좋겠어요. 그죠? 야 짜장라면 쿠폰이에요. 짜라쿠 짜라쿠 짜라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요거였어요. 예. 김보라님 오늘 허밍 엄청 짧네요. 크크크 하셨어요. 너무 쉬우니까 길게 들이면 아 알아요 알아 이렇게 짜증내실까봐 빨리 그냥 끝냈어요. 김은지님이 우리 스트인들은 힌트만 듣고도 마칩니다. 그니까요 놀라웠어요. 그 폭발력이 대단해요. 예 지금 한지원님 춤 따라한다고 온 거실을 헤집고 다니던 20대 때 생각납니다. 아랫집에 갑자기 미안해짐. 아 그죠. 정답

뭐 따라치면서 그죠? 국민가요였죠. 이 와중에 4992님이 땡을 받으시려고 예. 나르샤의 삐리빠빠? 아니었어요. 나르샤 삐리빠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진짜 아니었어요. 아, 오. 삐리빠빠 삐리빠빠 삐리빠빠 삐리빠빠 나르샤 빠빠 삐리빠빠 이러면서 밖에서 우리 KBS 스타 PD 송윤선 PD님께서 이렇게 또 살짝 귀띔을 해주시고 이런 순발력 좋아. 예. 오늘 첫 날이거든요. 예, 우리 송윤선 PD와 그리고 KBS 1타 작가 신은경 작가의 이 콤비 오늘 6월 8일이 우리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틴들도 우리 두 분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예,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 쉽게 드렸어요. 누가 넘버 줄래? 전혀 한석규 씨 같지 않은 처음부터 그냥 정답을 거저드렸죠.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쉬워. 예.

You stay my number one. 여기까지 해줘야 돼. 야, 오늘 정답은 보아의 넘버 원이었습니다. 와, 힘들었다. 네. 자, 당첨자 발표합니다. 짜라쿠 먹고 싶쿠 하트. 예, 귀여우셨어요. 오늘 첫 새싹인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나 보네요. 슬프네요. 그래도 잘 들을게요. 노래는 보아 넘버원 맞쥬? 하셨어요. 되셨는데? 7463님 축하드립니다. 야근 중에 집중해서 일하는 중인데 빵 터짐요. 보아의 넘버원. 인디 때문에 한참 웃어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장혜진님 축하드리고요. 보아의 넘버원 누가 넘버3네? 이게 힌트군요. 인디 최고. 진짜 최고예요. 조롱 아니죠? 해모니카님도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의 넘버원 힌트 듣고 다들 눈치챈 것 같아요. 힌트 요정 이퀄 인디. 잘 맞춰주신 백서은님도 축하드립니다. 여기 여섯 분을 더 모셔서 총 10분께 짜장라면 쿠폰 짜라쿠 짜라쿠 짜라쿠 예, 세 번은 아니구나. 짜라쿠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홈페이지 선고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본문에 글쓰기를 통해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정답 꼭 듣고 오겠습니다. 보아의 넘버원. No.

0: 마이 넘버원.
1: 들으셨죠? 가이. 보아의 넘버원. 오늘 스비드바 퀴즈 정답곡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KBS 스타 PD 송윤선 PD, KBS 1타 작가 신은경 작가, 그리고 DJ 넘버원 저 이노진이 함께 꾸려가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6월 8일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의미 이렇게 담은 거 맞죠? 아, 그러니까 누가 넘버3네. 아, 힘들어. 자, 우리 스틴들의 사연 만나봅니다. 정승희님. 아, 퇴근하면서 들어야 할 시간인데 오늘은 야근입니다. 손님이 7시에 오시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가고 싶다. 아, 평상시 같으면 퇴근인데 그래도 고객님께서 7시를 잡으셨네. 아이고, 지금 한창 또 응대해드리고 계신가 봅니다. 좀 빨리 수월하게 끝내고 집에 가자. 3888님. 인디, 광명역인데요. 기차 시간이 남아서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어폰을 분실해서 그냥 소리로 듣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하, 그러시구나. 기차 시간 남아. 기차에서도 들으시면 되지. 이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이어폰을 분실하셨다니까. 그러네. 그래요. 짜투리 시간에도 잠깐이라도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3888님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네. 지금 또 못 들으시는 거 아닌가. 아, 문자니까 바로 보내드리면 알겠다. 이현주님. 남의 집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고기 냄새. 우리 집은 호박 부추전으로 냄새 풍길 겁니다. 저녁 준비하는데 배고프네요. 불고기 냄새. 우리는 전 냄새. 불고기 냄새보다 그쵸. 기름 냄새가 더 땡기죠. 근데 불고기 냄새 맛있긴 맛있겠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문나희님이 이 와중에 예, 한석규 하지 않기로 해요. 누가 하지 말래? 아유, 진짜 진짜 못한다 나와. 아이고, 아, 지난번에는 하루 종일 연습해서 그나마 좀 비슷하게 했는데 그새 까먹었어요. 우리 한석규 선배님 목소리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우리 노래 두 곡 듣고 오늘의 장면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한수임님과 0808님께서 신청하신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그리고 조지의 처음 보는 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임영희님. 예. 수원 장안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희 막내 삼촌이 작년에 장안 경찰서장님으로 오셔서 1년 3개월 정도 경찰 생활 마지막 시간 지내시고 오늘 퇴임식을 했어요. 너무 멋지고 자랑스러워서 자랑하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정준엽 서장님, 아니 준엽 삼촌, 37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퇴근길 이제 행복의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외숙모랑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영희님께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평생을 애써주셨네요. 우리 삼촌님이 그죠? 존경하고요. 예, 행복한 또 제2의 인생. 네, 건강하고 잘 나가시길 바랍니다. 2730님, 낮에 팀원들이랑 뷔페 갔다 왔는데 제가 후식으로 퍼온 아이스크림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잘 샀지 않았어요? 아, 꽁다리까지 완벽하다 정말. 이걸 내가 만들다니 아직도 뿌듯하네요. 오늘 최고 잘한 일 같아요. 어디 평가를 받아봅시다. 우리 스테인들, 먹장의 스테인들 사진 올려놨습니다. 와, 대단한데? 아이스크림 그 나오는 거 잘 손으로 이렇게 조절하면은 산처럼 이렇게 뽁 저기 꽁지를 딱 이쁘게 딱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와, 안 무너지게 잘 쌓으셨다. 사진 찍을만 했다. 저는 요즘 저기에다가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아메리카노 살짝 이렇게 따라 먹으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아보카도. 예, 그거 맛있더라고요. 맛있겠다.

0321님 인디 13살 딸아이가 삼계탕이 먹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서 진짜요? 퇴근길에 닭 사와서 지금 열심히 끓이고 있어요. 닭 안에 찹쌀이랑 넣어달라는 아이의 주문사항에 찹쌀이랑 대추도 꽉꽉 넣었습니다. 더운 여름 삼계탕 먹고 온 가족이 힘내서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인디도 삼계탕 좋아하세요? 여름 보양식 뭐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해요. 삼계탕 엄청 좋아하고요. 뭐 한방 삼계탕, 무슨 뭔 삼계탕 다 좋아하고요. 닭 한 마리 집도 즐겨 간답니다. 근데 우리 13살 따님께서 어른 입맛인갑네. 그래, 제대로 이렇게 건강을 집에서 좋은 음식들을 항상 해서 먹이니까 아주 이런 것도 입에 착착 붙고 좋아하는가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지혜님, 엄마랑 한강 유람선을 탔어요. 서울에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한강에서 배를 탄 건 처음이라 설렜는데요. 근데 한강에 갈매기가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새우과자로 먹이주는 재미도 있었고요. 서울 풍경을 배 타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와, 진짜 그래요. 타봐야지 타봐야지 하는데 평생 못 타보는 게 한강 유람선인 것 같아. 저는 한강 유람선을 그때 무한도전 찍을 때 그때 이제 게스트로 살짝 가가지고 일하러 가서 숨어 있다가 탁 나오는 거라 좀 마음이 좀 불편하게, 그렇죠? 아무래도 일이니까 그랬는데 진짜 걱정 없이 한강 유람선 한번 타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사진 보내주시니까 예, 한강인지 낙동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우 과자 들고 예, 잘 찍어주셨습니다. 5978님 무릎에 물이 차서 관절 천자를 시행하고요. 병가 치료 중인데 오늘 병원에서 계속 물이 찬다면서요. 관절 내시경 시술을 권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왜 이렇게 심란하고 그런지 복잡한 마음뿐입니다. 내일 MRI 찍는데 결과가 어떨지 걱정도 되고요. 아, 그렇군요. 좀 나아졌으면 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나 봅니다. 네, 당연히 심란하고 복잡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도 그 치료 잘 받으시면 지금 마음 깨끗하게 벗어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 일단 나아보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게 훨씬 빠른 쾌유 치료의 지름길일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어떻게 나왔는지 또 상황 좀 보고해 주시고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원미연의 조금은 깊은 사랑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이 노래. 자, K229님이 13살의 어른 입맛. 실속 있는 입맛이네요. 하하. 그러게 말이에요. 13살이 피자, 뭐 치킨 이런 거 아니고 삼계탕 좋아한다고. 더 귀여운 것 같아. 검은 봉다리님, 덕분에 초복이 언제인가 달력을 봤어요. 아직도 멀었다. 그죠? 아직 멀었죠? 예. 김배티님, 아까 무릎 아프시다는 스트인 사연, 많은 분들이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김배티님이 맞아요, 고칠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치료의 반은 간 겁니다. 잘 될 거니까 걱정 마시고 힘내십시오 하셨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아픈 거, 그리고 뭐 사회생활 할 때도 뭐 해결 방안 이런 거 막 찾게 될 때 방법이 있고 그게 이유가 있다면 나는 걱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고치고 치료받고 하면 나아질 테니까 그렇게 마음을 드시면 좀 더 긍정적으로, 그러면 몸이 이렇게 잘 버텨주잖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스드인들께서 응원해 주십니다. 최창희님, 예전엔 닭백숙을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같은 닭이면 치킨이나 닭갈비를 더 좋아했는데 나이 먹으면서 요즘은 닭백숙이나 삼계탕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 뭐 그렇다고 치킨 닭갈비를 멀리하진 않습니다. 그죠? 저도 좀 그래요. 아무래도 음식을 튀김 음식이 삶거나 찌거나 이런 음식에 비해서는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저도 삼계탕이나 뭐 닭 한 마리 그런 뭐 푹 그냥 팔팔 끓인 그런 음식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저도 뭐 치킨을 예, 멀리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그냥. 예. 굳이 고르자면 그렇다. 아시잖아요. 예. 자, 오늘의 장면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 이렇게 후일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첨되셨으면요 선물방으로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본문에다가 남겨주십시오. 노래 듣고 올 텐데요. 우리 권동욱님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 때 음악이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노래가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하시면서 BTS의 소우주 청해 주셨거든요. 그럼요. 우리 아빠는 내가 생각하고 그리워할 때마다 만나게 됩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아빠 만나고 오세요. 그리고 아이유입니다. 블루밍.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으로 진행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기쁜 소식이 들어왔네. 우리 스틴 소나무 스틴 백상진님께서 인디 어제 저희 집 보물 1호 김연호 군이 키즈 모델로 OTT 새 드라마 첫 촬영을 하고 왔어요. 오, 힘들었을 건데 의젓하게 학교도 잘 간 아들 오늘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축하한다 아들, 앞으로를 응원해. 우와, 데뷔야 데뷔? 드라마? 배우 데뷔? 키즈 모델로 그 역할로 나갔나 봅니다. 연호가 아주 잘생기고 이뻤는데 오, 축하드립니다. 삼촌이 엄청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네, 그 일하고 그쵸, 주말을 통해서 촬영을 하고 월요일날 학교도 갔다 왔나 봐요. 대단하다, 역시 훌륭해. 그리고 0806님, 인디 퇴직한 지 열흘째인데요. 요즘 동네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반납함에 책을 넣고 새로운 책을 또 대출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날지 기대가 됩니다. 여전히 새 책을 들고 오는 길이 설레고 행복합니다. 와, 그러시군요. 다른 취미 생활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고즈넉하게 새 책 만나는 재미, 읽고 빠져들고 상상하는 재미, 이런 것이 우리 0806님 또 앞날에 좋은 자양분이 될 것 같아서 존경합니다. 예, 책을 많이 읽으신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못하는 일이라. 좋은 책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고요. 예, 우리 스티인 들게요. 예. 고맙습니다. 행복하다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신용곤님, 백성은님, 2945님 등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이쁜 노래죠.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8시를 향해 가면서 퇴근길 정체는 대부분 풀렸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마포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는 15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반대 하남방향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는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에서 월릉분기점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양양에서 인제터널 사이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차로 따라 노면 보수하고 있고요. 인제터널 갓길에서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남원 부근에도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진입로 갓길 막고 처리 중인데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한 작가가 꼽은 편안한 삶을 위한 첫 번째 규칙, 그냥 참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말을 기어이 하거나 사소한 일에 욱하고 나면 나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남죠. 이 작가가 말하는 편안한 삶의 두 번째 규칙, 역설적이게도 참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부당한 일을 마냥 참고 있다간 결국 응어리가 쌓여 탈이 나곤 하니까요. 아니 그래서 참으란 거야? 참지 말라는 거야? 싶으시죠? 늘 그 미묘한 경계에서 헤매게 되는데요. 만약 편안한 삶을 위한 세 번째 규칙이라는 게 있다면 그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얼스 윈드 앤 파이어 팬터지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8일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보통 참지 않는 사람들은 늘 안 참고 참는 사람들은 늘 참죠. 그리고 참지 않는 사람들은 못 참겠다고 말하면서 안 참습니다. 예,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궁금하네요. 예. 욱하는 사람은 늘 욱하는 것 같고 참는 사람은 늘 참는 것 같고 야, 그 적절한 때에 욱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는 것도 중요하죠. 예. 잘 안 됩니다. 아, 욱하지 말아야 될 때 욱하고 참지 말아야 할 때 참는 경우가 저도 좀 있는데 아. 자, 참고 견디는 것만이 예, 미덕이라 여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예, 요즘 세상에서는 마냥 참는 것도 또 정답은 아닌 것 같죠.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예. 저 언제 참고 언제 안 참아야 할지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현주 씨, 좋은 게 좋은 거는 맞지만 내 마음도 편안해야 돼요. 타인이 얕잡아 보는 건 안 돼요. 그렇죠. 아, 너무 어려운데요. 예, 윤영미 씨. 참을 것이냐 안 참을 것이냐 미묘한 가르마를 잘 타야 한다는 말이군요. 예, 김민지 씨. 서원성 씨, 그 둘 구분이 잘 안 되니 문제죠. 아, 그럼요. 예. 전혜정 씨, 일주일 만에 출첵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점식 씨, 출석합니다. 오늘 대구는 오전까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선선한 하루였습니다. 예. 서울도 지금, 예, 기온이 꽤 오전부터 내려가 있더니 개기 시작했는데도, 바람이 좀 불고, 예, 선선합니다. 창녕의 정혜영 씨, 아, 노래 너무 좋으네요. 수영 주차하면서 9시 40분에 다시 배워요. 예, 수영장 물 안 먹게 빌어주세요. 예. 수영장 물을 안 드시면 수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드셔야 됩니다. 예. 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가게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0: 4만원 생산권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팝.

Cool and the Gang Celebration 이성호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KBS 2라디오 이성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8일 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강창원 씨, 아, 두 가지가 잘 되면 그 사람을 도사라고 하죠. 그렇죠. 아마 이런 분들이 예, 강의를 다니시면 예, 진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 겁니다. 진짜 예, 유종자 씨, 아 그렇군요. 수영장 물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람이 마셔서 줄인 거군요. 이보세요. 아이고. 2129님, 전 참는다고 참는데 남들이 다 알아채요. 예, 얼굴에 다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척을 못해요. 예,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저도 좀 약간 그런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포커페이스를 못하는 감정을 좀 속일 수가 없는 근데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인 것 같아요. 예. 상대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거든요. 예, 제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안정숙 씨, 춤추러 왔습니다. 예, 샤이한 충주 산청면 59세 천등산 소녀랍니다. 어떤 춤을 추러 가셨는지, 이 시간에. 예. 박유미 씨, 저희 아빠 근속 35주년 축하해주세요. 예, 매일 전봇대 위에 올라 전기를 수리하시는데, 그 힘든 길을 묵묵히 버텨오신 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온 가족이 축하 파티 해드리고 있지만 드림팝 애청자들에게도 축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35주년. 와. 한 직장에서 한 분야에서 와, 30년 넘게 일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말이 30년이지. 35주년. 40주년도 쭉 가시는 건가요? 어휴. 그러게요. 전봇대 위에 올라서 와, 진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박유미 씨한테 예, 아이스크림 쿠폰 예,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버지랑 하나씩 드세요. 예,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720님, 오늘은 간만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이 남자친구와 600일이거든요. 그동안 제가 편지 좀 써줘 하고 투덜댔는데 이제는 되레 남자친구가 편지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틱틱대느라 말하지 못하는 몽글몽글한 마음을 담아볼까 해요. 상후 오빠는 내일 편지를 써줄까요? 아무렴 어때요? 제 편지를 읽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저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상후 오빠, 예, 우리 오래오래 사이좋은 단짝하자. 사연 보낸 김에 노래도 신청합니다. 상후씨구나, 상후씨. 더 친근감이 느껴지시겠는데요. 예. 브랜드 뉴 헤비스의 You Are The Universe 신청하셨습니다. 인코그니토의 Talking Loud까지 두 곡 됐죠.

두 곡 들었습니다. 1720님이 신청하신 Brand New Habits, You Are the Universe, 그리고 Incognito, Talking Loud 였습니다. 아, 그 충주의 천등산, 예, 그분이 드림팝 들으시면서 춤추러 오셨다는 얘기였는데 저는 딴 데를 생각했어요. 어디 춤을 추러 가셨다는. 예, 죄송합니다. 문해력이 이렇게 달리네요. 짧은데도. 서주희씨, 오늘 제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네요. 아, 생일기념 뭐 그런 게 원래 없었다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케이크니 선물이니 챙김 문화 때문에 혼자 머쓱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탄생일 내가 축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통닭 한 마리 뜯었어요. 아, 태어나 사느라 고생 많은 나. 내일도 새로운 하루 씩씩하게 살려고요. 그렇죠. 예. 아, 참 어떤 때는 이 챙김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다가도 아무도 안 챙겨주면 또 섭섭해요. 예, 뭔가 서운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서주희 씨. 예, 서른한 가지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8934님, 아, 내일 저희 교실에 다른 학교 19명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보러 오세요. 예, 오늘부터 심장이 쿵쾅쿵쾅 난리 났습니다. 내일 괜히 목소리 떨리고 약 목소리 나오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랑 평소처럼만 해보려고요. 내일 씩씩하게 수업 공개 수업이죠. 예, 잘할 수 있도록 힘 좀 보내주세요. 와, 수업을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나 보다. 예? 그러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참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히 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렇죠. 예, 동종업계 사람들이 있으면 부담이 되죠. 예. 저희도 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송년회나 뭐 이런 때 누가 이제 그 사회를 이렇게 딱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그때부터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떨고, 아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잘하실 겁니다. 예. 그냥 평소처럼만 하세요. 예. 쉽진 않지만, 8934님한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치바, Rome wasn't built in a day.

레너드 코헨, I'm your man 들었습니다. 1681님, 여기는 제주도 안덕면인데 드디어 농사 잘 지은 초당 옥수수 수확해서 첫 경매 나갔습니다. 제주도로 귀농 후 3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며 고생도 많았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농사 지은 게 경매 들어가니 너무 행복하네요. 특히 오늘은 아내의 생일인데 경매가 잘 받아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3년. 예, 제주도로 가신 지 3년. 예,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예, 농사를 지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매뉴얼도 있겠다. 뭐 그렇게 어려울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막상 해보시면 그게 아니라고 예, 제보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 정말 귀농하셔서 어떤 분은 한 5년 동안 예,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 저기 농작물, 예, 농작물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셨는데 안 돼가지고 한 6년째 이렇게 되셨다는 분도 계셨고,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1681님한테 예, 아이스크림 쿠폰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의 생일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3419님, 딸아이가 취준생인데 얼마 전 최종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라고 하네요.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걸 알기에 이번에 좋은 소식으로 딸아이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면 하고 진심으로 기도해봅니다. 그동안 사연 들으면서 상호님의 응원이 기운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딸에게도 기운 전해주시면 더 열심히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약속드립니다. 네, 자, 복채를 주셔야죠. 농담이고요. 잘 될 거예요. 예,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980님이 저도 축하해주세요. 올해 첫 러닝입니다. 오랜만에 달리니까 옆구리가 가려워요.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어요. 예. 제가 뭐 물어봤나요? 꾸준히 하세요. 예, 김명 씨가 신청하신 존 바에스 The River in the Pines 그리고 조니 미첼 River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청취자 김홍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퀴즈입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의 수도이자 고대 문명의 도시죠.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판테온, 베네치아 광장 등이 명소로 꼽힙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곡으로 힌트 드립니다. 우리 아빠가 이곳에 갔다고 말하는 노래가 있죠. 우리 아빠 로마로 가.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로마, 2번 파리, 3번 프라하. 정답 보내시고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골뱅이.
3: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팔로마 블랑카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로마입니다. 아이디어 제보해 주신 김홍관 씨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9시를 향해 가는 이 시각 하루 동안 밀렸던 퇴근길 정체는 이제 전국 대부분의 도로에서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도심 구간 모두 막힘없이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작대교 지나 2차로에는 추돌 사고 나서 1대 차량들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약간 보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와 영동선 등 주요 노선 일부 구간에서 차선을 통제하고 작업 중이니까요. 야간 작업 구간을 지나실 때는 미리 속도 줄이고 안전하게 차선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가 풀린 밤길일수록 과속은 금물입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고 안전운행, 감속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

0: 그래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1: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2: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3: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보니 웨이트, 예, You Got It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8647님, 우리 고3 손녀 상호씨 응원이 필요해서 보내요. 우리 구윤경 크게 불러서 좋은 기운 좀 주세요. 예, 오늘 절에 가서 기도 드리고 왔답니다. 아, 이제 여름방학 앞두고, 예, 힘들겠군요. 예. 지금 이 이제 여름을 좀 잘 버티고 견뎌내야, 가을에, 예, 좋은 결실이 있겠죠. 예. 기가 좋은데니까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응원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8647님한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최연아 씨,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초가을 날씨 같네요. 이대로 그냥 가을로 갔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름은 또 여름 나름의 날씨가 이어져야 가을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뭐 그렇긴 한데, 그냥 간간이 이런 날씨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예. 김영순 씨, 부산에는 비 오다 지금은 선선한 저녁입니다. 예, 좋은 노래로 힐링합니다. 5498님, 3박 4일 룰룽도 여행을 마치고 좀 전에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는 독도까지 다녀왔습니다. 배멀미로 죽을 뻔했지만 너무 행복한 4일이었습니다. 네. 본조비의 It's My Life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은 선곡에 지금 일단 없어서요. 예. 나중에 저희가 요거는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쭉 들어주시고요. 와, 울릉도 여행 가셨다가 독도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날씨가 정말 좋았던 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예, 구름이 많이 끼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진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시고 오셨다는 분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3대가 덕을 쌓았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꽤 오래 걸리는군요. 울릉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4시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로. 예. 아, 진짜 덕을 많이 쌓으셨나 봅니다. 자, 5498님한테도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예, 생방송이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김진희 씨가 신청하신 Boys Like Girls, The Great Escape 들었습니다. 아, 박순례 씨, 오늘 갑상선 이상으로 병원 예약하고 왔습니다. 저번부터 쉬어가고 있네요. 쉬면서 보이는 라디오 옷에 가서 구경도 하고 꿈지랑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이 좋아요. 건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예, 두 분이 오셨는데

자주자주 오세요. 아, 갑상선, 예. 별 이상 없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뭐 선배라고 하기는, 홍지연 씨, 어제 남의 편이 집으로 꽃배달을 보내서 깜짝 놀랐네요. 예, 결혼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예, 속으로 돈으로 주지 하고 싶은데 너무 고맙다고 문자했습니다. 아, 일단 요거는 잘하셨어요. 예, 요거는 잘하셨는데 집으로 꽃배달을 왜 보내셨을까? 이거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저희를 또 이렇게 자꾸 또 아니 저희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뭐 아니 그냥 보내고 싶어서 보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남편들은 그냥 아니 당신 꽃 선물 받은 지 하도 오래된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보냈어 하시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요건 뭐가 있다. 예, 요렇게 또 아니 별뜻 없었을 거예요. 아니 별뜻이라기보다는 그냥 예, 보내시고 싶어서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이게 뭔가 그냥 순수함을 이렇게 깨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저도 뭐 속고 살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래요. 그냥 고맙게 받으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예, 홍지연 씨. 결혼기념일이셨 그럼 뭐 홍지연 씨가 아셨을 텐데. 그렇죠? 예. 돈으로 주지 요 말씀 안 하신 건 잘하신 겁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김연아 씨가 신청하신 펀의 We Are Young 그리고 루카스 그레이엄 7 Years.

네, 루카스 그레이엄 Seven Years. 그 전에는 김연아 씨가 신청하신 펀의 위하여 들었습니다. 아, 부산의 이준이 씨. 예, 주말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모처럼 텐트 치고 밤낚시하러 거제도 해금강으로 떠났습니다. 밤 7시쯤 도착해서 텐트 치려고 보니까 헐, 텐트를 안 가져왔네요. 둘이 서로 얼굴 보며 실수했어요. 다행히 주위에 모텔이 있어서 묵었지만 12시까지 낚시하고 새벽 4시에 다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손맛은 많이 못 느꼈지만 물멍 때리는 맛이 좋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장 중요한 텐트를 잊어버리실 수가 있죠? 아, 이 모텔과 텐트는 천지 차이인데 이게 분위기나 이게 그러니까 낭만이나 뭐 요런 게 아니 근데 또 모텔이 없었어 봐요. 예, 그러면 또 멀리 가셔가지고 주무시고 또 나오시기도 이게 참 불편한데. 예, 아니 어떻게 두 분 중에 한 분도 이렇게 안 챙기셨을까. 다행히 아니 그냥 당연히 누군가는 챙겼겠지 하고 생각을 하셨겠죠. 아이고. 예, 또 이게 황당하긴 하지만 또 좋은 추억으로 남으시겠네요. 예, 이준희 씨한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31님, 내일부터 2박 3일간 전국 피아노 조율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올해는 하루만 참석할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었는데 아내가 동네 언니들 불러서 저녁 먹는다고 일정 소화하라네요. 예, 좋은 건가요? 슬픈 건가요? 예, 세면도구 챙겨야겠습니다. 예. 이럴 때 또 아내분한테 자유시간 드리는 거죠. 예. 하루는 좀 짧아요. 예. 2박 3일 주셔야. 예. 피아노 조율사 세미나. 오, 이런 또 행사가 있군요. Family of the Year, Hero.

Quantity, Tiny Whips 들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8일 월요일 밤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878님, 1월에 교통사고로 슬개골 골절돼서 수술했었는데요. 7주간의 입원 생활과 재활로 엄청 고생했어요. 이제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마흔 넘어 처음 경험한 수술과 입원이 녹록지 않더군요. 후유증이 남는다던데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차 조심하세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7주 동안 슬개골이면 여기 무릎 쪽에 아휴, 이게 진짜 그 나중에 되면 이게 후유증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 날씨에 따라서 예, 이 컨디션이 막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정말 예, 아 진짜 예, 이게 교통사고라는 게 정말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1878님한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09님, 여기는 시골 방앗간인데 오늘 동생과 종일 방앗간 청소하고 재정비하고 있어요. 둘 다 어릴 때부터 시골 방앗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다가 정말 동화책에서 보던 방앗간을 딱 찾아서 직접 인테리어하고 있는데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 행복합니다. 완공되면 사진 찍어 보낼게요. 네. 왠지 그 두 분이 좀 젊으신 분 같아요. 예, 요즘 젊은 분들이 이런 그 전통 방앗간 그다음에 참기름집 예, 요런 거 이렇게 예,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 용인 쪽에 언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봤는데 굉장히 예쁜 카페 비슷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가보자고 해서 이제 차를 멈췄는데 참기름집이었어요. 그래서 와, 근데 들어가 봤더니 정말 그 젊은 분들이 예, 제가 보기에는 한 20대 후반 예, 이렇게 남자분 둘이서 그걸 창업을 하셨나 봐요. 꽤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 왜 우리 예전에는 참기름 하면 그 소주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왜 어머니들 비닐을 이렇게 해서 고무줄로 이렇게 해서 주시곤 했는데 거기는 참기름이 무슨 약간 와인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꽤 이렇게 예 멋지게 포장을 해서 와 이거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 근데 또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예, 몸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2109님한테 아이스크림 쿠폰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캐롤 키드 세븐 다포딜스 그리고 에바 캐시디 필즈 오브 골드

캐롤 키드, 세븐 다포데일스, 그리고 에바 캐시디, 필즈 오브 골드 두 곡이었습니다. 4685번 쓰시는 분이, 아, 이 곡 퇴사 전 야간 근무할 때 정말 많이 듣던 최애곡, 예, 문자 안 보내려다가 가슴이 찡해서 보냅니다. 예,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예, 뭔가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하루 종일 몸쓰고 에너지 방전된 기분, 아이들 저녁 챙기 간식 챙기는 것도 버거운 날 가만히 누워서 음악 듣고 라디오 잘 들었습니다. 예. 맨날 그냥 가볍게 하던 루틴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너무 힘들고 그런 때도 있죠. 예, 4685님한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릭 클랩튼, Tears in Heaven.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땅스.

0: 이게 좋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2: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네, 월요일 밤 끝곡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

한 대학 연구진의 실험 결과 시험이 시작되기 전 10분 동안 종이에 이것을 쓰게 했더니 시험 성적이 5% 향상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걱정거리입니다. 시험 시작 전에 걱정거리를 글로 쓰고 나면 불안이 완화되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데요.

불안은 안으로 꽁꽁 숨길 때보다 밖으로 꺼내놨을 때 그 무게가 더 가벼워집니다. 혹시 불안이나 걱정거리가 있다면 편하게 털어놔주세요. 그래야 내일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겠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기억의 숲 김준수의 노래 9096님, 2989님, 조소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어요.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뭐든지 내 안에서만 가둬놓고 꽁꽁 쌓아놓은 채로 고민하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든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정말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자체가 그 짐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주죠. 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그 듣는 사람들이 또 나눠주잖아요. 그 모든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4685님, 전 남편이랑 저녁에 절에 자주 다녀와요. 그럼 하루 종일 답답했던 마음도 속상했던 일도 다 사그러지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진이 너무 야 달력 같은 교과서 같은데 실리는 너무 멋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절 풍경인데 절이 산자락에 이렇게 있고 그 산 위에 있나 봐요. 뭐 산 등성이 그리고 저기 수평선에 지고 있는 해와 노을 그리고 그 노을과 아름다운 하늘의 구름 이게 정말 예술입니다. 직접 찍으신 사진이라면 이거 정말 대박인데요. 이 풍경에 그 누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겠어요. 저도 여기 가고 싶네요. 여기 어디 절이에요? 우재민님, 오늘은 아이가 늦게 잠들어서 이제야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밤그대 들으면서 뛰게 됐네요. 잘 들을게요. 아, 아이 재우고 나서 달리기 하시나 봐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애기 이렇게 재우고 하루 종일 일하고 이러면 피곤해서 지금 이 시간에 뻗으시거든요. 근데 또 달리기까지 자기관리 완전 철저하신 우재민님, 멋집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빰빠라밤, 딸기 요거트 스무디와 크로플, 요 상큼 달달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밤그대 공지사항 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덧 2026년 6월입니다. 날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 도전해봐야지 했던 일들 이제는 더워서 못하겠다는 핑계가 슬슬 올라올 때인데요. 그래서 밤그대에서 2026년 상반기 정리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2026 나를 돌아봐. 말 그대로 상반기 되돌아보면서 칭찬해주고 싶은 일, 반성할 일 정리해 주시고요. 남은 2026년 하반기 계획부터 일어났으면 하는 일까지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습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0: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아까 그 멋있는 절, 예, 어딘지 알아냈습니다. 4685님께서 아, 제가 직접 찍은 거고요. 부산의 운수사라는 곳입니다. 운수사. 아, 사진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인증샷이네요. 예, 4685님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 함께. 너무 멋집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백지영의 사랑 안에 389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바로바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오늘은 딸기 요거트 스무디와 크로플 쌍콤 달달 세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 1766님이 또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 아름다운 냇가에 오리가, 오리들이 막 떠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다리를 건너는 오리도 있네요. 오늘 점심 먹고 날이 좋아서 고덕천 근처를 산책하는데요. 청둥오리 한 쌍이 일광욕 중이더라고요. 저는 오리 부부가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사진을 공유할 남친이 없어서 유디에게 첫 번째로 보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남친 대신, 예, 없는 남친 대신 저에게 보내주시니 물이 정말 맑고요. 꽃들도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모든 시름이 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연의 향기 있잖아요. 꽃향기, 나무향기, 풀향기, 바람 이런 것들이 천연 치료제인 것 같아요. 동물들의 이 순수한 모습을 봐도 참 기분이 좋아지고요. 도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네요. 1766님 덕분에 행복해졌습니다. 5085님,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라떼에 초코시럽을 뿌려 먹었어요. 근데 짭짤한 게 뭔가 맛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초코시럽이 아니라 굴소스 뿌린 거 있죠? 두 개가 같은 회사 제품이라 용기가 똑같이 생겨서 착각한 거였습니다. 결국 다시 한 잔 만들어서 제대로 초코시럽 뿌려서 마셨는데요. 처음부터 잘 확인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뭐든지 대충 확인하는 습관 고쳐야겠어요.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너무합니다. 너무 똑같이 생겼어. 아, 인증샷이랄까? 증명샷을 보내셨는데 아니,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색깔만 다르고. 아니, 너무 헷갈리겠는데요, 이거는? 모양을 좀 다르게 만들어주십시오, 이 회사에서.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굴소스는 남색이고 초코시럽은 갈색인 거가 가운데 부분만 또 이렇게 돼 있어서 헷갈리네요. 아무튼 굴라떼. 예, 이것도 이제 또 취향 맞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굴라떼. 카더가든의 명동콜링 박경자님 신청곡이에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장혜리의 노래 이소영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카더가든의 명동콜링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딸, 요즘 속은 좀 괜찮고? 밥은 잘 먹니? 빵, 과자, 밀가루 많이 먹지 말고. 내 나이가 49인데 아직도 이런 잔소리를 듣고 있다니 챙김받는 기분이 들어 웃음이 슬며시 난다. 네, 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에구, 괜히 나를 닮아서 이런 건 안 닮아도 되는데. 큰 병이 있는 건 아니다. 단지 입이 짧아 많이 먹지 못해 평생 마른 체형으로 살았고 어릴 적부터 속이 안 좋다, 배가 아프다 하며 부모님 속을 꽤나 썩였다. 어머니는 임신했을 때 형편이 많이 어려워 잘 챙겨 먹지 못했던 게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 속상해 하시고 아버지는 당신을 닮아 딸이 위가 안 좋은 거라며 미안해 하신다. 세상에 맛있는 게 참 많은데 입맛이 까다롭고 속에서 안 받는 음식이 많은 건 나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나도 엄마가 되고 나니 아들이 나의 이런 면을 담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됐다. 다행히도 아들은 아빠의 위대한 식탐과 소화 능력을 닮은 건지 하루 종일 밥줘를 외치는 아이로 성장했다. 아무거나 잘 먹는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도 인간의 욕심과 걱정은 끝이 없다고 하더니만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잘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지? 날 닮아서 너무 왜소한 거 아닌가? 거기다 우리 아들의 식성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근심을 더 쌓이게 만들었다. 아유, 넌 더 잘 먹어야겠다. 왜 이렇게 말랐어? 아닌데요. 저 엄청 잘 먹어요. 피자 한 판 저 혼자 다 먹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아들이 참 씩씩하고 긍정적이라는 건데 얼마 전부턴 몸을 더 크게 키우겠다며 운동도 열심히 다닌다. 엄마, 봐봐. 나 팔뚝이랑 어깨랑 엄청 커졌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 어쩜 저리 마음이 건강할까? 그래도 내가 나쁜 것만 물려준 건 아닌 것 같아 안심이 된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친정아버지 역시 약한 위를 가지고 계시기에 평생을 안 좋은 음식을 멀리하고 까다롭게 먹다 보니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굳건히 내 옆을 지켜주신 거 아닌가 싶다. 그러니 나도 우리 아들 말처럼 더 노력해야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는데요. 허승희님께서 빵, 과자, 밀가루 많이 먹지 마. 우리 엄마가 저한테 자주 하는 잔소리예요. 제가 탄수화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치만 전 사연자님처럼 마르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이 확실히 배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홍정화님, 저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우리 집은 탄수화물 천국이라고. 식탁 위에 떡, 빵들 있다고. 탄수화물 좀 줄이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정말 많이 안 먹는데. 맞아요. 우리 모두 많이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이라 그러고 그렇게 배가 나올까요?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생각이 켜진 밤은 김화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그래요. 사람이 어느 정도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어야 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갖고 태어나도 활용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들은 전부 다 감사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내 몫이겠죠?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부모님의 어떤 면을 물려받으셨나요? 피는 못 속인다고 외모뿐 아니라 체형, 식성, 재능, 성격 뭐 좋든 싫든 닮게 되는 게 부모와 자식입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 엄마를 닮아서 목소리가 커요. 전 우리 아빠 닮아서 성격이 급해요. 전 우리 엄마 닮아서 음치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어떤 면이 닮았는지 알려주세요. 부모님과 붕어빵 사연 보내주실 곳은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진주의 에브리바디 김주원님 신청곡이에요.

난 알아요. 서태지 아이들의 노래 허승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진주의 Everybody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부모님과 내가 똑 닮은 점 나누고 있는데요. 이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살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7130님, 아버지와 발가락으로 물건 잡는 것을 닮았어요.

0: 발가락으로 물건 잡는 건 전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허리 건강을 생각하면 뭔가를 굽혀서 잡는 것보다는 발가락으로 잡아서 올리는 게 목이나 허리 디스크에 좋지 않을까요? 최영진님, 부모님을 닮아서 시력이 좋아요. 나이 50 넘어도 양쪽 시력이 2.0입니다. 진짜요? 2.0으로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와, 대박. 치아도 부모님 닮아서 충치 두 개 정도밖에 없어서 다들 치아는 타고났다고 하더라고요. 와, 충치가 평생 두 개 정도. 진짜 건치시네요. 와, 정말 대부분은 이제 살면서 뭐 어금니도 잘 썩고 의외로 앞니도 좀 썩는 경우가 있는데 영진님 진짜 부럽습니다. 박영선님, 전 아빠 닮아서 아침형 인간이라 휴일에도 7시를 넘어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어릴 땐 깨우는 아빠가 진짜 싫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러고 있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진짜 부모님 이래서 너무 싫고 진짜 난 안 그럴 거야 했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똑같이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역시 피는 못 속여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8140님, 아빠의 거짓말 못하는 성격을 닮았어요. 저도 티 안 나게 거짓말 좀 잘해보고 싶은데 거짓말하면 일단 볼이 뜨겁고 빨개지더라고요. 거짓말 잘하는 분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 얼굴이 두껍다고 하는 게 얼굴이 얇은 분들은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예 착하게 사는 강제 수단 아니겠어요? 9632님, 전 엄마 닮아서 팔다리가 좀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멀리는 물건도 긴 팔로 잘 집는 편이고요. 키에 비해 다리가 길어서 사진이 잘 나와요. 그리고 실제보다 키 크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야, 한마디로 비율이 좋으시구나.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 키보다 크게 보시더라고요. 팔다리가 긴 분들이 보통 비율이 좋으신 케이스가 많죠. 9863님, 엄마랑 저랑 성격이 급한 편이거든요. 반대로 아빠는 느긋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느리다고 잔소리 많이 하는데 제가 봐도 답답해서 저까지 잔소리하게 돼요. 그래서 두 배 잔소리에 아빠가 힘들어하십니다. 아빠 미안. 제 생각에 아버지가 다른 집에 계셨으면 이제 평균인데 예, 9863님 댁에 계셔서 핍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 이연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도
2: 함께해요.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 1040님 신청곡 듣고 전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일단 사랑에 빠졌죠. 박지은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립니다.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8일 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모던주스의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모던주스는 2004년 데뷔한 모던록 그룹으로 작곡과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미누키, 기타리스트 정다운, 여성 보컬 지오로 구성된 3인조 혼성 그룹입니다. 이 노래는 2004년 발매된 1집 앨범 수록곡이고요. 2005년에 개봉한 제니 주노 OST에도 수록돼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조그맣게 들리는 뜨거운 내 심장이 뭘 말하고 싶나 봐. 사랑이 올 것 같다고.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22년 방영된 정희루, 권유리, 은문석 주연의 드라마 굿잡. 이 작품은 은강그룹 젊은 회장 은선우가 밤에는 비밀탐정으로 변신해 어릴 적 돌아가신 부모님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활동하던 중 우연히 초인적인 시력을 가진 돈세라를 만나고 두 사람이 파트너가 되어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책의 침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덴마크 최고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가 전하는 10가지 인생의 관점, 스벤 브링크만의 쓸모를 증명하지 않는 삶에 관하여 중 한 구절입니다. 예술과 놀이, 사랑, 윤리 같은 가치는 쓸모 없을 때,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이지 않고 그 자체로 목적일 때 가장 쓸모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모던 주스의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에즈원의 사랑 플러스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윤상의 이사, 이상순의 너와 너의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요조의 나의 쓸모, 이효리의 미스 코리아, 롤러코스터의 습관, 젤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리죠. 뜨거운 감자의 비 눈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사람들 기준으로 1인당 연간 405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셈이에요. 한 통계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 중에 오늘 월요일에 마시는 커피를 가장 맛있게 느낀다고 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답게 피로가 쌓이는 속도도 빠를 테고요. 무엇보다 주말 모드에서 다시 평일 모드로 나를 바꾸는데 커피만한 부스터가 없어서래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하십니까? 아, 누가 나 좀 깨워줬으면 하고 계실까요? 월요일 오후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10cm의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 왔다고 좋아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월요일입니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일주일 중에 커피가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왜 월요일에 유독 커피를 많이 찾을까 생각을 노래 나가는 사이 해봤는데 주말과 평일에 리듬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심리적인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고 습관? 아무튼 뭐 주말에서 평일로 넘어가는 몸과 마음을 깨우기 위한 한 잔의 커피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유독 많이 찾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이 시간까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여러분들 즐기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이 열릴 거예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지금 밖이라면 어디 가는 길이신지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0: 9번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김경수님, 저는 아침부터 공복에 아이스커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인혜님은 오늘 밥은 안 먹었는데 커피는 두 잔째 마시고 있습니다. 오, 빈속에 커피 두 잔을 벌써 마셨다고 문자 주셨네요. 그래도 속을 좀 달래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혜님. 또 우미숙님은 식후에 마시는 커피 제일 맛있어요. 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김은주님. 콜레스테롤이 높아 커피를 줄이라는데 세상 어렵네요. 세상 어려워. 우리 만난 커피가 이렇게 안 좋은 에일리가 없어요. 그쵸? 하셨습니다. 지나치게 마시지만 않으면 과유불급만 아니면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요.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신 거죠. 황진남님, 오전에 아메리카노 두 잔이나 마셨는데도 정신이 안 듭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디하늘맘 비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첫 출첵을 해봅니다. 처음 들리셨어요. 아, 참 늦게 오셨다. 오후 4시는 저에게 가장 청량한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디하늘맘 비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출첵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늘맘님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아이랑 하원 중에 같이 듣고 있습니다. 커피를 못 마셔서 정말 땡기네요. 방송에 제 사연이 나오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하시면서 3999님이 보내주셨어요. 하원 중에 지금 아이랑 같이 듣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 또 커피를 못 마셔서 땡기신다고 하셨으니까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쁜 아이도 건강하고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6542님 안녕하세요. 이보님 공항버스 기사인데요. 방송을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7월에 결혼하는 예비 부부인데 멋진 이보님께 축하를 받고 싶어 미리 사연을 보냅니다. 동료들에게도 라라랜드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6542님 좋은 날 기쁜 날 앞두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미리미리 어우 저 이보니 앞장서서 축하를 해드려야죠. 7월에 결혼 소식이 있으시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두 분 모두 행복하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버스 기사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792님 날씨가 너무 좋은 월요일입니다. 여의도 하늘은 어때요 콩디? 아주 맑고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오늘 저녁은 잔치국수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애호박과 달걀로 고명 만들어서 듣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듣고 계시다고 맛있겠네요. 7792님 보내주셨습니다. 김한면님 주말에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체력은 정말로 놀라워요. 지칠 줄을 모르죠. 나도 체력만큼은 자신 있던 때가 있었는데 점점점 세월이 야속해요. 세월이 야속해.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좀 덜 떨어지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한면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2679님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 자전거 타고 라이딩 다녀왔습니다. 북한강을 바라보며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오, 북한강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라라랜드 귀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물멍하기 좋은 오후입니다. 2679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재영의 유혹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속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633님, 콩디 누님, 경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열혈 KBS 애청자입니다. 감히 제가 1등 문자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셨어요. 오, 도전하셨는데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2633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분에게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쉼표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이 쉼이라는 요 글자 한 글자가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태가 여유가 있지 않아도 이 쉼을 보면 되게 편안한 것 같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네요. 문득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긴 아산에 있는 농장이에요. 사과에 보호봉지 씌우며 듣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행히 날씨는 좋습니다. 반가워요 콩디 하셨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또 생각나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5248님 언니 저 내일 신혼여행 갑니다. 신혼여행가 어디로 갈까요? 신나시겠다. 설레고 너무 신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어떡하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해놓고 가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마음은 벌써 비행기 탔습니다. 떨려요 하셨어요. 떨리는 만큼 좋은 추억, 설레는 추억,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또 박영옥님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보님 반가워요. 김해는 날씨가 꾸무리합니다. 꾸무리해. 예쁜 우리 콩디 목소리 듣고요. 기분 전환하려고 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5610님 콩디 저는 오늘 커피를 냉면 사발로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마셨다는 게 아니라 마시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회사 왔더니 밀린 업무에 서터레스가 쌓였어. 퇴근하면 또 집안일로 다시 서터레스. 삐뚤어지고 싶네요. 흥 하시면서 5610님 보내셨습니다. 우리 서터레스가 아주 많이 쌓인 5610님 제가 커피 선물 하나 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터레스 게이지가 조금 낮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최영미님 헬요일입니다. 헬요일이야. 오늘 하루 보고 드립니다. 오전엔 졸음과 사투를 벌이고 점심 먹고는 잠시 업무를 처리한 뒤 현재는 이번에 라라랜드 청취에 집중 중입니다. 첫 인사를 해봅니다. 최영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김미정님, 콩디, 저는 드디어 퇴근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찌나 길던지 너무 신납니다. 사장님이 기분 안 좋다고 소리 지르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우리 또 사장님이 기분이 또 왜 이렇게 업이 되셨어. 라라랜드 들으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리셋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김미정님, 퇴근하신다고 굉장히 샤랄랄라한 기분으로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의 연예인 원픽 사랑합니다 콩디. 1960님이셨습니다. 원픽이 좀 제대로네요. 여기는 부산. 오전에 비가 오더니 지금은 흐립니다. 나른하게 커피 생각나는 오후네요.

저 이 서두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전해드리고 커피를 안 싸드리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죠. 나른하게 커피가 생각나는 오후네요. 알지요 하셨습니다. 암요 알다 받아요. 1960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옥님도 찾아와 주셨고 문자 잘 받았습니다. 황승현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은정님 반갑고요. 정승기님, 신유건님도 콩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걸어주셨습니다. 김미진님, 여기는 김해인데 비가 옵니다 하시면서 날씨 정보 보내주셨고 임정임님, 뽀니님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김옥현님도 오셨습니다. 지금 엄청 커피 한 잔이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너무 피곤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내 마음의 은신처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저는 오늘이 휴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월요일날 쉬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편안하게 달달한 삼박자 커피 여유롭게 마셨습니다. 잘하셨네요.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얘기도 좋습니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그리고 정우, 유연성님, 그리고 손호준님이 함께 부른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만을 느끼며.

시간이 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간이죠.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이상은의 담다디가 되겠습니다. 이상은의 담다디 이 곡은요. 1988년도 강변가요제 대상 수상곡이죠. 이 곡으로 가요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가요제를 통해 알려진 가수와 노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뭐 뮤직매직 오늘 주제가 아 이런 거겠구나 라고 감이 오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워낙 빠르셔서 추억의 가요제 수상곡을 한번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가요제도 있죠. 있었죠. 그리고 강변가요제 그리고 유재하 가요제 등등등 여러분이 기억하고 좋아하는 가요제 수상곡들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준비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상은의 담다디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이어지는 곡입니다. 전다솜님. 88년 대학가요제 대상곡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빠질 수 없죠. 아, 우리들의 진정한 마왕 신해철님의 목소리가 참 그립습니다. 9869님 보내주셨고 무한궤도의 그대에게가 나왔습니다. 전주부터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해모니카님이 또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죠.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85년 대학가요제 대상곡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가 생각납니다. 4714님 또 5423님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오늘 날씨와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콩디 하셨습니다.

백서은님, 가요제 하면은 강변가요제 86년 대상곡이라고 합니다.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가 생각난다 하셨고, 여름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저희 엄마가 지금도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는 노래입니다. 8214님,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신청합니다. 우리 모두 젊음의 노트를 마음에 품고 살았잖아요 하셨습니다.

대학가 유지하며 이범용, 한명운의 꿈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친구랑 항상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이번 주말에 만나서 노래방 한번 가야겠습니다. 이성배.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8033님, 뽀니 언니 맨날 몰래 듣다 처음으로 문자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몰래 들었어요. 가요제 하니 25년 전 대학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의 첫사랑을 만난 통기타 동아리 말이에요. 그 선배는 트리오였는데 여운의 홀로 된 사랑을 기막히게 불러 제 마음을 앗아간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쯤에서 잘 살고 있을까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문자를 보내봅니다. 불현듯 생각이 나셨어요. 8033님. 그리고 7376님, 안녕하세요. 이보님,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배달 대행 라이더입니다. 86년 대학가요제일 겁니다. 금상 이정성님의 첫눈이 온다고요. 신청합니다. 더운데 시원하게 음악 팥빙수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날씨가 더운데 첫눈이 온다고요. 들으면 시원하겠네요. 진짜 눈꽃 빙수 같겠다. 7376님 보내주셨고, 챈들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친구랑 울진 바닷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울진 바닷길 멋지죠. 노래들이 딱입니다. 그리고 이윤태님, 무한계도 그대에게, 이 곡은 정말 앞부분만 딱 듣고 대상이구나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이영주님, 바닷가에 놀러와서 차 안에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9784님,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도 있습니다. 5094님은 대학가요제 대상곡은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생각났어요. 엉뚱한 듯하지만 이상하게 매력있는 노래여서 대상 받겠다 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우, 촉들이 아주 좋으십니다. 95년 강변가요제 금상이랑 인기상 받은 팀이 기억납니다.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7154님 보내주셨어요. 4059님, 가요제라고 하시니 작품 하나에 난 아직도 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며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고요. 6847님, 민재영님, 7911님, 이순미님, 김정은님, 고규봉님, 그리고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생각난다 하셨고, 조혜진님, 김인호님은 이선희의 제이에게, 박은하님, 오한진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김송림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손자 육아 3년차 할머니예요. 제가 처음에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손자 육아를 한다니까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남는 건 꼴뱅뿐이라고요. 근데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린이집도 가게 되었고 어린이집 하원하면은 저랑 같이 손자를 육아하는 할머니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할머니들과 서로 수다도 떨고 육아 정보도 공유하면서 서로 놀거든요.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잘 어울려 놀고요. 신나게 뛰어놀고 와서 저녁을 먹이면 우리 하준이가 너무 맛있게 잘 먹는답니다. 손자가 이제 4살인데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돌봄하는 할머니로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우리 하준이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할머니가 항상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어줄게. 우리 하준이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오후 이 시간에 라라랜드 잘 들을게요. 콩디 사랑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은요. 신승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야 듣고 왔어요. 오늘의 라방 김송림님이 목소리로 꾸며주셨습니다. 먼저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송림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0: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자 육아 3년 차 할머니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큰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첫 조카죠. 조카가 생겼을 때 우리 엄마는 한방에 거절하시던데. 아무튼 우리 김송님 할머님의 목소리 잘 들어봤고요. 콩디에 제 목소리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김송님님 방송 듣고 또 이렇게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목소리 들으시니까 목소리가 너무 고우시죠?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한지원님, 할머니 사랑의 손자도 쑥쑥 잘 클 듯요. 파이팅! 그리고 서해남님은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 사랑이 듬뿍듬뿍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이영준님 아까 이름만 소개를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새싹이신데 매일 현장 일할 때만 듣다가 수술 후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지금 어쩔 수 없이 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소개가 되니 우울했던 마음이 너무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이영주님이 보내주셨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나 봐요. 수술 후에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지금 쉬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라디오에 이번에 라라랜드에 사연을 보내셨던 거군요. 어디를 다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영주님 빠른 쾌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이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오늘 봄풀리 주제는 싱어송라이터 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싱송라 플리가 되겠죠.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사랑이 담긴 사박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여러분들 이 문자 폭탄 조금 주춤합니다. 주춤. 어우 싫다. 너무 싫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송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폭탄 저 이번은 맞고 싶습니다. 매일.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꿀벌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볼 주제는 싱송 라플리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의 노래들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사랑이 듬뿍 담긴 사박주스 쏴드리겠습니다.

희준님, 어릴 적에 팥빙수 한 그릇이면 더위가 도망갔는데 지금은 가격표 보고 제가 먼저 도망갑니다. 그래도 윤종신의 팥빙수를 들으면 그 시절 여름이 다시 생각납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김근신님, 믿고 듣는 싱어송라이터 윤종신의 팥빙수 가시죠. 압류 가야죠. 2672님, 싱어송라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파요 콩디 하셨습니다. 다 함께 들어볼까요? 팥빙수.

싱어송라이터 하니까 이무진 님이 팍 떠올랐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신청합니다. 방성경 님, 매일 몰래 듣다가 문자 보냅니다. 몰래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이무진의 신호등 8948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제

박복경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슈퍼스타입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취업 준비 중인데 취업하는 게 마음 같지 않아 답답한 하루입니다. 답답해.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아 속상해요. 어우, 이러시면 아니돼요.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싶어요. 8823님 신청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봄플리는요, 노래를 만들고 쓰고 부르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싱송 라플리였어요. 김광진의 동경소녀, 윤종신의 팥빙수, 이무진의 신호등, 이한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와 함께 퇴근합니다. 월요일 퇴근길 많이 막히네요. 그래도 라라랜드가 있어서 힘이 납니다. 아, 그래? 5786님 보내셨고, 우리 선아님, 우와, 팥빙수 간절했는데, 이렇게 노래로 한 그릇 뚝딱 합니다. 아우, 노래로 뚝딱, 시원하게 끝났죠? 그리고 9633님, 윤상님의 한 걸음 더요. 노래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프로듀서 능력도 좋고, 아들은 아이돌,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2632님, 스위스로우의 하이파이브 신청합니다. 콩디. 그리고 홍하미님, 유나, 사건의 지평선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신청하셨습니다. 싱어송라이터는 진짜 천재 같아요. 그리고 강하루님, 적재 별 보러 가자 신청하셨고, 4423님, 산울님, 김창환 아저씨요. 한국의 비틀즈라 생각합니다. 창문 너머 어렴풋이 생각이 나겠지요. 생각난다 하셨고, 5264님, 자우림의 일탈, 고딩 때 많이 들었습니다. 5539님은 콩디, 문자 폭탄, 일조하려고 확 뛰어들었습니다. 내 마음 알죠? 하셨습니다. 알지, 알지. 싱송라,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도윤서님, 저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면 악뮤가 생각납니다. 특히 이찬혁이 만든 멸종 위기 사랑.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애창곡이랍니다. 어쩜 이런 노래를 만드나 몰라요 하시면서 도윤서님도 보내주셨고,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싶다고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직장인 우리 최기수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작곡도 잘하고 잘생긴 로이킴 생각났다 하시면서 송혜진님, 1545님 역시 서태지 아이들이죠. 그리고 김선정님, 하미님은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신청하셨고, 그 외에도 박종순님도 대구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정환님도 참여해 주셨고,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은요,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준비했습니다. 오늘 봄플리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자, 이번은 어떤 가요 준비하겠고요.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서 뽑아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책상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묶음을 찾았다.
1: 이게 뭐지? 하늘색 편지 봉투인데 군대 때 받은 건가?
0: 뜯기지 않은 채로 봉투가 여러 개 겹쳐 있는 모습에 그 정체를 궁금해하다가 아! 하는 느낌표가 머리에 떴다. 20대 연애 시절 당시 만나던 그녀에게 주려다가 만 편지였다.
1: 와, 이게 아직도 있었네. 헤어지고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걔한테 미련이 넘쳤구나. 버리자, 버려야지.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 그지?
0: 잠깐만,
1: 버리기 전에 한번 읽어나 볼까?
0: 편지 속에는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이 구구절절 쓰여져 있었다. 많이 좋아했다는 마지막 한 줄에 그때가 머릿속에 영화처럼 플레이됐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건 학교 농구장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농구를 할 때마다 그녀가 우리를 응원했던 기억이 난다. 친구 중 한 명과 아는 사이였던 그녀는 꽤 자주 우리와 어울려 놀았다. 내가 그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친구들의 도움으로 나는 그녀와 연인이 될 수 있었다. 오늘은 애들이랑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그럼 나도 수업 끝나고 거기로 갈게. 같이 놀면 더 좋잖아. 나 술 마시고 싶은데 둘이 마시면 돈만 더 들지 뭐.

0: 그냥 같이 보자. 알겠지? 우리는 사귄 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다 같이 어울려 놀았다. 친구들이 나와 그녀를 놀리면서 우리를 자꾸 엮어주는 게 솔직히 좋았다.
1: 에이, 커플인데 좀 붙어 앉아봐.
2: 야, 너희는 손을 안 잡았어? 뽀뽀도 안 했어?
1: 아, 이거 원샷 안 하면 지금 둘이 뽀뽀하는 겁니다.
2: 아니, 무슨 커플이 이렇게 스킨십이 없어. 빨리 붙어봐.
0: 친구들의 놀림에 그녀와 처음으로 손을 잡던 날이 생각난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던 게 그녀도 나를 좋아해서라고 믿었다. 사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사실은 친구 무리 중에 다른 애를 좋아하고 있다면서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 그 애한테 고백하고 싶어. 너랑 사귄 것도 솔직히 걔 때문이거든. 너랑 만난다고 하면 걔가 나를 좀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 너랑 손잡았을 때 걔 눈빛이 흔들리더라. 나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까지만 하자. 미안. 그녀는 뜻대로 그녀의 사랑을 잃었다. 미안하다라는 친구의 말에 나는 왜 바보처럼 웃으며 괜찮다라고 했을까?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괜히 쓱 웃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위에 이어서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듣고 왔습니다. 정민규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가요? 꾸며드렸습니다. 먼저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7559님, 친구들과 같이 보자고 할 때부터 수상했네요. 그지 그지. 그때서부터 조금 싸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자분이 좀 나름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쁜 기집애 하시면서 강미숙님 보내주셨어요. 진짜 나쁜 애 하시면서 김정숙님, 이기적인 그녀네 황종국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어우 따끔하시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끌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었다는 거에 저는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전 가끔 그 시절에 주고받은 연애 편지들 버리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절 내 삶이잖아요. 궁금하더라고요. 김은주님 보내주셨고 고혜경님 울집 남의 편이랑 남의 편 연애할 때 저한테 보낸 편지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고혜경님도 참 멋지신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한 번씩 보면서 웃음을 짓곤 합니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콩디 스트레칭 시간이네요. 나도 따라해야지 하셨어요. 2시간 동안 앉아있으니까 또 스트레칭 중간중간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 안병숙님 늦은 출첵하셨대요. 그래서 어서오세요 오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토요일에 주말에 접촉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병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휴휴 그래서 이제서야 콩디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우 또 어찌하시다가 우리 안병숙님 어여어여 나으시기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그리고 정현모님 우리 이보 누나 물 드시는 모습도 여전사처럼 멋지시대요. 아니 도대체 물을 어떻게 마셨길래 아 여전사처럼 보였어요. 참나 우리 참 이런 사연 받기도 참 드문 내용인데 우리 현모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김원준의 짧은 다짐 그리고 조성모의 다짐 이렇게 두 곡 감상하시죠.

0: 이게 좋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4500님,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나오는 노래들은 저를 화려했던 20대로 데려다 주는 듯해요. 감사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 이분이 감사합니다. 우리 신수빈님, 어우 성도 이쁘고 이름도 이쁘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고, 맨날 몰래 듣다가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신대요 하시면서 파이팅이라고 8033님 주셨고, 오정민님, 다들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네요. 저는 신혼이라 아기 준비 중인데 무자식이 상팔자일까요? 다들 힘들다 하시니까 겁이 납니다 하시면서 오정민님 주셨습니다. 정답인 답안지가 없잖아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뜻대로 나아가지도 않고 또 아이들마다 성격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꿈도 다 다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죠.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정민님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자가 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하나06님,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으니까 도전 한번 해보셔야죠 정민님. 그리고 이하나06님, 안녕하세요 콩디. 제가 10대 사춘기 시절에 이보님 열렬 팬이었다고 지금까지 응원한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뽀누나, 저 이번 주 일요일날 생일입니다. 8728님 보내주셨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입니다. 박민경님도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시간이 없어서 몇 분 소개를 못해드렸고요.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 볼까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늘 감동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0: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1: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0: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1: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1: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하기 전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삼세판. 동화책에 마음씨 좋은 요정이 나타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에게 혼날까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요. 문 밖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어요. 세 살 때까지 나와라. 그러고 보면요. 사람들은 세 번까지는 기다려주고 세 번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도 세 번은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세 번째 기회가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노크도 세 번은 해줘야 하는 거겠죠. Knock three times. 토니 올란도 앤 던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 전에도 세 번쯤은 참아보라고 하죠. 또 누군가의 실수 역시 세 번 정도는 이해해보라고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그건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충동적으로 후회할 말을 해버릴지도 모르는 나 자신에게도 시간을 주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가끔은 세 번을 떠올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팝스 프리덤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세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Y로 시작해서 65로 끝나는 그대는 소중한 시간 보내려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반가워요 하셨어요. OH로 시작해서 09로 끝나는 그대. 외국에 살고 계시는 S로 시작해서 E로 끝나는 자주 오시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외국어를 잘하셔서 부럽다고 하셨죠. 그런데 또 OH로 시작해서 09로 끝나는 우리 그대도 워낙 음악 좋아하셔서 혼자서 여러 언어를 읽는 수준 정도로 공부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겸손하시네요. 잘하시면서. 생각해보니까 팝스 프리덤 들으시면서 또 외국어 공부를 해도 참 좋을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올리언스의 Still the One, 자니스 조플린의 Move Over 두 곡입니다.

음악은 기록이자 기억이죠.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했고 누군가의 청춘을 반짝이게 했던 노래들. 빛바랜 사진처럼 그 시절의 멜로디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62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레이 찰스의 I Can't Stop Loving You입니다. 이 곡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서 팝 음악사에 큰 의미를 남긴 노래이기도 한데요.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장르의 벽까지 뛰어넘은 상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원래는 컨트리 가수 돈 깁슨이 만들고 부른 노래였는데 당시만 해도요. 컨트리 음악은 백인 음악의 영역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레이 찰스가 컨트리 음악만으로 앨범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이 찰스는 자신의 음악적 감각을 믿었고요. 결국 특유의 깊은 소울 감성을 더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바다 건너 영국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했죠. 들어볼까요? 레이 찰스가 부릅니다. I can't stop loving you.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어본 노래는 라이첼스의 I Can't Stop Loving You였습니다. 겨울이 김장을 담그는 일로 시작된다면 여름은 매실청을 담그는 일로 시작이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특히 망종이 지나고 이맘때가 매실청 담그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상비약 하나쯤 챙겨두듯이 냉장고 한켠에는 매실청 병이 자리하고 있는 집들 많고요. 여름에는 유독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달이 잘 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옛날 어르신들은 약 대신에 매실청을 물에 타서 건네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매실차는 꼭 배가 아플 때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입이 심심할 때도 한 잔, 또 갈증이 날 때도 한 잔, 더위에 지쳐 기운이 없을 때도 한 잔, 심지어 어떤 집에서는 열이 날 때도 매실차부터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매실청이라는 건 단순한 음식이라기보다 가족들이 무탈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병속에 담아두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올 여름도 시원한 매실차 한 잔처럼 속은 편안하고 마음은 무탈한 날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니키 파럿의 Cherry Pink and Apple Blossom White, 제이미 칼럼의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노라 존스의 Sunrise.

방랑자요. 이제 그만 정신을 좀 차리는 게 어때요?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헤맸잖아요. 당신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당신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퀸은 뽑지 마세요. 그것은 반드시 당신을 다치게 할 거예요. 당신은 하트 퀸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이미 알잖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도 좋은 파들이 당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 가질 수 없는 것들만 원하네요. 방랑자요, 당신의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당신의 고통과 굶주림은 당신을 집으로 돌려놓겠죠. 그리고 자유, 자유는 좋은 거죠. 하지만 그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혼자 이 세상을 방랑한다는 건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에요. 겨울이 오면 발이 시리지 않을까요? 눈도 내리지 않고 태양도 비추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낮과 밤을 구분하기도 어렵죠. 당신은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감정들이 사라질 수 있다니 우습지 않나요? 방랑자요, 이제 그만 방황하고 정신을 좀 차리는 게 어때요? 당신의 울타리에서 나와 문을 열어요. 비가 올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머리 위엔 무지개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게 해줘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게 해줘요. 너무 늦기 전에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게 해줘요.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소개해드린 노랫말은 인생의 방황을 겪고 있는 한 외로운 사람에게 건네는 진솔한 위로와 충고의 노래였어요. 에그세 데스파라도였습니다. 제목은 데스파라도는 원래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살아가던 무법자나 악당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죠. 하지만 노래 속에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뜻해요. 겉으로는 강하고 자유로운 척하지만 실은 상처받을까봐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제는 마음을 열어보라고 이야기해주는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포리너의 노래 들어볼까요? I have waited so long 하고요. 보스턴의 아만다 들려드릴게요.

포리너의 I have waited so long, 보스턴의 아만다 듣고 왔습니다. 미아 마르티니는 이탈리아의 감성적인 보컬리스트예요. 깊은 슬픔과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죠. 그녀의 노래 가운데 아메노뚜 날로니 바르소, 적어도 우주에서 당신은 하고요. 벨기에 출신의 이탈리아 가수죠. 1980년대 유럽에서 큰 인기를 누린 로맨틱 발라드의 거장입니다. 클로드 바르조트의 노래 이어드리죠. 마랭마랭 선언.

미아마르테니의 알메노뚜 날루니 바르소, 적어도 우주에서 당신은, 클로드 바르조트의 마랭마레 선언이었습니다. 뭐해?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요. 힘들지? 이렇게 공감해주는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기도 하죠. 짧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오늘도 우리 곁에 가까이 머무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분명 내 기준엔 너무 당연한데 남들이 들으면 그게 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때 가끔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근데요, 이상한 게 나쁜 건가요? 이상해서 귀엽고, 이상해서 특이하고, 이상해서 사람다운 걸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내 안에 이상한 구석 하나쯤 그대로 인정해주면 어떨까요?

0: 2026년 6월 9일 화요일 허요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존박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하는 말인데요. 저는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많이 정의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모두 다 좀 내가 느끼기에 이상한 부분들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사실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요.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좀 이렇게 이상한 나에 대해서 이상한 걸까 지금 막 생각해보라고 하면 사실 뚜렷하게 생각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게 이상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솔직함 같은 것도 어떤 분들은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제가 어떤 걸 하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좀 그 하나에 파고드는 경향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와, 너 아직도 그거 좋아해? 와, 너 아직도 그거 먹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박효신 가수를 정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세월이 참 지금 벌써 몇 년째인지. 그리고 빵도 저는 정말 옛날부터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먹어도 저는 딱 제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좀 그 상큼한 걸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합니다. 딸기 아이스크림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냥 뭐 라즈베리 샤베트 이런 거, 뭐 레인보우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이런 취향이 근데 바뀌지 않고 계속 쭉 가져가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좋게 얘기하면 자기 취향이 되게 뚜렷한 사람, 나쁘게 얘기하면 좀 특이하고 이상하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아마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도 잘 들여다보면은 살짝 남들이랑 다른 부분이 하나쯤은 있을걸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저희 함께 사연으로 공유해 주시고요. 저도 그래야지 우리 상하 가족분들 얼마나 이상한, 지금 다 이상한 사람들 모여있는 거예요 저희 상쾌한 아침에는. 그래서 얼마나 좀 특이하신 분들인지 저도 같이 보면서 더 친밀감을 느끼고 싶네요.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어떻게 시작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기다릴게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헤이즈 저 별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2854님께서요. 9살 딸이 충치 때문에 치과 치료를 다니고 있는데요. 엄마인 제가 더 떨려서 미치겠어요. 9살짜리 당사자는 멀쩡히 잘 버티는데 어른인 제가 겁을 먹어서 갈 때마다 빨빨빨 떨려요. 진짜 어이없죠. 아이, 또 충치 치료인데 뭘 그렇게 떨리세요. 제가 엄마가 아니어가지고 그런 걸까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저희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갈 때 엄청 떨려요. 그러니까 이게 떨리는 이유가 뭔가 검사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어쨌든 병원이라는 데는. 그래서 괜히 막 얘 더 아픈 데 있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뭐 이거 치료하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긴장이 되긴 되더라고요. 비슷한 마음일지 아닐지 아니면 그냥 우리 2854님께서 치과를 좀 무서워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한 명, 9살 딸이라도 조금 의젓하니 가만히 있어서 다행이네요. 둘 다 이제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은 아, 또 서로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되게 어른스럽다. 9살 때는 저는 치과 가기 진짜 싫어했었던 것 같은데. 9003님. 요즘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남성분이 계시는데요. 너무너무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인별그램 아이디 물어봐도 될까요? 너무 떨려요. 오, 와, 요즘에는 인별그램 아이디를 물어보나요? 저 때는 무조건 휴대폰 번호 물어보는 거였는데 아, 이거 좋다. 인별그램이면은 조금 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또 갑자기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저 혹시 인별그램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살짝 좀 당황할 것 같기도 하고. 번호가 낫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에 스타일이 많이 바뀐 건가요? 뭐 어쨌든 너무너무너무 본인 스타일이시고 매일매일 마주치면 아, 근데 만약에 거절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정류장에서 버스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도 또 나 여기서 맨날 타야 되는데 아, 이거 거절했다가 또 좀 어색해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한번 바로 이렇게 가셔서 여쭤보지 마시고 신호를 좀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은 쳐다본다든지 네, 아니면 빤히 쳐다본다든지 그래서 저 같은 내향형은 사실 그게 최선이긴 한데 네, 신호를 보면서 살짝 그 쌍방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여쭤보시는 건 어떨지. 네, 너무 제가 과몰입했죠?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11.11 그리고 이하이의 홀로.

태연의 노래 1111 그리고 이하이 홀로 듣고 오셨습니다. 3568님 오늘 친구들과 돼지 파티 합니다. 20대 때는 당시 남친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여자 4명이서 막창 12인분은 기본 2차에 회, 3차에 떡볶이까지 먹는 게 가능했으니까요. 근데 30대 되니까 소화가 안 돼요. 20대 때만큼의 돼지 파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맛난 거 많이 먹을 거예요. 진짜 공감. 와 진짜 30대 되니까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마음은 진짜 그 욕구는 막 떡볶이도 먹고 뭐 막장도 먹고 회도 먹고 다 먹어야지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먹어야지 하는데 막상 이제 시작하면은 전투력만 높고 딱 떡볶이 먹으면 아우 좀 더부룩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무리해서 먹어본 적 있거든요. 저 진짜 소화 안 돼가지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게 예전에 언니들이 저한테 야 너 소화시킬 수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먹어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참 실감납니다. 3568님도 저와 아마 비슷한 그 나이대이실 것 같은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너무 자극적인 거 피하시고 건강관리 잘 합시다. 재밌게 노세요. 5165님 요원님은 맛집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진짜 4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데 남자친구는 5분도 못 버텨서 맛집 갈 때마다 눈치 보여요. 근데 또 그렇게 간 맛집이 별로다? 그럼 더더더더 눈치 보여서 아예 땅바닥에 붙어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두 분이 만나셨네요. 4시간 기다릴 수 있는 여자친구 대 5분도 못 버티는 남자친구. 그 중간에서 좀 타협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는 그 막 2시간, 3시간, 4시간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는 1시간이 넘어가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저의 이제 경험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웨이팅을 오래 해서 막 와 진짜 이거 내가 살면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맛이다 라고 느껴봤던 음식점이 많지는 않았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길게 기다리다 보니까 기대가 너무 높아지면 좀 맛이 있더라도 좀 생각보다 별론데? 기다릴 만큼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기대치에 부합을 하는 맛집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기다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와, 전 이제 4시간은 진짜 못 기다릴 것 같은데요? 기다리다가 점심시간이 저녁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분 잘 이제 타협하셔서 4시간이랑 5분이니까 1시간 정도로 뭐 1시간 반 정도로 기다리는 거를 타협하시는 게 어떨지. 그래도 맛있으면 좋을 텐데 맛없으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쵸? 힝.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홉과 미구엘이 함께 부른 스윗 드림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이현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4년 6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5위 그리고 13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5위는 소유 정기고의 썸입니다. 애매한 관계, 썸을 표현한 솔직하고 센스 있는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고요. 13위는 전효성의 굿나잇 키스인데요. 걸그룹 시크릿의 리더였던 전효성 씨가 첫 솔로곡으로 발표했던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사랑받으면서 자장자장춤, 모내기춤 등등등 포인트 안무들에도 이름이 붙었었죠. 자,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소유 정기고, 썸, 전효성의 굿나잇 키스.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4년 6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15위 소유 정기고 썸, 13위 전효성 굿나잇 키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와 진짜 이 노래를 기점으로 그 사귀지는 않는데 친구 사이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그 관계를 이제 지칭하는 어떤 명칭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죠. 썸. 그 전에는 이 썸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불렀어요? 이 관계를 뭔가

뭔가 정의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었을까요? 오, 갑자기 또 저희가 한국어 연구부 소속이거든요. 한번 이런 관계를 정의하는 우리말은 없는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정말 센세이셔널한 노래 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김대영님, 요원 누나, 스피치 연습은 어떻게 하세요? 대학 다니면서 학원에서 강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말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궁금해요. 스피치 연습이요. 아, 일단은 스피치라고 하면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발음과 발성, 두 번째는 전달력. 그쵸? 발음과 발성 방법은 제가 여기 라디오에서 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제 친구들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물어보면은 저는 가볍게 얘기할 때는 목으로 얘기하기보다 배로 호흡을 하면서 말한다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음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려고 노력을 해라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전달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큰 주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서 가지치기 한다는 방식으로 뻗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짧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 스피치가 너무너무 부족해 근데 정말 개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정말 그 이 부분이 특히 발음 발성 부분이 참 고민이 많이 됐어서 저도 그런 학원 같은 데 다녀면서 연습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영님께서도 많이 고민된다 하시면 그런 전문 학원에 가보시는 건 어떨지. 아, 그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궁금하다고도 하셨는데 저는 연습할 때 스피치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막 3분 스피치 이런 거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길 걸어가면서 뭐 간판 같은 거 보면서 있잖아요. 정말 뜬금없는 간판 보면서 그거에 대한 스피치를 막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상쾌한 아침이라는 간판이 있으면 그냥 상쾌한 아침이라는 그 주제로 주절주절 얘기하면서 뭔가 나름대로의 주제가 있는 3분 스피치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말을 해보고 좀 그 실생활에서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스터디도 많이 했었어요. 1032님, 와이프가 요즘 미모에 자신이 없어 보이길래 화끈하게 피부과 시술 질러줬습니다. 이게 바로 30년간 아내에게 사랑받는 비법입니다. 최고다, 진짜. 너무 좋죠. 이게 참 너무 현명한 방법인 게 그 있잖아요. 사실 뭐 피부과 시술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비용으로 집안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1032님 와이프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네요. 이게 뭐 왜 이렇게 요즘에 피부가 칙칙해 보여? 이렇게 와이프한테 말을 건네는 것보다 쿨하게 피부과 시술 탁 이렇게 등록해주면은 무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 상하 듣고 계신 남편분들께 꿀팁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박혜원의 주인공 연습.

박혜원 주인공 연습 듣고 오셨고요. 6004님께서 엄마한테 돈 낭비한다고 혼났어요. 화장품만 30만 원어치 긁은 카드 영수증을 들켰거든요. 아니 근데 세일 기간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화장품 자체가 비싼 걸 어쩌냐고, 안 그래요? 제발 그렇다고 대답해줘요. 에템 30만 원. 뭘 사신 거죠? 만약에 이제 왜냐면 요즘에는 뭐 워낙 이제 저렴한 화장품들이 많으니까 30만 원? 한번 영수증 내역을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저는 화장품에 그렇게 많이 돈을 쓰는 편이 아니고 드럭스토어 같은 데서 할인하고 세일할 때 그때 저렴하게 사는 편인데, 뭐 만약에 기초 제품을 많이 사셨다. 그러면은 30만 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색조로 30만 원? 그럼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네, 답정너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을 못해드렸네요. 뭐 오랜만에 사시는 거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김정인님의 신청곡 악뮤 오랜밤 오랜날.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7: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으로 올리비아 옹의 Close to You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통해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감각적인 일렉 팝 장르의 곡을 들으면서 오늘 영어 표현도 익혀볼게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들려드릴 거니까요. 영어 문장으로 떠올려보세요.

번째, 우린 내려놓아야 해요. 두 번째,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세 번째, 그게 당신이 늘 나아지는 방법이죠. 네, 프랑스 기반 프로젝트 그룹 아스텔스 그리고 프랑스 뮤지션 르노 팔리소, 네, 흐노 팔리소인가요? 2023년 발매곡 We Gotta Let Go입니다. 예, We Gotta Let Go 이 제목 자체가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함께 해결해 볼까요? 우린 내려놓아야 해요 라는 문장 확실하게 들어보세요.

네,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엄청난 힌트를 드렸습니다. 우린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문장은요. We gotta let go. 맞아요. 제목 그대로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들렸던 표현이요. This is how we got to feel it. This is how we got to feel it. But come on. 이렇게 들렸거든요. 네, this is how we got to feel it.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감정을 느껴야 해요 라는 겁니다. 이 중에 got to라는 표현이 들렸는데 이게 have to와도 같은 표현이니까 뭐뭐 해야 해요 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This is how we got to feel it, but come on. 자, 어서요. We gotta let go. 우리는 내려놓아야 해요 라는 가사입니다. 네,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조였죠. 한 번 더 제가 읊어드리면 This is how we got to feel it. This is how we got to feel it. But come on, we gotta let go. 네, 이처럼 즉각적으로 이제 자신 있게 해석도 가능하실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다르긴 하네요. 이 부분이, 그렇죠? Groovy Master. 네, Groovy Master이라고 하면 그루브 마스터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루브에 대해서 완벽히 아는 사람을 지칭하겠죠? 그러면서 There's something in the air 이라고 했어요. There's something in the air. 뭔가 분위기가 다른

0: 네요.
1: 라는 문장입니다. 미션 문장 확실해 지셨죠? There's something in the air. 뭔가 공기가 다르네요.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라는 거예요. When he comes around. 언제요? 그가 나타나면. 그 다음 maybe tonight. Maybe 오늘 밤. I'll be my Bill. Like I got hands on the keys. 라고 했어요. 이 중에 Bill이라는 것은 뭐 영수증을 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Bill Evans를 뜻하게 되는데요. 재즈 피아니스트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마치 Bill Evans가 될 거예요. 마치 I got hands on the keys.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린 것처럼 건반 위에 손을 올린 Bill Evans가 될 거다. 그만큼 멋지게 연주하겠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포부를 밝히고 있는 거죠. Bluesy verse, bluesy한 멜로디, major key, 장조 코드, could it be worse? 이건 어떻게 해석하죠? Could it be worse? 더 이상할 수가 있을까요?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요? 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할 수가 있을까요? But I wanna play it along with those block chords. 하지만 나는 함께 연주하고 싶다라는 거죠. 뭐와 함께? With those block chords. 특히 이 block chords라는 발음이 들렸는데 이 단어는 재즈에 관련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치 덩어리처럼 여러 가지 음을 한 번에 탁탁 누르면서 화음 소리를 내는 그런 연주 방식을 block chords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즈 화음으로 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But I want to play it along with those block chords. 그 다음, howdy mood. 자, howdy mood라고 했는데 거만한 분위기, 뭐 도도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howdy, 예, 철자 알려드릴까요? H-A-U-G-H-T-Y라는 철자입니다. howdy mood, they never look like they should. 모든 게 여기서는 이제 they가 가리키는 게 상황상 그 block chords를 뜻하게 되는 거고 block chords들이 결코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죠라는 말이에요. 재즈의 묘미를 상상하게 하는 가사였습니다. But how could D and E not do it right? 자, 이 부분은 D 코드, E 코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How could D and E not do it right? 어떻게 D 코드와 E 코드가 틀릴 수가 있겠어요? 네, 아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는데요. 그게 당신이 늘 나아지는 방법이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들을수록 좀 매력적인 곡으로 다가옵니다. 저는요. A gifted trumpet player. 재능 있는 트럼펫 연주자라고 한 거죠. Always too much rehearsal. 뭐래요? 재능 있는 트럼펫 연주자가 항상 too much rehearsal. 연습을 너무 많이 한대요. 리허설을 너무 많이 한대요. 만약에 이 문장을 완벽한 문장 구조로 바꿔본다면 A gifted trumpet player always rehearses too much. 이런 문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Cause it's how you always better. 자, 그게 당신이 늘 나아지는 방법이죠. 라고 밝혔어요. It's how you always better. 우리는 이 부분을 핵심 문장으로 뽑아서 연습을 해볼 겁니다. It's how you always better. It's how you always better. 그게 당신이 늘 나아지는 방법이다. 라는 뜻이에요. When I'll be back on the stage after the end of my break. 내 휴식의 끝에, 내 휴식이 끝나고 When I'll be back on the stage, 내가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되면 I will go on with his favorite phrase. 그가 좋아하던 스타일로 이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중에 his favorite phrase라는 부분은요, 특히 phrase, P-H-R-A

ASE라는 철자이고 덩어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특히 음악적으로는 그 멜로디의 한 흐름 마치 대화하듯이 끊기는 그런 흐름 부분들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하던 스타일로 이어가겠다. Bluesy verse, minor key, miss you so much. 네, 이번엔 훨씬 수월하시죠, 해석하기가. Bluesy한 구절, Bluesy한 멜로디, 그 다음 minor key, 단조 코드, miss you so much, 당신이 정말 그리워요. But I wanna play it along with my block chords.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해석해 본 부분입니다. 내 블록 코드들로 연주하고 싶어요. Haughty mood, 거만한 분위기. They never look like they should. 모든 게 늘 예상대로 되지 않죠. But how could D and E not do it right? 하지만 D 코드 그리고 E 코드가 어떻게 어긋나겠어요? 어떻게 잘 안 되겠어요? 라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재즈 용어들도 나오고 참 새롭네요. 그럼 이 곡 들어볼게요. Astell's 흐노 팔리소의 We Gotta Let Go.

그럼 유용한 문장들 리뷰 타임. 첫 번째, 우린 내려놓아야 해요. We gotta let go. 예,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We gotta let go. We need to let it go 라고 하셔도 괜찮고, We need to move on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죠. 두 번째,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어떻게 했죠? There's something in the air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There's something in the air. 아주 유용한 문장이죠. Something feels different. 이렇게도 가능할 문장이고, There's a different vibe in the air. 이렇게 vibe라는 표현도 응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게 당신이 늘 나아지는 방법이죠. It's how you always better. 기억나시나요? It's how you always better. 이 문장입니다. That's how

0: you improve. 이렇게 풀어서도 생각할 수 있고 That's what makes you better. 이 말과도 같겠죠.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Urin deryeono waya haeyo. We gotta let go. We gotta let go. We gotta let go. 두 번째,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There's something in the air. There's something in the air. There is something in the air. 세 번째, 그게 당신이 늘 나아지는 방법이죠. It's how you always better. It's how you always better. It's how you always better.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9: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8: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시작합니다. 50대 후반 회사와 디저트 공방을 운영한 지 2년째입니다. 출근 전에 빵을 주문해야 해서 4시에 나와서 빵 발효 중입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몸이 힘들어지네요. 오늘도 또 달려볼게요. 쿨의 신나는 노래로 부탁합니다. 와, 그러면은 직업이 두 개신 거네요? 회사 그리고 디저트 공방까지? 와, 정말 열심히 사시는 우리 9532님을 위해서 신청곡 들어드려야죠. 쿨의 신나는 노래 부탁하셨는데요. 슬퍼지려 하기 전에 어떠세요? 지금 들려드릴게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은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언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비타민을 아무리 먹어도 호랑이 기운이 안 솟아요. 러너원의 에너제틱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요즘에 여름이라 덥고 그래서 땀도 많이 흐르고 그래가지고 기운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조금 기운을 뿜뿜 에너지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6089님. 야, 저 휴가예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부산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신청할게요. 아, 부럽다. 부산 진짜 저 너무 가고 싶은데 요즘에. 아유,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오시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어떤 분들이 찾아주셨을까요? 차영숙님, 저는 24시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동하는 이 시간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늘 혼자 운동해요. 처음엔 혼자 있으니까 하기 싫었는데 이젠 적응돼서 지겨운 맨몸 근력 운동도 가뿐하게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아, 그쵸 그쵸. 이게 헬스장에 정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다 전세낸 것 같을 때, 그럴 때 진짜 기분 좋잖아요. 막 기구도 안 기다려도 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마음껏 근력 운동까지, 맨몸 운동까지 할 수 있고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수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3075님, 상쾌한 아침 들으면서 걷습니다 하시면서 와, 멋진 사진 보내주셨네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좀 아침에 걸으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쵸? 제 생각에는 되게 걷기 운동하시면서 상쾌한 아침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하늘 사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뻔뻔하게 요구하나요? 네, 하늘 사진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하늘을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지역마다 하늘의 생김새가 다 달라서 그걸 보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실 때, 네, 운동하고 계신 분들 하늘 사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영숙님 그리고 3075님께는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탑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회식에서 과음하지 말자. 와, 머리 깨질 것 같다. 아, 숙취가 너무 심한데.
1: 아, 응? 아, 아 이거는 죽겠다 난.
0: 토 하겠다 하겠어. 아우. 아, 진짜 어제 역대급 회식이었어. 아, 진짜 야, 죽겠어.
1: 야, 말도 마. 야, 너 중간에 갔잖아, 너. 아, 배 진짜 진짜.
0: 오빠, 나 그래도 12시 넘게까지 있었어. 거의 끝까지 있었어.
1: 뭐래, 야, 씨. 최 팀장님이랑 김 부장님한테 다 붙잡혀가지고 나 5차까지 있었거든. 나 지금 2시간 전까지 지금 같이 있었어. 어깨 동무하면서 으쌰라 으쌰. 저 노래방까지 갔는데 오늘 둘 다 안 나와서.
0: 아니 5차까지 갔다고? 아 나는 근데 몇 차까지 간지 기억도 안 나.
1: 너 그 중간에 도망갔잖아. 3차인가? 치킨 먹을 때 간 것 같은데.
0: 응? 나 기억 진짜 안 나는데?
1: 아 거짓말하지 마. 너 그 먹태랑 김치찌개 먹다가 3차 가서 치킨 먹는다 그러니까 좋다고. 아 나 치킨 막 종기벌레 다 먹겠다고 해서 막 가놓고 시켜놓고도 도망갔잖아 너.
0: 아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기억도 안 나.
1: 너 가가지고 막

0: 막 제가요 맥주를요 진짜 맛있게 타는 법을 알거든요 이러놓고 막 소주를 그릇하고 맥주 1타고 막 팀장님 아유. 주고 막 이렇게 한 거 기억 안 나?
1: 거짓말하지 마. 내가 또 무슨 그렇게까지 했다고.
0: 너 이래가지고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최 팀장님이랑 김 부장님 내일 와가지고 허유원 씨 내 방으로 한번 와요. 아마 이럴 거야 너 분명.
1: 아유 진짜. 그래도 어제 그래도 좀 웃기긴 했어. 응? 아니 근데 나 어제 헛소리 안 했지?
0: 헛소리 했지.
1: 왜 무슨
0: 헛소리? 뭐 헛소리 많이 했지. 어.
1: 너 하지 말고.
0: 너 요새 뭐 마라톤 대회 뭐 그거 어? 주제 나오자마자 아 저랑 한번 뛰어요 최 팀장님 이러면서 너 어제 그 마라톤 약속 잡은 거 기억 안 나?
1: 어? 내가 최 팀장님이랑 마라톤 약속을 잡았다고?
0: 어. 너 요새 좀 달린다면서 막 허벅지 근육 한번 보라면서 막 어제 막 의스댔잖아.
1: 장난하는 거지 거짓말 진짜.
0: 진짜. 아. 너 우리 부장님 얘기할 때마다 막 아 재미없어요. 아재 개그 하지 마세요. 막 아 진짜 부장님 핵노잼 막 이런 거 했다니까 너.
1: 오빠 나 퇴사할까 그냥?
0: 퇴사하는 게 빠를 것 같아. 우리 다른 회사에서 만나자.
1: 그냥 사직서 써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 진짜. 어? 아.
0: 내가 말리려고 유한아 아유 많이 취해서 그러면 뭐가 취해? 나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하더니 어?
1: 아 몰라 나 퇴사할 거야. 아 몰라 어떡해.
0: 너 하여튼 와 너 큰일 났다 너 진짜.

0: 지코 보이즈앤걸스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요. 회식에서 과음하지 말자였고요. 거의 토하시는 줄 알았어요. 박철기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 머리 아파요. 제가 최근에 아니, 이렇게 술을 마신 적이 없어서.
0: 아니 지금 상쾌하게 이른 아침부터. 안 돼요 안 돼. 우리 사가족분들 놀라요 놀라.
1: 아니 상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어제 한잔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숙취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아, 그렇죠. 우리의 얘기를 들으면 더 할 수 있으니까
1: 왜 또 허이완 아나운서의 네.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 깨시기 바랍니다.
0: 아니 회식 최근에 근데 아침마당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1: 저는 사실 뭐 회식한 네. 게 거의 없긴 하죠.
0: 그렇죠. 네. 점심 회식 이런 거를 하시나요? 어때요?
1: 점심 때 회식하긴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금요일에 이제 뭐 가끔 합니다. 아. 자주 하진 않고요.
0: 아, 회식이 근데 많이 사라진 분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7시 뉴스를 하니까 7시 뉴스 끝나면 8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기가 조금 그런 게 저희 7시 뉴스 팀이 9시 뉴스 팀이랑 같이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회식을 하려면 10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10시부터 그렇구나. 회식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그래서 한번 모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해봤어요.
1: 그래도 하긴 했네요.
0: 네, 두 번 정도 해서 제가 10시까지 기다려서 정말 너무 졸려 죽는 줄 알았던 기억이 납니다.
1: 아, 저도 네. 요새 한 10시, 11시쯤 되면은 항상 좀 아이 때문이라도 같이 자는 편이라
0: 아, 회식을 최근에 저희 둘 다 안 하고 있네요.
1: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0: 근데 저희 사실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탁 들어왔을 때 그때 정말 매일매일 회식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 예. 정말. 아, 그 소문으로만 듣던. 네. 이게 왜냐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한 분 한 분 다 밥 먹자, 뭐 저녁에 한잔 하자 이렇게 맞아요. 약속을 잡다 보면 저희가 한 3주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평일만 치면 15일이잖아요. 네. 14일을
0: 정말
1: 예, 약속이 네. 있었습니다.
0: 술을 마셨죠. 그러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와서 9시까지 출근하고 아 8시 반까지 출근하고
1: 그렇죠.
0: 아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가 세 명의 여자 동기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희의 주량을 거짓말을
1: 아니 두 명이에요 두 명 두 명은 아니구나 한 명이에요. 왜냐면 다른 두 명은 네. 정신이 있었거든요. 네. 한 명만 정신 유독 한 명만 정신을 못 차렸어.
0: 누구죠?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1: 근데 그래서 제가 네. 한 11시쯤 되면은 알람을 쓱 맞춰뒀습니다.
0: 네. 그리고 맞아.
1: 주머니에서 알람이 울리면 아, 저 선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그럼 저만 나오기 그러니까 동기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전에 하시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던 네, 기억이 납니다.
0: 철기 아나운서 아니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새벽까지 즐기다가 네, 그러다 다음날에 막 지각해서 한 번쯤은 혼났을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0: 근데 덕분에 이제 딱 새벽까지 마신 적은 없었잖아요. 그죠?
1: 그렇죠. 그 다음날 저희가 또 교육도 있고 하니까
0: 네네네. 네.
1: 뭐 다 이해는 해주셨습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했다고 느꼈어요.
0: 네, 이제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막 부어라 마셔라 강요하는 그런 술 문화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1: 저도 예전 회사 다닐 때 그때 이제 회식을 하면 네. 저희는 이제 방송 업계에 있다 보니까 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4시부터 시작하면은 네. 6시 끝나고 한 팀이 합류를 합니다.
0: 아.
1: 그리고 8시 끝나고 누가 한 팀이 합류해요.
0: 아.
1: 10시 끝나고 한 팀이 합류하면 이제 자 그럼 마시자. 철구 씨 술 잘하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새벽 1시에 완전히 헬렐레 해가지고 그 다음날 뭐 하루 종일 숙취에 시달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또 여기에 와서는 이제 적당히 조절하는 법도 많이 배우셨던 것 같아요.
1: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음날 일어났는데 네. 휴대폰에 제가 모르는 영상이 찍혀있고 막 이랬더라고요.
0: 정말 그런 흑역사 다들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은 흑역사를 만들고 싶지 않네요. 네,
1: 그러니까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네.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술도 뭐 분위기 살리기엔 좋지만 또 건강에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요.
1: 그럼요.
0: 적당히. 요즘 또 웰니스 유행이래요.
1: 그래요?
0: 젊은이들 사이에서. 네, 그래서 웰니스를 지향하는 삶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자, 오늘 이렇게 철규 아나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내일 뵐게요.
0: 소녀시대의 파티 듣고 올게요. Hey girls.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7: 쇼리실라!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0: ERP 4만원
1: 재고관리
0: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6.1도로 어제보다 선선한데요. 다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한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방화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 사이와 도리분기점에서 시흥휴게소 부근, 다시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남해 제1지선 창원 쪽으로 동마산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 제2지선 김해 쪽으로 서부산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가락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한 귀로 나눠 듣는 음악도 좋아. 난 너와 함께 있다면 지루한 하루도 좋아. 그냥 얘기할 때 손짓이 좋아. 멍하니 생각하는 표정도 좋아. 난 네가 알지 못하는 너의 모든 것들이 다. 길구봉구의 좋아 중에서 6월 9일 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순간이 많은 하루이길 바라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길고 봉구의 조화,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희님, 또 장숙자님, 어제보다 더 즐거운 아침입니다. 기분 좋은 말이네요. 2793님, 출석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아침 인사 주셨고요. 최아람님, 안녕하세요. 맑은 하늘이 예쁜 아침이네요. 그쵸.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구름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해가 떠있는 일기예보를 보고 왔답니다. 3732님,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요.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이상부님,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많이 덥게 생겼네요. 맑다고 생각하시죠? 앞으로 더운 날은 한참 더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초여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식님, 바다 건너 가는 직장인 출첵합니다. 경화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상식님. 또 강은하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조용히 들을게요 해주셨네요. 이 분주한 아침 귀 쫑긋 해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2시간 쭉 함께 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는 오늘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기력 떨어진 나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싶다. 바쁜 나에게 잠시라도 멍 때리는 시간을 주고 싶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 법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선거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공혜란님, 제주도에 사는 제 친구 우미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중학교 때 만나 30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가족과 친구도 잘 챙기고 운동과 공부, 취미 생활까지 알차게 하는 성실한 친구예요. 우미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늘 건강하고 행복하자. 3832님, 조카가 결혼 8년 만에 딸을 순산했어요. 소지혜, 아기 낳느라 고생했다. 축하 축하 왕 축하. 아기 잘 키우고 꽃길만 걸어. 0597님, 오늘 언니랑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6297님, 우리 손자가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신기하고 기특해요. 아들과는 또 다른 감동이네요. 무럭무럭 잘 크렴.

포인터 시스터스의 점프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기쁜 소식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할 일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000님, 경원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 오늘도 귀 쫑긋 들을게요 하고 한박 웃음 짓는 이모티콘도 붙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동진님, 아침엔 운동을 시작하면서 듣는 106.1 아주 좋아요 하셨어요. 운동하시면서 우아조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KBS 이라디오 애청자시네요. 김동진님 고맙습니다. 2643님,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딸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고 있어요. 오늘 노래도 좋고 날도 좋네요. 우리 딸 수학여행 잘 다녀오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라고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아, 지금 얼마나 설렐까. 제주도도 날씨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 거주 우아조 가족분들? 제주 어떤가요 지금? 아, 따님 즐거운 시간 또 많은 추억 쌓고 오길요. 강은하님, 하나 남은 사랑니 뽑을지 말지 치과 가야 해요. 안 뽑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픈 거 너무 싫어서요. 와, 아직 사랑니가 남아 있으시군요. 저는 어금니가 죄다. 아, 그 사랑니 때문에 이렇게 건드려줘가지고 통증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랑니를 다 뽑았는데, 오, 강은하님은 잘 보존이 되고 있으셨나 봐요. 뽑는 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시고 의사 선생님이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보존 가능하면 굳이 없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오늘 치과 가셔가지고 어떤 얘기 들으셨을지 알려주세요. 양은정님, 작년엔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올해는 벌써 수박을 먹었어요. 여름 과일 많이 나올 때가 됐네요. 벌써 복숭아도 기다립니다. 아, 수박을 드셨구나. 저는 아직 올해 수박을 못 먹은 것 같네요. 아, 이 여름철 되면 시원한 과일 먹는 게 약간 낙이랄까요? 수박, 복숭아, 그리고 딸기가 제가 좋아하는 3대 과일이거든요. 이현철님,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이현철님이 제주도는 밤에는 추운데 낮은 좀 더워요. 제주 거주한 지 12년 차 되는 사람으로서 야간에는 춥다는 거 알고 오시길 바라요. 라고 아주 상세하게 날씨 전해주셨네요. 지금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2643님 따님 옷 잘 챙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상하셔가지고 좀 챙기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주 여행 이렇게 날씨도 잘 전해드렸으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노래 들어요.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할 일 없이 누워 있는데 바람이 살살 얼굴을 간지럽힌다. 고개를 들어보니 열어놓은 창문에서 솔솔 불어오는 바람. 반만 내려놓은 갈색 대나무 발이 흔들리고 있고 창밖으로 초록초록 은행잎이 가득한 은행나무가 보인다. 한가롭게 누워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초록 풍경을 바라보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더운 듯해서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문득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 이 계절의 매력이겠지. 그렇게 바람과 풍경을 즐기다가 핸드폰을 들어 창을 반쯤 가린 발과 창밖 은행나무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여름날 유희열과 신재평의 노래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0614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한가롭고 여유로운 순간. 이 아침에도 상상이 되시죠? 3735님 듣기만 했는데도 정말 여유로워 보이네요. 또 박신홍님도 참 평화로운 풍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허승희님은 경화님 저 1층 사는데요. 창밖이 나무 뷰예요. 계절 바뀌는 것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고 진짜 힐링 그 자체였었거든요. 근데 관리실에서 지난주에 가지 쳐서요. 지금은 나무 뷰가 아니라 주차장 뷰. 아이고 저런. 0614님 사진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컷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시선이 머문

사진들,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낸 나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것 알려주세요. 조인숙님, 태안에서 10년 넘게 전원 생활하는 초록입니다. 보리수가 빨갛게 익었어요. 호흡기에 좋다고 해서 따먹고 있습니다. 잔디 정원을 걸으며 조경아님 상큼한 목소리와 들려주는 음악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행복하세요 하셨어요. 아, 또 다른 평화로운 장면을 조인숙님이 사연으로 보내주셨네요. 이 보리수가 제 기억이 맞다면 혹시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 아세요?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고 저 때는 아닙니다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었던 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거기에 그 오랜 시간 피폐해진 어떤 땅에 몇십 년 동안 나무를 심으면서 그 마을을 가꿔낸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무를 심은 사람을 이제 주인공이 가서 그 마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갔을 때 그 마을에 그렇게 피폐했던 마을에 울창한 숲이 생기고 마을 한가운데 샘 옆에 생명의 나무처럼 서 있었던 나무가 보리수 나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정확하진 않은데 그 보리수 나무라고 하는 게 그 책 때문에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서 보리수 하면 항상 약간 생명의 나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빨갛게 익은 보리수 나무의 어떤 생명력을 흡수하셨네요. 조인숙님. 2064님. 출석 체크합니다. 꼼지락꼼지락거리다 준비가 늦네요. 옷은 많은데 왜 입을 게 없는 걸까요? 그것은 항상 그러하니까 옷은 왜 입을 게 없는 걸까요? 이동구님, 아침 바람이 싱그럽고 상쾌하고 좋네요. 한입 베어문 사과도 맛있고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출근하는 막내딸 위해 달걀 삶고 있습니다. 하고 또 다른 평화로운 풍경 보내주셨네요. 오늘 뭔가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과 또 다른 어떤 상상에 기분 좋은 상상에 한 스푼 얹어볼게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그리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까지 함께 들어요.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유명자님, 오늘 검진 가서 체혈해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달달한 바닐라 라떼를 선물하고 싶어요.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만큼은 피 뽑으니까 달달한 선물을 해야겠네요. 검진 잘 받고 오세요. 5670님, 얼음팩 받아 등에다 놓고 싶어요. 땀이 졸졸 너무 더워요. 아이고, 벌써 이러시면 어떡할까요? 지금 한여름이 좀 남아있는데. 김효진님, 친정엄마가 택배로 반찬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저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또 원주연님, 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긍정 마인드예요. 요즘 갱년기라 뭐든 다 귀찮고 짜증나고 이상하게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긍정 마인드만큼 좋은 선물은 없을 듯해요. 경아씨도 함께 긍정 마인드로 오늘 하루 보내요. 선물이 꼭 유형의 무엇일 필요는 없죠. 긍정 마인드 좋은데요. 안옥주님, 새벽 1시 되어 숨쉬기 힘들더니 알러지가 올라와서 급하게 신랑차 타고 응급실을 다녀왔어요. 아직도 머리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요. 오늘 내 자신에게 휴식을 꼭 주려고요.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이 알러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머리 어지럽고 기운 없으시다고 하는데 꼭 기운 차리시고요. 휴식과 동시에 쭉 건강까지 잘 챙기시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웨스트라이프예요. My Lov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언제나
5: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사사이사님이 어제 친정집에 가셨는데 엄마가 꽃 좋아하는 손녀를 위해 집안 마당 정원에 있는 꽃을 꺾어 꽃다발을 만들어 주셨대요. 등교하는 아이도 출근하는 저도 기분 좋은 하루셨다고. 아, 꽃과 같은 하루 보내시길요. 1부 끝곡으로 은희의 꽃반지 끼고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잊을 수 없어요. 여기 당신이 준 꽃반지를 끼고 당신을 생각하며 어설프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가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영남권에서 양산 일대로 정체고요. 이후로는 북천안 부근과 기흥에서 수원나들목 일대, 다시 달래내곡에부터 반포나들목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이 사이 서초나들목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부평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부천에서 신월 사이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하기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여파받아 이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서김해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하고요. 더 가서는 진례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사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유승범의 질투입니다. 질투에 관한 유명한 속담이

있죠. 바로 사촌이 이것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인데요. 무엇일까요? 사촌이 사면 배가 아픈 것. 1번 땅, 2번 차, 3번 건물.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사촌이 무엇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1번 땅, 2번 차, 3번 건물.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유승범의 질투.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게임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0: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 이 노래 다 알지? 유승범의 질투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속담, 사촌이 무엇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오늘의 정답 1번 땅이죠. 0748님 1번 땅. 인천에 사는 최진순입니다 하고 인사 주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8659님 1번 땅. 장거리 연애 중인데 애인이 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너무 사랑해 라고 냅다 말해주세요. 8659님의 애인분 지금 듣고 계신가요? 너무 사랑해 라고 냅다 전해드렸습니다. 1291님 모두 정답이네요. 다 배 아프다요. 뭐 땅이든 차든 건물이든 좀 자 크네요. 기정미님 정답 1번 땅. 최수정과 고 최진실 배우가 입맞춤하고 포옹할 때 카메라가 빙빙 돌면서 촬영하던 장면이 생각나네요. 질투 노래 들으시면서 생각이 나셨나 봐요. 8698님 오답 3번 건물. 건물이 제일 배가 아플 것 같긴 한데요. 8698님 굉장히 좀 뭐랄까 더 현실적이시네요. 땅보다는 그쵸 건물. 그 위에 지어진 건물. 건물 짓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커피 한 잔에 라디오 들으며 출근하고 있는데 핸들을 꺾어서 여행 가고 싶은 날씨입니다. 지금 좋은 날씨에 아 그래도 문자라도 보내보자 하고 보내신 것 같아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하시고요.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0690님이 가만히 앉아서 밖을 보고 있는데 집앞 나무에 꾀꼬리 한 쌍이 잠깐 왔다 갔어요. 경아님에게 좋은 기운을 드립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색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노란색 네, 꾀꼬리 그리고 눈가에 검은 줄이 착 선명하게 보이는 이 검은색 줄 때문에 뭔가 카리스마도 느껴지기도 하는 예쁜 꾀꼬리 사진을 야 어쩜 이 줌 기능이 좋은 건가요? 어쩜 이렇게 선명하게 잘 찍으셨지? 이 정도 가까운 거리에 지금 앉아서 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사진 참 잘 찍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은 것 같아요. 2647님, 오늘은 친구 생일이고 내일은 제 생일인데 둘 다 축하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두 분 생일 같이 만나서 보내시는 거면 어느 날 만나시나요? 자정에 걸쳐서 만나셔야 하나? 그 어느 날 뭐 어느 때든 두 분 같이 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두 장 보내드립니다. 두 분 생일 축하드려요. 정순아님 어제 마늘 반접을 열심히 깠더니 손가락이 따가워요. 그래도 다 다져서 쓰기 편하게 냉동 보관해놓으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큰 과제 끝내셨네요. 이런 양념 관련된 거 착 정리해서 소분까지 탁탁탁탁 해놓으면 왜 그렇게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5536님 이번 주 일요일 여름 휴가 갑니다. 어우 좀 빨리 가시네요. 드디어 해남 가서 붕어 낚시 할 수 있어요. 벌써 설레요. 아, 또 강태공이시군요. 임정희님 아침에 바쁘네요. 냉장고 정리하는데 안 먹어서 버릴 게 많아요. 어우 오늘 좀 분주하시네요. 냉장고 정리 싹 하시게. 그리고 이은미님 쉬어도 쉬어도 몰려버린 피곤이 가시지를 않네요. 몸살인지 매시간 잠도 자주 깨고 또 3287님도 피곤하시다고요. 기말 시험 준비한다고 새벽까지 스카에서 공부하다 오는 고등학생 아들 딸 때문에 새벽에 잠드니 너무 피곤하네요. 당 필요하네요 하시고 이렇게 좀 피곤을 호소하시는 피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더워져서 더 그렇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마련한 오아저의 깜짝 달콤 이벤트! 필요한 분들, 당 필요하신 분들 저요 두 글자 적어서 신청하시면 모두 20분 추첨해서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 초코 쿠폰 드립니다. 저요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이은미님, 3287님께도 아이스 초코 쿠폰 드립니다. 노래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브루노 마스예요. Marry You.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피곤하신 분들께 아이스 초코 쿠폰 보내드린다는 초코 이벤트, 아이스 초코 이벤트, 달콤 이벤트 했었죠. 아, 정말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김용식님, 이거 너무 막 손을 막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모르시는 상태로 마구마구 들으신 것 같아요. 4919님, 저요, 꼭요, 피곤. 0828님, 저요, 출근 전 빨래 널고 있는데 줄지 않아요. 아유, 빨리 출근하셔야 하는데. 8746님, 저요, 지난주에 회사에서 연수원 교육 갔다 왔는데 피곤이 가시지 않고 너무 힘드네요. 저에게도 달달이 쿠폰 주대요, 하셨고요. 0294님, 저요. 소장님이 공석이라 업무를 제가 하는데 지칩니다. 단 거 주세요. 아유, 지금 업무가 좀 과중하신 것 같네요. 3810님, 저요, 출근하는데 눈에 핏줄이 터져 눈뜨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힘내야겠죠? 하고 많은 분들이 피로와 피곤을 호소하셨습니다.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20분께 아이스 초코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9587님, 오늘은 감자밭으로 출근합니다. 아침 저녁 날씨는 왜 그렇게 추운지 감기에 걸렸네요. 그래도 오늘도 파이팅 하셨어요. 맞아요. 좀 쌀쌀하죠. 아침 일찍 밤 늦게 이렇게 다니실 때는 겉옷이나 뭐 체온 유지할 만한 거 꼭 갖고 다니셔야 할 것 같아요. 9587님 쉬셔야 하시는데 일은 하셔야겠고 흘리는 땀에 감기 싹 실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김진홍님, 고3 둘째와 주말에 싸우고 여태 대치 중입니다. 성격이 똑같은지라 냉전이 기네요. 어젯밤 살짝 화해를 요청했으나 냉담합니다. 제가 더 다가가야 되겠죠. 아이고 저런. 성격이 같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풀릴지도 잘 아실 듯하네요. 잘 풀리길요. 2230님, 날씨가 가을 날씨여요. 선선하니 정말 김밥 싸들고 등산 가고픈 마음입니다. 매실 담갔어요. 맛있게 익어라 하고 주문을 걸었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고 매실청 담그셨나 봐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설탕이 녹아 들어가면서 같이 섞여가지고 매실과 섞여서 익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요모조모 잘 쓰일 매실청 잘 익어라. 1890님, 오늘은 우리 꼬맹이 친구들이 어린이집을 다닌 지 100일 되는 날이에요. 교실이 울음바다였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현장에서 너무 힘드시겠지만, 아이고, 처음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적응을 잘 끝내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어제 퇴근 전 꼬맹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풍선을 한가득 불고 왔어요. 오늘은 더 밝고 예쁜 미소로 친구들을 만날 거랍니다. 하고 사연 주셨네요. 유명자님, 중3 아들 지금 학교 갔어요. 아침 안 먹고 간다고 한 소리 했더니 썩내면서 가요. 애들 아침 먹이는 방법 뭐 없을까요? 시험 한 달 남았는데 체력이 바닥날까 걱정이에요. 하셨네요. 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엄마와의 어떤 감정적인 대치가 아니라면 뭐랄까 중학생 사춘기 때는 약간 거부가 디폴트 상태가 약간 되어 있는데 그걸 좀 권유를 하게 되면 더 약간 거부감이 심해지는 그게 있달까요. 그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한번 안 줘보시는 것도 그리고 또 중학생이면 아마 가서 친구들과 뭐를 먹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하시겠지만 한 번쯤은 그냥 가게에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특히 중3 아드님, 사춘기 아드님들 키우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요? 오늘 꼭 들으셔야 되는 노래들 두 곡 엄선했습니다.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이보민님 신청곡이에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시간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빈칸 채우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시죠.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빈칸 채우기 첫 곡은요. 허지혜님 신청곡입니다. 딕펑스 한강에서 놀아요.

채우기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이어지는 곡은 6049님 공기업 시험 준비하는 딸하고 같이 듣고 싶으시대요. 신청곡 지금 함께 듣습니다. 카더가든 로맨틱.

민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5264님 13년 동안 주부로 지내다가 오늘 편의점 알바 첫 출근하신대요. 평일에만 5시간 하는데 긴장돼요.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아, 그 첫 발걸음 응원드립니다. 적응 잘 하실 거예요. 5488님 집사람이 혼자 유럽여행을 가서 외롭네요. 앞으로 10일을 더 견뎌야 한다니 하고 유유 눈물을 흘리셨어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아주와 함께 노래 들으시면서 그 외로움 달래보시죠. 오늘 끝곡으로 이슬기님 신청곡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도 수서 방면으로 서초터널 안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아래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여의 하류부터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는 일산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동탄터널 5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후로는 달래내국에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 심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명 동호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동김해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남해 제2지선 서부산 쪽으로 가락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정말 고마운 순간. 바로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을 때 깨끗하게 빨아서 가지런하게 개어진 옷가지들이 침대 위에 놓여 있고요. 욕실 선반에는 언제나 뽀송뽀송한 수건들이 있을 때예요.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 축축한 옷가지를 꺼낸 다음 탁탁 털어서 건조대에 널고요. 잘 마른 빨래를 다시 이쁘게 차곡차곡 해는 과정이 가족들을 위하는 정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혼자 살아보면 비로소 알게 되죠. 그러고 보면 세상엔 원래부터 당연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봐주시는 엄마도 당연한 거 아니고요. 내가 못한 일 거들어주는 동료들도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매사 겸손하고 감사히 받아들여야겠죠.